0: 9월 23일 추석 연휴를 앞둔 수요일 아침 첫 곡은요. 조용필의 바운스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쇼 김용은 은빛소녀입니다. 아, 이번 연휴는 좀 길다고 생각하세요? 짧죠? 그래서 마음이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해야 할 것들 챙겨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여유 있게 보내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가족들과 만나서 아주 천천히 서로 바라보고 밥 한 끼 먹을 때도 천천히 먹고 별것 아닌 이야기에 같이 한번 크게 웃어보기도 하고 어쩌면 그게 짧은 명절을 길게 보내는 그런 여유 있는 방법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함께 있는 시간을 잘 누리는 명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도 추석을 앞두고 많이 분주하시죠? 지금 어디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고향 가는 길에 듣고 싶은 노래들도 신청해 주시면 좋아요.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미리 사전에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0원 의료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5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0: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에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보장, 농업수입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1: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제트로 빽.
5: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4: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제트로 빽.
5: Bad boy.
4: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식녹십자 비맥스 제트종 광고심의필.
6: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7: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8: MG 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은빛 창가. 긴 폭염과 열대야를 지나 공기는 쌉싸하고 하늘은 더 높아지고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계절. 가을만으로도 벅찬데 거기에 명절 추석까지 겹쳤으니 그야말로 원 플러스 원으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가을이 가득하고 고향집 들녘은 또 얼마나 풍요로울지 가슴으로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합니다. 올해 추석이 10월이 아니라 9월에 들어선 빠른 추석이라고도 하지만 절기상으로는 이미 완연한 가을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 추분이 지나면 밤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날을 계절의 분기점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낮에는 아직 늦더위가 남아있지만 덥고 추운 것도 추분과 춘분까지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가을길로 접어드는 셈이죠. 추분에는 벼락도 사라지고 벌레들도 땅속으로 숨고 습기도 마르기 시작하면서 가을 기운이 대지에 퍼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농촌 들녘엔 한참 추수가 이어지고 있을 텐데요. 여름 내내 구슬땀 흘리시며 자손들 먹인다고 농약도 마다하신 부모님의 노고가 한눈에 드러나는 때입니다. 쌀 한 똘이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 88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죠. 부모님과 농부들의 그 수고로움이 새삼 전해집니다. 지금 고향집 시골 마당 멍석 위에는 빨간 고추가 태양초로 거듭나려고 말라가고 있을 텐데요. 그 고추 한근 얻으려고 모종 심고 지지대 세우고 가뭄과 태풍에 가슴 졸였을 그 노고가 또 떠오릅니다. 고구마와 감자, 양파 하나라도 빌어주고 일일이 보살핀 손길이 안 간 데가 없습니다. 벌써부터 그렇게 농사 지은 것들 그리고 손수 요리하신 것들 자식들 다녀갈 때 바리바리 싸주실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짠해집니다.

닐 다이아몬드 뷰티풀 노이즈. 아름다운 소음. 야, 소음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백색 소음이라고도 하는 것들이 있죠. 오히려 집중력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소음은 아마 우리 일상에 특히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또 뭔가 살아있다는 생동감의 그 소리들. 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다 아름다운 소음 같지 않나요?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원동력이 되어주는 그런 소음들이 있긴 합니다. 아, 요즘에 늦더위도 요란해서 추석이 지나고도 덥다고 하는데 어떠세요? 그런데 더위와 추위도 추분과 춘분까지라고 합니다. 더위 끝물일까요? 지금 농촌에는 가을 추수가 한창이기도 할 것 같고요. 아직도 때가 남은 그런 농산물도 있을 것 같고요. 여름 내내 땀 흘리며 농사지을 또 농부님들의 노고도 또 생각이 납니다. 이제 오늘 퇴근길부터 본격적으로 고향으로 달려가고 그 생각에 벌써부터 분주하실 텐데요. 오늘 아침 주쿠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여러분의 신청곡을 꽉 채워드린 오늘을 오늘은요 어떤 주제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길을 또 달래줄까요? 아, 우리 추석을 곧 앞두고 보름달이 생각나는 노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름달 닮은 노래. 달이 들어간 노래도 있고 또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었던 노래도 있을 것 같고요. 달빛처럼 은은한 노래, 가족이 생각나는 노래, 고향 생각나는 노래, 들으면 마음이 푸근해지는 보름달처럼 그런 후덕한 노래들 지금부터 마구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는 대로 또 들려드립니다.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오늘 낮과 밤이 같다는 추분이군요. 2037님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데 찬란한 햇살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네요. 밤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낮이 짧아지니까 아쉽긴 합니다. 아우스틱님 즐거운 한가위 연휴 목전에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우울하지만 편하게 그냥 쉬려고 해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사고 핑계로 쉬엄쉬엄 누워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보고 싶은 사람들의 얼굴이 많이 떠오릅니다. 특히 먼 곳에 있는 우리 여동생 보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이 한가위 추석 때 되면 우리가 달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달이 얼굴로 보일 때가 있잖아요. 보고 싶은 얼굴. 그런 노래들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여러분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노래들 오늘 여러분 마음껏 신청해 주시면 신청해 주시는 대로 들려드릴게요. 아, 오늘 이 또 한가위 달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움과 여러 가지 생각에 젖을 수 있는데 마중곡으로 톱 러덜 댄싱 인 더 문라이트 띄워드릴게요.

톱 러덜 댄싱 인 더 문라이트 들려드렸습니다. 참 좋은 오늘 눈빛 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0: 채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채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선물로 배송해드립니다.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음돌이 천연비누 드리고 있습니다.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입니다. 특별하죠. 살리에리 국제 피아노 콩쿠르와 루피의 피아노 콩쿠르에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정상욱의 피아노 독주에 슈베르트와 20세기 작곡가 앙리디트의 피아노 소나타를 연주합니다. 날짜는요. 10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10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는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입니다. 원하시는 분 샵 103 들어오셔서 성함 남겨주시고요. 글머리 피아노 해주시면 당첨자 5분에게 1인 2매씩 초대권 보내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은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꽉 채워드리죠. 아침 주구박수 추억 속의 멜로디. 달을 보면 생각나는 노래들 지금부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22분입니다.
1: 참 좋은 오늘
2: 참 좋은 오늘
3: 은빛 수녀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쭉쭉쭉 이어드리는 리퀘스트 데이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이제 오늘 퇴근길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두둥실 떠오를 한가위 보름달처럼 후덕하고 넉넉한 마음이 담긴 노래, 보름달을 보며 생각나는 노래들 지금부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퇴근 후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누르면 나오는 주크박스처럼 보내면 바로바로 나오는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의 주제는요,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둔 지금 그냥 들으면 달빛처럼 은은하고 또 마음이 넉넉해지고 꼭 달이 들어간 노래가 아니라도 가족이 생각나고 고향이 생각나고 보름달을 보면 생각나는 그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인심 좋고 넉넉한 그 마음도 있을 거고요. 이번 추석 유독 크고 환하게 뜬다는 그 보름달을 닮은 노래들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100원 누르면서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아, 오늘 아침 주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달을 보면 생각나는 노래, 2272님이 신청하신 노래로 시작할까요? 저는 요즘 오랜만에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추석에 비 소식이라 보름달을 보긴 어렵다고 하니 오늘과 내일 커가는 달 구경이라도 실컷 해야겠어요. 에이, 비 안 올 거예요. 비 온다라고 안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보름달 그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또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1272님이 신청하신 곡으로 시작합니다. 닐 영의 하버스트 문.

오늘 아침 축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오늘은 달을 보며 생각나는 노래들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1272님이 신청하신 닐영 하버스트 문, 이상윤님 스모키 멕시칸 걸, 7231님 줄리 런던 플라이 미 투 더 문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쭉쭉쭉 이어드린 리퀘스트데이 아침 축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이제 퇴근길이면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두둥 쉴다 오를 한가위 보름달처럼 후덕하고 넉넉한 마음이 담긴 노래, 달을 보면 생각나는 노래들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는 대로 들려드립니다. 100원 의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기다립니다. 1573님, 저는 달을 보면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옥상 달빛 마음에 쓰는 편지. 옥상 달빛 마음에 쓰는 편지로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계속 신청해 주세요.

1573님이 듣고 싶어하는 옥상 달빛 마음에 쓰는 편지. 4340님 장기야 달이 차오른다 가자. 2037님 써니힐 두근두근. 써님이 신청하신 사라 브라인만 넬라 판타지아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 주구박스 추억 속의 멜로디. 이제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마음이 절로 들뜨셨나요? 그 넉넉한 마음을 담아 후덕해지는 보름달 노래들 함께 했습니다. 예. 선님은, 그 달을 보면은 점점 예뻐진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넬라 판타지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또,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면 마음이 두근두근해집니다. 라고 2037님, 한가위 보름달 보면서 저절로 감탄이 나온다고 하셨고요. 이상윤님은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고 복된 희망을 품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기도문 보내주셨어요. 1662님은 동생이랑 저는 둘이서 서울에 살아요. 오늘 퇴근하고 드디어 부모님 댁에 갑니다. 출근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신나는지 아침부터 흥얼거리며 폴짝폴짝 뛰면서 출근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겠죠, 그러겠죠. 동생이랑 둘이서 또 서울에 사시니까 얼마나 고향이 그립겠어요. 부모님 품에 안기고 싶겠죠. 오늘 보내주신 노래들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둥글게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드디어 추석 연휴인데요. 저희도 특별한 프로그램 준비했습니다. 연휴 내내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셨던 노래들로 채워드립니다. 추석 특집 추석 고향길 드라이빙 뮤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고향 가는 길, 여행 가는 길 아무리 막혀도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저희들 음악 선물 기대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곡으로는요. 아우스님이 신청하신 노래로 들려드릴게요. 오드리 헵번의 문 리버.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4: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5: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6: 고마워.
5: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7: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7: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7: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7: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7: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1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0번, 예수 생각.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네,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스페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성근 페드로입니다. 동물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집을 짓습니다. 그 안엔 생존을 위한 지혜가 담겨 있는데요. 비버는 천적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몇백 미터에 이르는 커다란 댐을 만들고요. 아마존의 어떤 새들은 알이 잘 부화할 수 있도록 둥지를 이리저리 옮겨가며 햇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집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때론 눈물과 원망도 머물겠지만 그보단 웃음과 따뜻함이 조금 더 오래 남기를 바라며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늘의 첫 곡 준비했습니다. 헨리 비숍의 즐거운 나의 집, 예브게니 키신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죠.

0: 헨리비숍 즐거운 나의 집 피아노의 예브게니 키신이었습니다. 네, 아우 이제 즐거운 나의 집이 됐나 싶었는데 어느덧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여러분이 따뜻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맞아주신 덕분에 사흘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너무 행복했고요. 좀 슬프네요. 아유, 네, 아쉬운 마음 다 담아가지고 오늘 또 열심히 2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4월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뭐 일상 공유, 추석 명절 계획 뭐든지 좋습니다. 샵 1053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나 CPBC 라디오의 빵톡을 통해 많이 보내주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부는 국제구조위원회 삼신홀딩스와 함께합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네, 추석 명절에 잘 어울리는 달과 관련된 음악 바타워드의 Fly Me to the Moon 듣고 오셨습니다. 줄리 런던과 포터의 목소리가 함께하니까 굉장히 날아갈 것 같네요. 정말 달로 떠나갈 것 같은 그런 노래였어요. 제목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까지 함께 날아가자고 말하는 노래죠. 네, 얼마나 좋을까요? 네, 5455님, 네, 김성근, 베드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베드로 빼고 양쪽 두 개가 좀 그렇습니다. 네. 저는 됐습니다. 네, 김선근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신부님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신자입니다. 네, 아나운서입니다. 어쨌든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015님, 김선근 베드로님, 대타 진행 감사합니다. 3일간 고생 많으셨어요. 추석 연휴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즐거운 명절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고생은 전혀 없었습니다. 고생은요 무슨, 앉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순간까지 항상 즐거움과 기쁨뿐이었고요. 바람이 있다면 이 즐거움과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쭉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이 찾아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4015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유쾌한 클래식 청취자분들도 추석에 넉넉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2037님, 네, 김성근 베드로 아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성우처럼 멋져요. 그런가요? 고마워요. 오늘 추분에 영혼의 단짝 6홀 들으며 힐링해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오늘 추분이군요. 예, 절기에 가을이 들어가는 시기가 벌써 왔군요. 언제 입추가 지났죠?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저는 야 언제쯤 여름이 끝나나 그랬는데 벌써 이런 날짜와 이런 계절이 됐습니다. 추분에 잘 어울리는 방송 장일보면 유쾌한 클래식, 저는 스페셜 DJ 김성근입니다. 네, 오늘도 12시까지 쭉 함께해 주세요. 이번에는 달과 관련된 클래식 음악 준비했습니다. 밤하늘에 뜬 달은 어디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누군가에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바라보는 낭만적인 풍경이고요.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에겐 멀리 있는 가족과 나를 이어주는 그리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추석 보름달엔 풍요와 감사, 소망까지 여러 마음이 함께 담기는데요. 프랑스 작곡가 드뷔시도 달빛이 비치는 밤의 정취를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로 그렸습니다.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가운데 세 번째 곡 달빛, 오늘은 알브레이트 마이어의 오보에와 마티아스 메니우스의 지휘, 그리고 성 마틴 아마데미 합주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클로드 드뷔시, 베르가마스크 몽곡 액 75중 세 번째 곡 달빛, 오보에 알브레이트 마이였고요. 지민은 마티아스 메니우스, 성 마틴 아카데미 합주단 내 연주를 함께 하셨습니다. 네, 사흘로는 부족한가 봐요. 조금 더 익혀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저도 하루하루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니 클라라님이 드뷔시 달빛 잘 들었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곡 들으시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잘 들었다는 말씀 하나하나가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 라디오를 통해 만났던 음악과 이야기가 이번에는 공연장에서 펼쳐지죠. 작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6주년 음악회 온 에어. 지난 6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음악의 순간들을 돌아보고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명동백장님의 유쾌한 진행과 해설을 비롯해서요. 소프라노 장혜지, 크로스오버 보컬 그룹 리베란테의 바리톤 노현우, 피아니스트 김도연, 유튜브 채널 뚱치땅치의 기타리스트 김희연, 피아니스트 정희와 그리고 클래식 유망주로 구성된 조이풀 콰르텟의 바이올린 류현석, 백수연, 비올라의 박솔진, 첼로 서규민이 함께합니다. 대단하네요. 다양한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가을의 정취 속에서 좋은 음악에 흠뻑 빠져보는 시간,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6주년 음악회 온에어, 10월 5일 월요일 오후 4시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을지로 사가역 10번 출구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지금부터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티켓 신청 받습니다. 공연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방송 중에요. 저희 장유클 방송 중에 샵 1053, 샵 1053, 1053번이고요.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성함과 함께 6주년 음악회 신청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켓 신청은 9월 28일 추석 지나고 월요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정말 좋은 무대가 펼쳐질 테니까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김상은행 곰님, 보름달 보러 나갈 필요 없쥬? 거울만 보면 보름달이 보이쥬? 오, 진짜 환하게 빛나는 얼굴을 갖고 계신가 봅니다. 네, 눈부셔서 거울은 어떻게 보신대요? 세상이 부러워라.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네, 동그라미는 잊어버리세요. 그런 건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생각하고 추석 명절 때도 편하게 드십시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5904님, 주말에 달 보고 반달이네 했는데 이제 곧 보름달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번 추석엔 구름이 잔뜩 껴서 보름달 보기 힘들대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아, 또 근데 또 아시잖아요. 구름 사이로 언뜻 언뜻 보이는 그 보름달이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주변에는 보름달보다 훨씬 아름다운 가족 친지들이 있으니까요. 그분들과 함께 강강술래 하시면서 네. 아, 저희 안 하시나요? 저희 집은 저희 가족이 이제 저랑 저희 아내랑 저희 딸 둘이잖아요. 넷이서도 해요. 강강술래를. 네, 그냥 합니다. 이제 아, 그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 어릴 때는 이제 이렇게 넷이 같이 아이들 학교를 데려다 주면은 학교 앞에서 했거든요. 등교하기 전에 넷이서 둥글둥글서 강강술래 안아주고 사랑해 잘 다녀와 했는데 애들이 크니까 이제 안 하더라고요. 그건 좀 아쉽습니다. 추석 때는 집에서 그냥 저희끼리 가족끼리 한번 강강술래 할 테니까요. 중요한 건 뭐죠? 손을 잡고 정을 나누는 겁니다. 그런 따뜻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추석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풍성함이죠. 뭔가 가득 차려진 상과 왁자지껄한 가족 친지들의 웃음소리, 모처럼 활기를 띠는 집안,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런 명절의 풍성하고 장대한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에 나오는 개선 행진곡과 합창입니다. 사실 이 곡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집트 군대가 수도 테베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흐르는데요. 트럼펫이 힘차게 울리면서 개선 행렬의 시작을 알리고 장엄한 관현악과 웅장한 합창이 이어지죠. 귀향을 기다리는 마음과 돌아온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는 기쁨,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나누는 흥겨움이 음악 속에 가득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그린 음악이지만 오늘은 추석을 맞아 숭고한 시간을 함께 격려하고 풍성한 결실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 중 이집트의 영광을 개선 행진곡 발레 오라 승리의 병사들이요. 지휘의 클라우디오 아바도구요.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아, 좋네요. 주세페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중 이집트의 영광을 개선행진곡 발레 오라 승리의 병사들이여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지휘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 멋진 곡 들려줬습니다. 5714님이 클래식에 무지지만 음악이 좋아서 늘 들어요. 네, 저도 클래식 잘 모르지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언제나 환영합니다. 목소리 좋으신 베드로님 오늘 가을에 딱이에요. 고마워요.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7845님도 안녕하세요 유쿨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늘도 편안한 시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침마다 출근길에 같은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사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따뜻한 걸로 마셔요. 가을이 왔는데 또 금방 겨울이네 하겠죠. 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만 또 계절마다 다른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바꾸는 것 같아요. 제가 살짝 얼죽한데 어느 순간부턴가 따뜻한 걸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가는 거겠죠. 바뀌는 계절 속에서도 늘 유쾌한 클래식과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항구 주인공은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고 위대한 뮤지션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데이비드 보위입니다.

지기 스타더스트는 데이비드 보위가 만든 가상의 인물입니다. 지구의 종말을 앞두고 우주에서 내려온 외계인 록스타라는 설정으로 1972년부터 1973년까지 보위의 무대 페르소나로 활동했는데요. 붉은 머리와 화려한 의상,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모습은 당시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지기 스타더스트는 보위의 60년 음악 인생을 대표하는 가장 사랑받는 인물로 꼽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모습에 머무는 순간 예술가의 생명도 끝난다고 생각했던 보위는 이후에도 쉴 새 없이 변신했는데요. 글램록의 상징으로 기억되지만 정작 그가 글램록에 머문 시간은 5년도 채 되지 않았죠. 1970년대 중반엔 심각한 약물 중독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베를린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보위는 브라이언 이노와 함께 전자음악과 실험적인 음악을 탐구했고요. 이 시기를 거치며 보위는 화려한 의상과 무대 연출만 앞세운 가수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소리를 탐구하는 예술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또 보위는 록에만 머물지 않고 소울과 디스코, 재즈와 전자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자유롭게 끌어안았고요. 새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카멜레온처럼 전혀 다른 음악과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경계를 두지 않고 활동한 만큼 여러 음악가와도 함께했는데요.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만남이 바로 퀸의 프레디 머큐리와의 만남입니다. 1981년 보위는 퀸의 노래 쿨캣의 코러스로 참여하기로 했고 녹음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빼달라고 요청하죠. 그대로 만남이 끝났다면 세기의 명곡은 태어나지 못했겠지만 보위와 퀸은 스튜디오에서 바로 즉흥 연주를 시작하고 퀸의 베이시스트 존 디콘이 만든 인상적인 베이스 선율 위에 각자의 아이디어를 더하면서 마침내 록 역사상 가장 강렬한 협업곡 가운데 하나인 언더 프레셔를 탄생시킵니다. 아, 정말 좋아하는 곡이에요. 프레디 머큐리와 데이비드 보위가 함께 만든 언더 프레셔. 노래는 퀸과 데이비드 보위입니다.

데이비드 보위는 2003년 앨범 리얼리티를 발표한 뒤 오랫동안 새로운 음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2004년 공연 도중 건강에 문제가 생긴 뒤 무대에서도 자취를 감췄는데요. 사람들은 보위의 오랜 도전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3년 그는 10년 만에 아무런 예고 없이 신곡 더 넥스트 데이를 발표했고 3년 뒤인 2016년 또 한 장의 정규 앨범 블랙스타를 발표했는데요. 70살의 음악가가 만들었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낯설고 실험적인 소리로 가득했죠. 언론은 거장의 완벽한 귀환을 알렸지만 불과 이틀 뒤 보위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18개월 동안 암과 싸웠지만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않았는데요.

데이비드 보위가 세상을 떠난 직후 그를 사랑한 밴드들이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추모 행진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각자의 방식으로 보위를 기억했는데요. 누군가는 얼굴에 번개 무늬를 그렸고 누군가는 외계인처럼 꾸미고 그의 대표곡 히어로즈를 불렀죠. 미국의 현대음악 작곡가 필립 글래스도 보위의 베를린 3부작을 바탕으로 교향곡 1번과 4번 그리고 12번 교향곡을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한 곡인 교향곡 4번 히어로즈를 들으시면서 끊임없이 변신했던 보위의 도전 함께 해보시죠. 필립 글래스입니다. 교향곡 4번 영웅들 중 1악장 영웅들. 지휘는 마린 알소비고요.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해드립니다.

자, 예술가의 항구 퀸과 데이비드 보이가 함께했던 Under Pressure 들으셨고요. 또 필립 글래스의 교향곡 4번 영웅들 중 1악장 영웅들 마리나의 소변 지휘 그리고 볼티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3590님, 김베드로님 덕분에 유쾌하게 이 시간 청취하고 있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선곡도 너무 좋고 감사해요, 유클. 오늘 퇴근길에 이어 장거리 갈 생각에 좀 막막하고 은근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정말 유쾌하고 기분 좋은 진행에 잠시 힐링합니다 해주셨네요. 제가 더 힐링하네요. 네, 이 사연을 보고 제가 더 힐링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3590님 오늘 내려가시나 봅니다. 추석 연휴 때문에 장거리 운전을 하실 예정인가 본데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저도 오늘 밤에 내려갈 예정이거든요. 내일 가면 조금 많이 막힐 것 같아가지고 근데 중간중간에 잘 쉬시면서 얘기도 나누시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내려가시고 즐겁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사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부 마지막 곡은 파가니니의 기타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입니다. 파가니니가 활동하던 시절 보기 드물게 기타가 주선율을 이끌고 바이올린이 반주나 대화를 나누는 독특한 편성을 가진 실내악인데요. 자, 니콜로 파가니니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 콘체르타타 A장조 작품 번호 61 알레그로 스피리토소 기타의 줄리언 브림 웨란 쉘셔가 함께 했고요. 저는 이곡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2부 첫 곡으로 카스파르 리히터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바리톤 김동규의 목소리로 윤희상의 편지 감상하셨습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2부는 삼신홀딩스와 함께합니다.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야, 네. 방금 들으신 곡은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린 협주곡 중 하나로 소비에트 정권의 억압 속에서 작곡가 자신의 내면과 비극을 깊이 있게 담아낸 곡이죠. 네, 방금 들으신 곡 디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A단조 작품 번호 77 중 4악장 벌레스크 알레그로 콘 브리오였습니다. 리디아 모르코비치가 바이올린 연주를 했고요. 네메 예르비의 지휘로 로열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와 함께 했습니다. 하,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깊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넋놓고 듣고 있다가 황급하게 멘트를 시작하고는 합니다. 8766님 안녕하세요 요클. 저도 세례명 베드로입니다. 음악 잘 듣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오늘도 아주 유쾌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0158님 안녕하세요. 매일 바쁘게 출근하고 일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잠깐이라도 클래식을 들으면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는 것 같아 종종 찾아듣고 있습니다. 클래식을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익숙한 멜로디가 나오면 반갑기도 하고 평소 몰랐던 곡을 새롭게 알게 되는 재미도 있네요. 네, 그게 또 새로운 장르를 알아가는 재미겠죠. 그 동행길에 유쾌한 클래식을 함께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주 찾아주세요. 0158님이 차이콥스키의 꽃의 왈츠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저희 아시죠? 네, 토요일마다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다섯 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 오일 미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0158님은 우리 제가 뭐 힘은 하나도 없지만 나가면서 부탁을 드릴게요. 저 3일 동안 하는

네, 그래도 뭐 하나는 드리고 갔으면 좋겠어서 한번 우리 PD님과 이렇게 부탁은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디 그럴 수 있도록. 네, 가능하다면 제가 뭐, 네, 제 무릎은 싸니까요. 무릎이라도 꿇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 해주세요. 코스모스님, 구름이 너무 예쁜 오늘입니다. 아, 구름이 예뻐요? 여기서는 이제 밖에 안 보이니까 제가 방송 마치고 나가면서 하늘 한번 찬찬히 지켜보고 가겠습니다. 코스모스님의 말씀처럼 구름이 정말 예쁜 수요일이 되면 들어볼 만한 음반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죠. 장일범의 솔선수범. 오늘은 어떤 음반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음반은 많은데 뭘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 직접 고른 음반 한 장을 펼쳐놓고 꼭 들어야 할 곡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 귀를 기울이면 더 재미있는지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장일범의 솔선수범. 오늘 만나볼 음반의 주인공은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저처럼 이제 클래식 음악을 잘은 모르는 분들도 조성진 그리고 임윤찬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기억해야 할 이름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2007년생 올해 19살이 된 피아니스트 김세현입니다. 이 김세현은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롱티보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는데요. 결선 무대에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했고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그랑프리를 수여했습니다. 연주가 워낙 압도적이어서 2위 수상자를 따로 뽑지 않았고요. 언론상과 청중상까지 받으면서 콩쿠르의 주요 상을 휩쓸었습니다. 프랑스의 클래식 음악 잡지 디아파송은 김세현을 위대한 피아니스트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콩쿠르 우승 이후엔 유럽 전승 8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에서 파리 개선 무단 무대에 올랐고요.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 열린 대형 음악 축제 르 콩세르 드 파리에선 에펠탑을 배경으로 연주해 청중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지금 김세현은 하버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면서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첫 음반 쇼팽과 포레를 발표했죠. 파리에서 활약한 두 작곡가 쇼팽과 포레의 작품을 중심으로 꾸민 앨범인데요. 김세현에게 파리는 롱티보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의 이름을 알린 특별한 도시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 데뷔 앨범에서 쇼팽 연습곡 작품 번호 25를 준비했습니다. 총 12곡 가운데 6곡을 먼저 듣고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프레데리크 쇼팽 12개의 에뛰드 작품 번호 25입니다. 1번 A플랫 장조 에올리안 하프, 2번 F단조, 3번 F장조, 4번 A단조, 5번 E단조, 6번은 G샵 단조. 피아노는 김세현입니다.

네. 프로젝트 쇼팽 12개의 에뛰드 작품 번호 25 가운데 1번부터 6번 앞에 6개를 네, 김세현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듣고 왔습니다. 9297님이 보내주신 사연이 딱 제 기분인 것 같아요. 김세현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듣고 있는데 바쁘게 움직이던 마음이 잠시 멈추는 기분이네요. 같은 곡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좋은 연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이게 되게 기교가 많이 들어간 막 후라후라 이러는 곡인데도 듣고 있는데 차분해지는 약간의 아이러니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연주 실력이 대단하신 피아니스트 분의 연주여서 그런 거겠죠. 제가 이거 따라 칠라 그러면은 듣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겠죠.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5130님, 유클에서 김세현님의 연주를 듣게 되는군요. 여기저기 알고리즘에서 하버드 다니는 콩크르 우승 피아니스트라고 나와서 그러네요. 네, 이렇게 정리하니까 뭔가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피아니스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연주가 궁금했는데 실연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모든 공연은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모든 무대 공연은 실제로 봐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실제로 보는 것과 어떤 하나의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건 완전히 다른 그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뭐 그게 연극이 됐던 뮤지컬이 됐던 아니면 연주회가 됐던 콘서트가 됐던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예술들은 한 번쯤은 작은 공연장이라도 가셔서 직접 만나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너무 다릅니다. 아마 네, 김세현 연주자님의 연주도 직접 듣게 되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것도 안 되겠죠. 압도당하겠죠. 아, 그러게요. 실연도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엘리사벳님이 시원시원한 진행 감사합니다. 네. 시원시원하다고 얘기해 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시원시원하죠? 네, 가을바람 같죠? 네. 살살 불어오는 그런 진행 함께하고 있습니다. 4015님, 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연입니다. 대타만 하시기에는 아까운 베드로 아나운서님, 개편 후 평화방송에서 프로그램 맡아서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10점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그만큼 이 3일 동안 진행한 저의 이 진행이 그래도 또 우리 백장님의 명성에 눈은 끼치지 않을 정도는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하고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들어주시는 형제 자매님들과 더 긴밀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늘 기도하면서 바라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에뛰드 연습곡이죠. 원래는 연주 기교를 익히기 위한 음악입니다. 빠른 음계와 아르페지오, 손가락의 독립성과 힘을 기르는 음영을 반복하며 연주 기술을 훈련하는 데 목적을 뒀는데요. 이전의 연습곡은 대부분 교본이나 연습을 위한 음악에 가까웠지만 쇼팽은 달랐습니다. 피아노의 여러 기교를 담으면서도 아름다운 선율과 풍부한 감정, 완성도 높은 음악적 구성을 더했는데요. 연습실에서만 연주하던 곡을 공연장에서 독립된 작품으로 감상할 수 있는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죠. 쇼팽의 연습곡은 작품 번호 10 그리고 작품 번호 25두 묶음에 각각 12곡씩 담겨 있고요. 오늘 들으시는 작품 번호 25는 1832년부터 1836년까지 작곡해 1837년에 출판했습니다. 리스트의 연인이었던 작가 마리다구 백작 부인에게 헌정한 곡입니다. 쇼팽과 리스트는 서로 다른 개성을 지녔지만 두 사람 모두 피아노 연주의 가능성을 새로운 차원으로 넓힌 음악가였는데요. 쇼팽의 연습곡은 이후 리스트를 비롯한 여러 작곡가에게도 큰 영향을 주면서 연주회용 연습곡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김세현은 작품 번호 25의 12곡을 공부하며 곡마다 떠오르는 이미지를 짧은 시로 적어보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 정도로 연구하고 깊이 푹 빠져야 그 정도의 멋진 연주가 나오나 봅니다. 존경스럽네요. 서로 다른 표정과 색채를 품은 쇼팽의 연습곡 작품 번호 25, 7번부터 12번까지 마찬가지로 피아니스트 김세현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프레데릭 쇼팽 12개의 에뛰드 작품 번호 25, 7번 C샵 단조, 8번 D플랫 장조, 9번 G플랫 장조, 나비, 10번 B단조, 11번 A단조, 겨울바람, 12번 C단조. 김세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해 보시죠.

장일범의 솔선수범, 쇼팽의 연습곡 작품 번호 25 중에서 11번 A단조 겨울바람까지 들으셨습니다. 어우, 갈 시간이네요. 네. 아, 지난 사흘 동안 유쾌한 클래식 진행하면서 정말 소중하고 뜻깊은 경험들 많이 했습니다. 네. 낯설 텐데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3일 동안 함께했던 기억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또 다시 벨라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함께해 주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 정다운 마음 나누는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랄게요. 아쉽네요. 정말 꼭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요, 피아니스트 김세현의 데뷔 앨범 쇼팽과 포레 가운데 쇼팽의 연습곡 작품 번호 25 마지막 12번 C단조, 우리 김 피아니스트 김세현의 연주로 함께 하시고요.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김성근 배드려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4: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3: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4: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3: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4: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3: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4: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3: 나를 살리는 길.

0: 울주 힐링로드.
1: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3: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우종합 뉴스 한국 비드랩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유엔 총회에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에서 30분 동안 정상회담을 갖고 핵 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재처리 그리고 전작권 전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뉴욕에서 3시간 동안 고위급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추가 회담도 예고하면서 양국 간 긴장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평균 19만 6천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1.5% 낮아진 가운데 정부는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어제 뉴욕 유엔 총회에서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북핵 문제는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하고 단계적 축소를 거쳐 핵 없는 한반도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포용적, 안정적, 책임 있는 평화 공존 등 세 가지 대북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남북 간 소통 채널을 복원하고 보건과 재난, 기후 위기 등 협력 가능한 분야부터 신뢰를 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AI와 녹색 전환, 에너지 공급망 분야에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쿠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남북의 평화 공존을 위한 유엔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핵 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전시 작전권 전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김성경 외무성 부상의 유엔 총회 참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0: 북한 대표단은 어제 평양을 출발했고 김 부상은 오는 28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동안 유엔 총회에 고위급 대표를 보내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김 부상은 지난해 유엔 연설에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뉴욕에서 약 3시간 동안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위코프 특사와 쿠슈너가, 이란 측에서는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으로 해상 봉쇄 해제와 동결 자산 반환 등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매우 좋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가까운 시일 안에 이란과 추가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유가가 중동의 원유 공급 회복 기대에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브렌트유는 1.1% 내린 99달러 25센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2% 하락한 94달러 59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송유관 재가동과 원유 수출 회복 조짐이 유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대이란 발언에도 시장은 미-이란 간 외교적 해결 가능성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내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 증시의 관심이 AI와 첨단 반도체 협상에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방향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심리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중국 업체와의 경쟁 부담이, 강화되면 국내 업체의 반사 이익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중국 판매와 AI 관련 규제의 변화가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실적을 통해 AI 메모리 수요와 수익성을 확인할 전망입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지난해보다 1.5%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비용은 19만 6,630원으로 전국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과 수급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대형마트와 온라인을 통해서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 할인하는 행사도 이어집니다. 추석 연휴 전날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 귀성길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연휴 전날 사고는 하루 평균 750건으로 특히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귀성 차량과 퇴근 차량이 겹치는 만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장거리 운전대는 2시간마다 쉬는 것이 좋습니다. 졸음이 오면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휴식한 뒤 운전해야 합니다. 벌초와 성묘, 등산 등 야외 활동이 늘면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옮기는 참진드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9월에는 참진드기 유충이 많아 야외 활동 때에는 긴 옷을 입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몸을 깨끗이 씻고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2주 안에 고열이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시외 고속버스 노선 426개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외버스가 354개, 고속버스가 72개로 수도권과 호남, 영남, 강원을 잇는 주요 장거리 노선도 상당수가 폐지됐습니다. 승객 감소와 고속철도 확대, 터미널 폐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수 노선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가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반 의심 농지 30만 헥타르는 아직 위반이 확정된 게 아니며 현재 현장 확인 등 심층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관행적이거나 경미한 위반은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정상화할 방침입니다.
1: 매일신문제공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대구시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합니다.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25곳은 24시간 운영되며 병의원 380곳과 약국 404곳도 문을 엽니다. 특히 추석 당일에는 병의원 76곳과 약국 101곳이 운영되고 소아진료기관 43곳도 진료에 참여합니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응급의료포털과 응급의료정보제공앱, 달구벌 콜센터 12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립 세계박물관이 추석 연휴를 맞아 한가위 문화행사를 마련합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에서는 보름달과 소원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대구 향토역사관에서는 나무팽이 만들기와 전통놀이를, 대구 방자유기박물관에서는 전통 문양체험과 전래놀이체험을 진행합니다. 이 밖에도 대구 근대역사관에서는 대구 학생 항일운동과 대구 국수이야기와 같은 기획전시도 이어집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1,698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행정구급 724명을 비롯해 20개 직렬 30개 직류에서 합격자를 뽑았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20대가 57.1%로 가장 많았고 최연소 합격자는 18살, 최고령 합격자는 58살이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55.7%로 남성보다 많았으며 최근 5년간 여성 합격자 비율 평균보다 4.7% 높았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어제 가정폭력 가해자를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경북 지역의 가정폭력 신고는 7,8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가 늘었습니다. 이 중 가정폭력 사범 1,119명을 검거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호시설 연계, 접근금지와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명절 연휴 가족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음주가 더해지면서 사소한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위급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112로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가 교동과 드란길 평화시장을 지역 특색을 살린 상권으로 육성합니다. 대구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상권 육성사업 공모에 세 곳이 모두 선정돼 국비 45억 원을 확보했고 총 75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동은 주얼리와 뉴트로 감성을 결합한 관광 체류형 상권, 드란길은 음식과 예술을 연계한 미식 예술 상권으로, 평화시장은 닭똥집 명물거리를 중심으로 젊은 층과 관광객이 찾는 골목 상권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대구 신천 물놀이장이 독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내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곳에는 잔디매트와 소파, 도서 700여 권을 갖춘 북쉼터와 놀이공간, 대형 가을빛 트리, 포토존 등이 설치됩니다. 또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야외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10월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소풍과 수업공간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국립생태원과 지난 21일 곤충산업화 연구와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곤충자원 산업화 연구와 공동 캠페인, 생태전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협약을 기념해 기획전 나비가 보여주는 생태전시회를 11월 1일까지 국립생태원에서 개최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4도에서 29도로 예상되고 바다 물결은 경북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추석 연휴인 내일과 모레는 구름이 많이 끼고 글피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29.4도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0: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성동성당 황복은 미카엘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237일째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 이번 추석에는 이런 선물이 좀 어떨까요? 까칠한 마음은 부드럽게, 메마른 감성은 촉촉하게, 답답한 일상은 시원하게. 이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읽는 가장 힙하면서도 가장 클래식한 선물인데요. 보기에는 납작한 게 네모나고 좀 식상해 보이지만 펼치기만 하면 늘 새롭게 떨림과 진동이 번져가는 바로 책 선물 어떨까요?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수요일 문을 연 첫 곡은 권진원의 살다 보면이었고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빵집 주인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이 달력상으로는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의 마음, 실질적으로는 오늘부터 연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명절이라고 하면 왠지 손님들도 좀 북적북적하고 그래 명절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신우신에서 특별히 오늘부터 사흘 동안 특별한 선물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신우신 추석 특집 마음을 잇는 북토크 책으로 건네는 추석 인사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평상시에는 좀 쉽게 만나보지 못했던 분들 그런 분들도 만나보고요. 또 저마다 품고 오시는 그 책 안에 담겨있는 추석에 선물하기 딱 좋은 그런 책들 소개도 좀 해보고 세상 사는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 우리 일상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우리 청취자분들 그나저나 추석 선물 좀 준비하셨나요? 어떻게 참치캔, 뭐 햄, 식용유 이런 거 많이 사놓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추석 선물 사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르기가 참 쉽지 않고 가격대도 좀 부담일 수도 있고 그런 우리에게 정말 고맙게도 가성비와 가심비 모두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있죠. 바로 책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처럼 명절에 만나는 우리 친척들, 친지들, 또 가족들, 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 대부모, 대자녀, 서로 이 책 선물을 하면서 마음을 주고받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신신우신 추석 특집 마음을 잇는 사흘간의 북토크,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날인 오늘은요, 우리 신신우신 추석 특집이 아니면 만나볼 수가 없는 아주 스페셜한 신부님들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우리 가톨릭 청소년 이동심터인 아지트 소장으로 청소년들과 정말 오랜 시간 마음을 나누셨고요. 이제는 본당 사목을 하고 계십니다. 청년의 마음으로 양떼들을 돌보고 이끄시는 대치동 성당 주임 은성재 요셉 신부님 나오시고요. 어릴 적 산타가 두고 간 그 문학의 씨앗을 키워서 글을 쓰고 또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가이자 사제,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윤리신학을 가르치시는 방종우 야고보 신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 두 분 사이에는 어떤 교집합이 있을까, 어떻게 라디오 빵집에 나오게 되셨을까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오늘 두 분이서 품고 오신 책과 함께 다정하고 정겨운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좋겠습니다. 신신우신 추석특집 마음을 잇는 북토크 첫 번째 시간 광고 듣고 이어갈게요.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어서오세요!

0: 사람은 빵만으로만은 살 수가 없죠. 민족의 명절 이번 추석 연휴에도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마음의 양식 챙겨보고자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추석 특집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마음을 잇는 사흘간의 북토크 책으로 건네는 추석 인사 시간인데요. 첫째 날 오늘 글을 쓰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하는 두 분의 신부님 이 두 분의 신부님과 더욱더 특별한 시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과연 두 분께서 여기 나오시게 된 건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교구 대치동분당 주임신부님 은성재 신부님과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윤리신학과 교수 방종우 야구보 신부님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와, 우리 또 이렇게 추석 특집 북토크로 만나보니까 너무나도 뜻깊은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제 인사와 자기소개와 나오신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은성재 신부님부터 부탁드릴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서울대교구 대치동 성당에서 본당 사목을 하고 있는 은성재 요셉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윤리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방종우 야고보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두 분 오늘 신신우신 이 스튜디오에 모시게 되었는데 사실 딱 봤을 때 두 분의 교집합은 좀 없어 보이긴 하고

0: 사실 이제 WYD 관련 행사에서도 이렇게 MC도 보시고 여러 가지 진행도 하시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도 가르치시고 정말 불철주야 여러 곳에서 이제 바쁘신데 저희가 오늘 드디어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청년들이 있어요. 신문 혹시 방정우 신부님이라고 아세요? 그래서 알지. 나 신학교 때 선배 신부님이지. 그랬더니 어머 신부님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혹시 어디 가야 뵐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 그럼 만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농담을 좀 했던,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1: 네,
0: 우리 신부님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 모시게 되었고요. 우리 은성재 신부님, 와, 사실 신신우신 고향과 같은 곳 아닌가요?
2: 감사합니다. 네, 뭐 저는 2007년부터 해가지고 쭉 여러 번의 경험이 있었죠. 본의 아니게. 사실은 이제 원래 진짜 DJ였던 이영재 신부님의 초청으로 이제 발을 들이게 됐고, 그다음에 고정으로 쭉 출연했고, 화요일 게스트로. 그리고 뭐 가끔씩 이제 연락이 와요. 신부님들, DJ 신부님들 휴가 가시면 도와달라고. 그럴 때또 전문 땜빵을 몇년 했었어요, 사실은.
0: 네.
2: 밤 시간대 할 때. 그렇죠. 뭐 저도 이제 여기 오게 됐는데, 뭐 이어서 계속 말, 어차피 그게 핵심 질문이니까. 사실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 방정우 신부님 출연하신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의문은 이 바쁜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하게 됐을까? 어떻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까? 우리 PD님과 작가님이. 그다음에 일단 나갔을 때 나는 별로 할게 없겠다. 잘 묻어가야겠다. 예.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일단 뭔가 좀 마음 편하게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말도 술술 잘 나옵니다. 예.
0: 사실 우리 방정우 신부님, 은성재 신부님 각각 한 분씩만 모셔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 그건 그래요.
0: 두 분의 교집합을 오늘 찾아서 두 분을 함께 모시게 되었어요. 두 분의 공통점,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오늘 와주셨는지 청취자분들께 힌트 좀 부탁드릴게요. 두 분의 공통점 어디 있나요?
2: 먼저.
1: 저희가 그래도 사제란 뭔가 이야기를 하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다. 뭐 강론을 한다거나 뭐그 정도의 힌트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일단 글쓰기,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계셨고, 네. 두 번째는 혹시 미모인가요?
2: 그리고
0: 네.
2: 일단 아닌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말을 끊는 거는 말을 끊는 의미가 있는데, 네, 한 분은 해당이 되고 한 분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다 길게 안 가고, 예. 일단은 그리고 좀더 힌트를 드리자면, 그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가 글이 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접합점이 생긴 거죠.
0: 그렇죠.
2: 때마침 같은 어떤 이런 시대 안에서 뭔가가, 예, 이루어졌다. 예.
0: 원래 사제는 뭐 강론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각자의 글쓰기와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약간 두 분이 함께 하는 무언가가 생겼다 정도로 힌트를 드리면
2: 그렇죠.
0: 청취자분들이 딱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혹시 어떤 교집합을 만들고 오늘 모시게 되었는지 알것 같으신 분들은 우리 샵1053 유료 문자나 CPB 시방 방송 토크로 많이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신신우신에서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라디오 책방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책방지기들을 모시고 책에 관련된 이야기 좀 하게 되는데요. 오늘 추석을 앞두고 추석에 선물해주고 싶은 책이라는 또 그런 주제를 좀 잡아봤어요. 우리 신부님들은 내일부터 이어질 이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실지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방정우 신부님 이제 추석이니까 강의도 안 하실 것 같은데 기쁘신가요, 혹시? 신학생들과 헤어지셔서?
1: 이제 신학생들과 헤어진다는 사실 너무 슬프고, 언제 또 아이들이 돌아오나 그리워하기는 하겠지만,
0: 네.
1: 그래도 또 휴식이라는 게 주는 달콤함이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오전에 이제 마지막 강의를 마쳤는데,
0: 네네.
1: 너무나도 이제 기쁘게,
0: 아,
1: 네,
0: 그렇죠.
1: 학생들을 보내주기로 마음을
0: 네.
1: 먹었고, 저한테 추석은 특히 저는 신학교에서 있은 지한 지금 6년째, 뭐 7년째 되어 가는데, 추석은 되게 사실은 교수 신부님들한테는 되게 쓸쓸한 날이긴 해요. 뭐 본당에 있으면 뭔가 떠들썩하게 사람들도
0: 그쵸,
1: 모이고 뭐
0: 그쵸.
1: 미사도 같이 하고 할 텐데, 이제 학교는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밥도 안 줘요.
0: 아, 그렇구나.
1: 밖에 나가서 뭔가 먹으려고 그러면 가게들도 다 연휴라고 쉬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식당에 놓여 있는 또 김밥과 이런
0: 아.
1: 또 컵라면을 먹으면서 보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시간에 또 밀린 일도 좀 하고,
0: 네.
1: 그리고 또 사실 또 찾아오는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또 풍요롭게 또 가족들도 하루 만나고 하면서 풍요롭게 지낼 예정입니다.
0: 네. 신학생들 이제 막 왁자지껄 막 시끌시끌 하다가 이제 아무도

0: 없는 신학교 네. 고요함 안에서 편안하게 휴 이제 한숨 돌리네 라는 약간 그런 추석을 또 보내시게 될 것 같네요. 네. 우리 은성 대신부님 사실 특수사목도 오래 하시다가 이제 본당에 오셨어요. 본당에서 맞이하는 추석 어떤 모습일까요?
1: 이게 대답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게
0: 네.
1: 사실은 이제 지금 지내고 있는 첫 날이거든요, 결국은.
0: 네네.
1: 제가 설 끝나고 부임을 했으니까 본당
0: 아,
1: 부임이 얼마 안 돼요.
0: 네.
1: 근데 이제 뭐 전반적인 느낌은 결국 이제 합동 위령 미사 할때 그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고
0: 네.
1: 뭐 이제 뭐 그때 좀 뭐가 많이 있겠죠. 대화도 오가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인사드리면서 자그마한 뭐 이렇게 뭐떡뭐 송편이라던가 뭐뭐 커피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또 주시기도 하고 마음을
0: 네.
1: 전하는데 뭐 저는 이제 본당과 비교를 해보면 특수사목 할때 비교해보면 사실 본당 신자들이 서운하더라도 할수 없는 게
0: 네.
1: 그 전에 이제 아지트에서 7년 할때 매년 항상 그렇게 챙겨주지 못했던 것 같지만 그래도 될 시간인가 기회가 될 때마다 사실은 이제 그 청소년들 중에 정말로 집에 갈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따로 불러가지고 일부러 그 전날 명절 전부터 저희가 시장에서 장 봐오고 해서 뭐 전두 다시 부치고 LA 갈비 이런 것도 좀 해서 먹이고 이제 하면서 이제 보냈는데 좀 뭔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갖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그 뭔가 뺏을 수 없는 정말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큰 기쁨이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 나누고 했던 그 시간이 너무 특별했어요, 사실은.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0: 네.
1: 그래서 근데 배운 것도 이제 일상에서도 좀 나누기도 하고
0: 네.
1: 도와주기도 하고 길 가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추석 연휴 때도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아니라 좀 그런 방문들을 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네.
1: 만나기도 하고. 예.
0: 사실 그 특수사목 하시는 7년, 아지트에서 함께 하셨던 7년의 명절이 특별하고 또 소중한 그런 시간을 보내셨다 보니까 그게 또 기억에 이렇게 남으실 수밖에 없을 것
1: 네, 이게
0: 같아요.
1: 또 본당에서는 또 일상에서는 조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한테도 되게 큰 선물이고 저도 많이 배우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선행과 이런 나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참 기쁘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0: 이 명절의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 사실 뭐 풍요롭고 가족과의 만나고 그런 뭔가 사랑하고 약간 하하 깔깔깔 이런 느낌의 명절을 많이들 떠올리긴 하지만 반면에 사실 좀 그만큼 잃어가는 거. 아, 요즘 명절에는 이런 게 없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신부님 생각하시기에 혹시 요즘 명절에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다. 어떤 게좀 있을까요?
2: 저는 어렸을 때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뭐 사촌 형들이랑 다 모이면 이제 용돈을 조금씩 받잖아요.
0: 아,
2: 뭐 1,000원, 2,000원
0: 그쵸,
2: 그때
0: 그쵸.
2: 돈으로는
0: 네네.
2: 뭐그 정도의 돈을 받으면 문방구에 가가지고 그 폭죽 같은 거를 사서 그 놀이터에서 놀았던 기억이 되게 선명하게 떠오르거든요.
0: 네네네.
2: 아니면은 이제 뭐 할아버지 장지라든지 이런 곳에 갔다 오면서 또 사촌들이랑 다 같이 뭐 에버랜드 그때 당시엔 서울대공원이었던 것
0: 네.
2: 같은데 그런 곳을 이렇게 서울랜드
0: 나뭐 서울 놀이공원 이런데.
2: 네, 놀이공원 그런 데 갔던 기억도 나고 그런 것 같은데 요즘은 아무래도 뭐 외동이들도 많고 또 특히 청소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가족들이 온전히 다 같이 모이는 게 조금 힘들지 않나?
0: 네.
2: 그러면서 또 우리가 정을 나누고 추억을 쌓기에는 또 너무 시간을 우리가 쉽게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네. 신부님 어떠세요? 요즘 명절에 좀 없어지고 있는 거.
1: 지금 대치동 쪽을 보면은 제가 대치동에 한정돼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긴 한데
0: 네.
1: 저는 명절 기간 동안엔 그런 일이 없기를 계속 바라는데 뭐냐면 이제 학원.
0: 학원.
1: 예, 저희는 사실 밤 9시 반만 돼도
0: 네.
1: 그 시간대는 차 피해요. 저도 차를 안 갖고 가요. 정말로 밤 10, 차도 그렇고 또 대치역이나 이런 역에서 내리면요. 밤 10시 15분쯤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내릴 때는 그 지하철 안도 아무도 없어요. 내릴 때는 저뿐이고 이렇게 딱 내려서 올라갈 때 복도에서 마치 여의도 전 아침 8시 반 풍경이에요. 근데 다 교복 입은 애들이
0: 네.
1: 쫙 뛰어내려와요.
0: 이제 애들 학원 끝나는 시간이네요.
1: 예.
0: 네.
1: 그래서 뭐 수서역 SRT를 타고 지방으로 가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등교를 하는 그러니까 그 등원을 하는 거죠. 학원으로 매일같이. 근데 그런 모습들이 좀 이번에 얻기를 되게 바래요. 사실 저도 이제 첫 해라서 네. 이제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 제발 좀 추석 연휴만큼은 예. 저는 너무 불쌍했어요. 진짜
0: 약간 실제로. 여유가 없어진 명절 예. 그런 느낌일
1: 거예요. 여유가 없어지고 뭐 네. 말이 3일 쉬는 거지 뭐 학원이나 다른 데서는 부모님조차도 그런 거에 안심하고 됐어 우리 애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거야 이렇게 변해가는 게 네. 이거 잘못되고 비정상이잖아요. 없어져야죠. 네.
0: 가족과의 만남들 뭐 아이들 인구수 자체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줄어든 인구에 더해서 사는 게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여유까지도 없어지는 네. 그런 명절이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부족하고 뭔가 결핍이 느껴질수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 채워주고 챙겨주는 게 참 더 중요한 시절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안부 한 번 더 더해주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신부님들의 추석 선물도 좀 궁금하거든요. 신부님은 이제 뭐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면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네, 은성재 신부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저는 되게 불효자인 가봐요. 네. 그냥 진짜 가서 네. 잘 먹는 모습을 선물해요.
2: 집에는 진짜 어려운 건데.
1: 집에는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한 몇 년 전부터 이거 저는 아지트 사먹이 되게 컸어요. 네네. 진짜 하면서 아이들 그렇게 만나고 해주면서 그런 가정에 있는 친구들한테 먼저 요즘은 또 선물하기가 쉽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런 SNS상에 네,
0: 네. 뭐 기프티콘이나 뭐 이런 것들
1: 보내줄 네.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엄마랑 먹으라고 네. 고기나 과일 이런 걸요. 그런 친구들한테 네. 연락해서 다 보내줘요. 그냥
0: 집에는 안 보내고 이제
1: 예, 뭐 근데 집에 막상 먹을 게 많으니까 예, 저 어머니 죄송합니다. 네, 근데
0: 더 필요한
1: 근데
0: 곳에
1: 제가 제 눈엔 네. 그래요. 뭐 먹을 게 많으니까 제가 바지런히 먹어드리거든요. 냉장고 정리 다 해드리고 네, 네. 예. 그래서 집에선 그러나 또 나름대로는 또 그런 게 있답니다 저는. 네네. 네. 그래서 좀 예수님 마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네. 네.
0: 우리 방정우 신부님 어떤 선물을 주로 이렇게 주시고 또 이렇게 전하게 되시는지.
2: 원래 모든 사제들은 다 불효자라고. 아 제가 참 그 명절에 집에 가는 게 네.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
0: 아 그렇죠 그렇죠.
2: 라는 생각도 네. 들고 가서 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네. 아버지 기억하면서 함께 뭐 작게 기도도 하고 미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평소 때 명절 때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 기억이 별로 없어서 네. 참 좀 그런 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저도 은성재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났는데. 네. 그냥 구정이나 이럴 때는 추석 때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네. 구정이나 이럴 때는 저도 저기 수도회에서 하는 밥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일손이 부족할 때 네. 특히 겨울에 추울 때 이럴 때는 네. 그냥 조금 가서 조용히 봉사활동도 하고 제가 봉사활동하러 갈 때 굳이 끌러지 입지 않고 조금 이렇게 청년들이랑 네네. 같이 멋지네요. 네. 가는데요.
1: 잘생기셔서.
2: 맨날 그 어머니들한테 혼나요.
0: 왜요 왜요?
1: 잘생겼다고.
2: 아니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하면서 계속 쫓겨다니느라고.
1: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2: 근데
1: 거 있어.
2: 저는 은성재 신부님 말씀에 너무 동의하는 게 그걸 하고 나면 네. 너무 뭔가 가슴에 그 차오르는 게 있어요. 뭔가 내가 기분 좋기 위해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그냥 이제 어떤 내가 어떤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건데도 되게 거기에서 오게 되는 어떤 예수님의 선물 그러한 것들을 좀 명절 때 더 잘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네. 비록 이제 부모님들께는 불효자인 우리 신부들이지만 또 세상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의 손길이 닿게 해라 하는 곳에 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나눔을 하고 계시는 저도 이렇게 또 부모님께 인사는 잘 못하지만 신신우신 청취자분들께는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명절을 좀 앞두고 맞이하면서 추석과 명절에 우리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책을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신부님께서 어떤 책을 골라주셨을지는 잠시 후에 노래 한 곡 듣고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노래 한 곡을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깊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은성재 신부님 혹시 추천곡 어떤 곡을 좀 골라주셨나요?
1: 저는 가요보다는 CCM을 오늘 좀 듣고 싶어서 네. 인호주사의 네. 그 소원 네.
0: 노래
1: 네 하나 더 얘기해도 되죠?
0: 조금 더 이따가 여쭤볼게요.
1: 아 그래요?
0: 네네네. 우리 은성재 신부님의 추천곡 인호주사의 소원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0: 이노주사의 소원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신신우 시인 추석 특집 마음을 읽는 북토크 첫째 날, 이 책으로 건네는 추석 인사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보고 우리 두분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두 분께서 한 마음으로 오늘 또 책을 한권 골라와 주셨어요. 우리 두 분의 교집합이 담긴 책, 어떤 책인지 공개 부탁드릴게요. 어떤 책인가요?
1: 네. 세상은 넓고 선물하면 좋을 책도 많지만 오늘은 이 책을 추천합니다. 제목 말씀해 주시죠.
2: 제목은요, 보여줘도 되죠?
0: 아, 그럼요,
2: 예,
0: 그럼요.
2: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0: 앞에 카메라에, 네.
2: 사제들의 시대 공감이란 책인데요. 뭐 방신문님께서는 이제 작가의 그런 어떤 길도 이미 걷고 계시지만,
0: 네네.
2: 저는 사실

0: 사실 어쩌다 작가가 됐어요. 이렇게 가두리 출판사에서 글들을 저희 신부님들, 명형진 신부님, 문재상 신부님, 방종우 신부님, 심재현 신부님, 이한석 신부님, 그리고 저까지 해서 이렇게 여섯 명의 신부님들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살면서 느낀 것들, 예수님을 만난 체험들 등등 다양하게, 아니면 또 사람들이 주님을 느끼는 것들에 대한 함께한 그 간접 체험들과 그 나눔들, 여러 가지들, 단상이, 신앙 단상이 들어가 있고, 삶의 단상이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네. 제가 빠뜨린 거가 있으면은, 미안해요. 거의 다한것 같은데, 예, 혹시라도 하실 말씀이라도 하세요.
1: 네. 네, 일단 그 출판사 입장에서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0: 네.
1: 먼저 하자면, 일단 저희가 그 가톨릭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가톨릭 북 플러스 그 웹진이 있습니다.
2: 네네네.
1: 거기에 이제 많은 신부님들이 글을 올리시는데, 진짜 좋은 글도 많고, 훌륭하신 또 너무 좋으신 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 이제 글을 실었던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책을 냈다라고 쉽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그 가톨릭 출판사 웹진,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여섯 분의 신부님들께서 가톨릭 출판사 웹진에 썼던 그 기고문들을 모아서 이 책을 내게 됐는데, 그 중에 두 분이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셨다라고 좀 요약을 드릴 수가 있고요.
0: 네네.
2: 두 분께서 이제 교집합, 어떤 교집합이냐, 결국 같은 책을 묻게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부님들 과연 어떤 책의 내용을 담아 주셨는지 저희가 직접 신부님들의 목소리로 한 구절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신부님 먼저 읽어 주실까요? 우리 은성재 신부님 먼저 낭독을 좀해 주실까요?
0: 네네,
2: 네, 그럼 우리
0: 알겠습니다.
2: 신부님의 목소리로 낭독 함께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세상은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자아를 채우라고 인도한다. 자아가 꽉 차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기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가르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라고 하신다. 우리가 자신을 버린 자리에 채울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따르자.
1: 신신우신 추석 특집 추석 선물로 추천하는 오늘의 책 사자들의 시대의 공감 우리 은성재 신부님의 글 중에서 한 대목 함께 듣고 왔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 책은 우리 신부님들께서 쓰신 여러 가지 그런 글들 가운데에서 이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런 책이고 방금 들으신 내용이 신부께서 직접 쓰신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2: 네네.
1: 네. 그러면 우리 방정우 신부님도 글을 쓰시고 은성재 신부님도 글을 쓰시고 약간 각자의 어떤 스타일과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나요? 글 안에?
2: 네. 저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1: 네.
2: 네. 그 제가 자꾸 먼저 말을 하게 되는데 예. 그냥 짤막하게 하자면 저는 이제 사목하면서 느꼈던 것들과 에피소드들 경험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 분들의 청년들, 청소년들, 또 학부모님들 이런 분들 중심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에 관한 이야기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 네. 예. 우리 방정우 씨는 약간 어떤 스타일로 좀 글을 쓰셨나요?
3: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인 이야기도 이렇게 써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또 시내론이라는 책을 베르나르도 성인의 책을 번역했는데 거기에서 또 우리가 깨달았던 어떤 하느님을 사랑하는 어떤 네 가지 단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좀 정리하고 약간 저의 생각과 그냥 또 다른 책을 번역하거나 이렇게 했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아우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이 책 안에 두 분의 스타일과 또 마음과 여러 가지 또 체험이 함께 녹아져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 2부에 저희가 더 깊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에서 본격적으로 책에 담긴 이야기들 펼쳐보면서 나눠볼 텐데요. 오늘 서울대교구 대치동분당 주임 은성재 신부님 또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윤리신학 교수 방정우 신부님과 함께하는 추석특집 마음을 잇는 북토크 쭉 이어가겠고요. 우리 1부 끝곡으로 조선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5: 펄!
6: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4: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7: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0: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8: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9: 퇴근길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쪽에서 이웃사람이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아이가 열린 버튼을 누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오시잖아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이웃이 말했습니다. 고맙다.

0: 꼬맹아, 아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바쁘기만 한 우리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1: 신신우신 추석 특집 마음을 잇는 북토크 첫째 날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고요. 저희가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특별하게 이 마음을 잇는 북토크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책으로 마음을 소통하고 책으로 시대를 공감하는 두 분의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제들의 시대 공감을 펴낸 서울대교구 대치동문당 주임신부님 은성재 신부님과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윤리신학 교수로 함께 계시는 방종우 신부님, 이렇게 두 분이서 오늘 이 시간을 채워주고 계시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이어가는 이 북토크 뜨겁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3: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에서 마련한 추석 특집 마음을 잇는 북토크, 오늘 두 분의 신부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 저희가 이제 1부에서 이 은성재 신부님의 내용들 함께 듣고 이 시간 좀 이렇게 채워보려고 하고 있어요. 신부님, 이제 세상은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가지려고 말한다, 이렇게 또 이렇게 끊임없이 자아를 채우라고 말한다, 약간 이렇게 던져주시면서 낭독을 좀 이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의 그 에세이였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6: 이제 한 친구가 아지트, 제가 사목할 때 친구인데, 그 친구가 굉장히 그 돌아오는 여정을 그린 건데, 사실은 그 친구가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고 굉장히 많은 어떤 원망, 아픔, 상처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빠져나오는 여정에서 나중에는 굉장히 바닥까지 가요. 뭐 공황장애도 오고 자살 충동도 느껴서 막 약도 먹어야 됐고, 이제 그걸 끌어내는 과정에서 이 친구의 정말 놀라웠던 점은, 먼저 제가 이렇게 정말 저도 뜻밖의 일이었는데 그냥 권했어요. 너가 교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교회를 다시 나가라. 하나님을 찾아라 일단. 그리고 이렇게 인도를 했더니 저희 봉사자 중에도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돕는 분이 또 있었고요. 특히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는 그 속에서 이 친구가 정말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을 용서해 나간다 그러나 용서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있었고, 저는 그거가 어린 그 10대 소년이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정말로 저는 정말 버린 모습을 보니까, 버려나가는 모습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는 정말 자신의 어떤 꿈이 생기고 또 여정들을 걸어가고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친구가 떠올라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아, 정말 예수님이 왜 우리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따르라고 했는가를 이 친구의 어떤 한 모습을 보고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실려지게 되었어요. 네. 네.
1: 이 신부님께서 이 아지트를 하면서 만난 한 소년에 대한 그 소년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 느낀 부분을 이렇게 또 책에 담아주셨네요.
6: 네네. 네.
1: 우리가 이런 경우 뭔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뭔가 아파하고 좀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데,
6: 네네.
1: 우리 신부님께서 또 한 명의 사제로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느끼시는 마음, 보통 어떤 감정이 주로 떠오르시나요?
6: 저는 좀 불쌍하고 안타까움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 그거 놓으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냥 놓으면은,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에 음식물 쓰레기 있으면 음식물을 갖다 버리면 해결되잖아요.
1: 아,
6: 그리고
1: 맞아요.
6: 거기 좀 청소해주고 닦으면은 냄새 안 나잖아요. 내 아픔이나 상처의 문제도 그렇고 내가 못 버리는 집착이나 고집의 문제도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다 냄새나는 쓰레기와 같은 건데 내가 그냥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가 구해성사도 용서받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용서 못하잖아요. 나를.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내어놓으면 되는데 라는 마음 때문에 저는 일단은 안타까움이 들고 그거 비워진다고 끝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더 좋은 걸로 진짜로 채워주려고 하니까 버렸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1: 예.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손에 쥐고 있는 거 뭔가 때로는 무섭고 두렵고 이래서 이걸 놓기만 하면 되는데
6: 네,
1: 그렇지 예. 못하는 걸 이제 옆에서 바라보는 그런 사제의 마음 또 내가 만약에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걸 못 놓는 사람에게 아 진짜 저거 놓기만 하면 되는데 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실까 나를 아. 통해서 또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실까 그런 고민들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6: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아지트에서 제일 많이 배운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이것만 놓으면 되는데 끝까지 못 나서 부모님이랑 대립하고 있고 부모님도 보면은 또 이제 똑같고 같은 모습이고 아, 이 아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모먼트들을 만나요.
1: 네. 네.
6: 그래서
1: 방종훈 신부님께서 이제 또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시잖아요.
6: 네.
1: 약간 비슷한 마음도 느끼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신부님도 그렇고 여기 있는 세 명의 사제가 다 네. 그때 그 시절로 다 지나오긴 했지만 아 저것만 하면 되는데 이것만 놓으면 되는데 나는 지금 그걸 느끼고 알고 있는데 저 신학생 저 사람은 그걸 못 느끼고 있을 때 그걸 좀 이렇게 인도해 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좀 쓰시나요?
4: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실 이 책도 그 많은 분들이 읽고 공감해 주셨던 이유가 뭐냐면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사제들이 어떤 뭔가 이렇게 호교론적으로 뭔가 가르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체험을 나누고 또 신부님들 안에 있는 또 어떤 약한 모습 또 신자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느님을 찾아 나가는 사제들의 모습이 진솔하게 들어 있어서 또 이 책을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저는 신학생들한테도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우리 아마 은성재 신부님께서도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눔을 해주셨는데 뭔가 신학생 때 내가 느꼈던 경험들 그리고 지금 또 조금 그 생각이 바뀌었다라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공감을 할 때 그럴 때 또 학생들이 뭔가를 조금 더 쉽게 놓고 또 사랑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우리 신부님들께서 또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 또 나눔까지 해주셨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에서 마련한 추석 특집 마음을 읽는 북토크 우리 은성재 신부님 방정우 신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정말 뭐 좋은 책들도 많고 뭐 좋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이 추석 명절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좋은 책으로 여섯 분의 신부님들 이렇게 함께 내신 사제들의 시대 공감 이 책을 주제로 내용을 좀 이어가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여섯 분의 필진 중에 두 분이 함께해서 오늘 그 내용을 가득가득 좀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 사제들이 함께 좀 글을 쓰고 책을 묶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책 저희가 잠깐 아까 은성재 신부님 한 꼭지를 나눠보긴 했지만 책을 좀 만들면서 생각난 어떤 에피소드들이 좀 있으셨나요?
4: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어쨌든 이게 웹진에 또 올라갔던 글인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웹진에만 올린 글을 여기다 실은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더 다른 주제로 몇 가지 글을 공개되지 않은 글들까지 해서 이렇게 만든 책이에요.
1: 네.
4: 그래가지고 이 책을 만들 때 제가 조금 부끄럽다. 왜냐면 아까 원래 다 그렇거든요. 글을 하나 쓰든 번역을 하든 아 뭔가 좀 이렇게 내 이름이 여기 또 다른 신부님들과 함께 들어가는 게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네. 한편으로는 좀 아, 또 더 좋은 글을 많이 써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네. 나고 네. 그래서 또 그런데 다른 신부님들의 글도 이렇게 읽고 하면서 아 저는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부끄러운 마음보다는 아 그래도 내 글을 감춰줄 수 있는 더 좋은 글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되게 많이 배운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1: 은성재 네. 신부 어떠셨어요? 책 이렇게 딱 나왔을 때
6: 저는 나왔을 때 똑같았거든요. 똑같고 더 심했어요.
1: 네,
6: 정말 너무 책임감이 컸어요. 그러니까 너무 책임감이 크니까 와 내가 이걸 왜 한다 그랬지? 일단 예, 예. 그러니까 막 빨리 마감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 출판사 담당자님이 연락이 오는데 그냥 너무 보내야 되는데 너무 편집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보고 하는 게 너무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네.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막 이거를 내가 왜 한다 그래가지고 야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했을까? 내가 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날짜는 해야 되니까 몇 번 연락 죄송하다는 말씀 몇 번 드리고 해서 올려서 나오게 됐고 네. 나온 다음에도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1: 아 주변에 이렇게. 네.
6: 근데 네. 이제 본당에서 갑자기
4: 대치동,
6: 집무실에
4: 네네. 대치동 필독서
6: 본당에서 갑자기 책이 집무실에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사인하셔야 한다고. 또 이제 그게 주보에 간지도 끼고 뭐 이게 나오니까
1: 그렇죠.
6: 이제 신자리 아름아름해서 다 알게 되는 네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와 이걸 내가 사인을 하고 있어야 되다니 지금 죄송 너무 예 다른 분들 책이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저도 그냥 예 어차피 다른 분들이 다 내 건 막아줄 거다 나의 이 창피한 이 모습은 예, 그 마음으로 그냥 부끄럽게 사인하면서 드렸습니다.
1: 두 분께서 이제 너무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일단 이 책 자체가 신부님들의 어떤 체험과 신부님들의 시선이 담겨서 이게 뭔가 이렇게 강의처럼 딱딱한 책이 아니라 편안하게 그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책이다라는 것만으로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따스하고 또 풍요롭게 만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6: 네. 읽어보시면은 네. 다를 수도 있어요. 읽어보신 거 맞아요.
1: 그러면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번에는 우리 방종우 신부님께서 또 한 대목 골라주시고 낭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대목을 좀 골라주셨나요?
4: 네, 저는 시련 속에서 사랑한다는 것,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의 죽음, 그 아픔을 겪은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기억을 하면서 떠올린 그 글의 마지막 부분을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사제들의 시대 공감 방종호 신부님의 목소리로 한 대목 듣고 오겠습니다.
4: 사제품을 받은 지 한참 지났지만 여전히 죽음과 이별은 나에게 커다란 숙제와 의문으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그 순간에 원망할 수 있는 하느님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꼭 먼저 떠나간 이와 다시 만나게 해주실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것은 분명한 위로가 된다. 더구나 나는 알고 있다. 하느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과 다르다는 사실을. 정령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야경의 한때와도 같습니다. 훗날 하느님을 마주하는 영광스러운 때가 온다면 씩씩대며 여쭤볼지도 모를 일이다. 대체 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고통을 주셨습니까?

0: 하지만 결국 영원 안에 머무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곁에 있는 아버지의 환한 얼굴을 마주하며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것만 같다.
1: 신신우신 추석 특집 마음을 읽는 북토크. 오늘의 책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사제들의 시대 공감 가운데 함께한 우리 부분 방종우 신부님의 목소리로 듣고 왔는데요. 신자분들께서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신부님도 누군가를 미워하시나요? 신부님도 하느님을 원망할 때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하면 저도 당연히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죠? 라고 이렇게 뭐 말씀은 드리는데 우리 오늘 이 방종우 신부님께서 읽어주신 이 한 대목이 그런 질문을 또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약간 어떤 배경을 가지고 쓰신 내용인가요?
2: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사람이 특별히 병마에 이제 시달리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잖아요. 네. 그리고 특별히 또 가까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아니 도대체 하느님께서 왜 인간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지? 아니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면 영원한 삶을 행복하게 누리게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이 삶에서 데려가시지? 라는 생각을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느님을 원망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건 아 영원하신 하느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지금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우리의 어떠한 인생이 하느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참으로 짧은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신학교에서 1년 1년 살아갈 때는 그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 너무 짧게 지나갔어요.
1: 그쵸, 맞아요.
2: 그리고 시간은 점점 더 빨리 흘러가고 이제 벌써 지금 가을인 것처럼 그런 것처럼 아 나중에 우리가 하느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어쩌면 정말 찰나와도 같은 시간 또 그 시간 안에서 다시 하느님과 또 아버지를 만나게 됐을 때 그 기쁨 그러면서 저는 또 하느님의 뜻을 다시 한번 또 돌이켜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돼서 이 부분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네.
1: 저는 신부님 낭독 들으면서 이 부분이 너무 좋았는데 그럼 그 순간에도 원망할 수 있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네.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느님 너무 크신 분, 나의 어떤 믿음의 대상 이런 마음들이 너무 커가지고 하느님 원망하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늘 하느님 옆에서 착한 하느님의 자녀여야 됐고 큰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 원망할 수 있는 하느님이 나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런 의도를 좀 담으신 표현인가요?
2: 그럼요, 그럼요. 네. 언제나 또 우리가 무언가를 청원할 수 있고 또 무언가를 바랄 수 있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건 너무나도 든든한 네. 또 아니 완전하신 분이 우리 편인데 라는 생각, 네, 그 생각을 많이 하죠.
1: 네, 우리 방종우 신부님께서 나눠주신 이 부분이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될 그 고통. 아 어찌 제 사랑하는 가족을 데리고 가셨나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내버려 두시나요? 라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 은성재 신부님 이 부분을 함께 이렇게 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안 그래도 이제 많은 아파하는 아이들도 많이 만나셨을 거고 그런 신자분들을 대하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3: 뭐 저도 많이 이제 공감 가는 내용인 게 저도 이제 3월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예, 올해 저도 올해 아버지를 보내드렸고 그 여정에서 정말 그 나중에 못할 말 생길까봐 미주할 거주할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듣기 싫은 얘기도 했어요. 난 아버지랑 그때 생각 달랐다고. 그때 아버지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했던 이유는 그 아버지한테 지금 아니면 좋았던 거 고마웠던 거 용서 청할 거 미안했던 거 또 속상했던 거 아팠던 거 네, 지금 아니면 못한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정말 다 한 것 같아요. 진짜 막 닭살 돋는 말까지 다 하면서 보내드렸는데 그런 아픔 겪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 가족에게도 다 말하고 계속 얘기했으면 좋겠고 끝까지 소통했으면 좋겠고 또 그다음에 하느님한테도 저는 원망하고 대들고 화내고 할 때 가만히 있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거 내 하느님 어차피 알고 계신 모습이라고 내가 모르는 거, 내가 그런 줄 모르는 거라고. 그게 이렇게 드러나야지, 아, 내가 하느님한테 이러는구나, 또 알면서 그게 뭐 나중에 가서 정말 주님이 은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총 은혜 안에서 뭘 알아야지 내가 나중에 가서 그런 원망하는 게 잘못된 거구나라고 진짜 그때 가서 뉘우치게 되는 거지. 그때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뭘 아닌 척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토로하라고 말해야지 내가 안다고 하느님 아시는데 내가 안다고 그러면서 하느님께 더 가까워지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1: 네. 네. 어떻게 보면 솔직해지자.
3: 네.
1: 하느님 앞에도 솔직해지고 네. 우리 가족들에게도 솔직해지자. 이번 그거죠. 명절 또 추석 연휴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만나실 거 아니에요 가족들?
3: 네.
1: 우리 가족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 정말 이때가 아니면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도 잘 전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부님들께서 또 이제 각자의 어떤 입장과 체험을 통해서 써주신 이야기다 보니까 읽으시는 분들이 또 공감을 더 크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 네네.
1: 우리 사제들의 시대공감이라는 책 내용 가지고 오늘 두 분의 신부님과 맛있는 북토크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또 다음 대목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방종우 신부님의 추천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제가 그 아까 읽었던 부분과 이제 약간 같은 맥락의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나무자전거의 노래인데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노래고 CCM 형식으로 이제 불려진 노래라서 지금 특별히 이 명절에 조금 외롭고 괴로운 일이 있으신 분들 이 노래 가사를 들으시면서 또 하느님께 위로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네, 나무자전거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함께 듣고 오실게요.

0: 나무자전거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추석 특집 마음을 읽는 북토크,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좋은 책이라는 주제로 우리 은성재 신부님, 방종우 신부님 포함해서 여섯 분의 사제가 함께 쓰신 사제들의 시대 공감 내용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내용 노래 이렇게 또 들으니까 그래 내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은성재 씨는 혹시 이 노래랑 딱 어울리는 그런 시기 나한테도 있으셨나요?
1: 저는 특별히 제가 좀 스스로 이렇게 아버지와의 이슈를 몇 년 전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정말 제 기도의 주제로 삼으면서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부모님한테 먼저 받은 상처이겠지만 그런 것일지라도 먼저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제가 이 아버지한테 이런 마음을 가졌고 이런 태도로 아버지를 바라봤고 대했고 그런 말들과 언행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아버지한테 먼저 가서 무릎을 꿇고 제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너무 그 시간들이 싫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왜 해야 될까라는 마음이 들면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라고 얘기하지만 그 평화가 진짜 사실 없을 때가 많은데 저는 그때가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큰 순간이었고 그거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엄청 올림픽 대로에서 엄청 울었어요. 운전하면서도. 근데 이게 신기하게 운전이 돼요. 계속 우는데. 엉엉 우는데.
0: 눈물이 막 흐르는데.
1: 네. 네. 아니 진짜 엉엉 울었어요. 이게 눈물이 그냥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눈물이어가지고 막 그렇게 가면서 그 이후로 이유 없는 그 오랜만에 흘리는 그 아이처럼 우는 그 울음으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뭔가 삶의 큰 어떤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짜 지금 돌아보면 이 또한 지나가는 순간이었고 뭐 말하면 많죠. 뭐 아지트의 7년 세월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네.
0: 저 역시도 약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그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사제 생활을 하는 중간에 약간 큰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막 주교님과 면담도 하고 여러 가지 뭔가 내가 지금 이걸 선택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때 아버지한테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 1년에 제가 아버지한테 통화를 한번 할까 말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전화를 아버지한테 걸어가지고 아버지 제가 어떤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당의 어떤 상황과 저의 사제로서의 그 삶 가운데 제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주교님도 뭐 찾아가서 이야기도 좀 나누고 결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정말 그걸 뭔가 이 스텝을 밟다가 보면 제가 이 사제직이라는 걸 놓아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라면 너를 절대 버리실 분이 아니다. 그리고 너의 그 선택과 신자들을 위한 마음으로 하는 결정이라면 주교님도 너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 그러니까 하고

0: 이런 또 나눔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신모님도 있으신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1: 아유, 너무나도 많죠, 저 역시도. 그리고 이제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힘든 일이 있으면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뭔가 어떤 교만에 취해 있을 때, 어떤 기쁨에 취해 있을 때, 그때 역시도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날카로운 한마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두 가지의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아, 참 사제로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게 때로는 또 어려울 때도 있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좀 겸손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것을 또잘 기억하면서 또 하느님을 향한 그 발걸음을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0: 신학생들한테 중간 기말 내실 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나요?
1: 다 지나간다. 근데 열심히 안 하면 안 지나간다. 잘하자.
0: 오늘 이렇게 또 신부님들의 마음을 담은 내용, 이렇게 사제들의 시대 공감이라는 책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제 또한 대목 더 우리 신부님들의 낭독을 듣고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신부님들께서 각자 다른 내용들을 써주셨지만 이번 낭독은 두 분께서 좀 이어서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내용을 좀 나눠보면 좋을까요? 골라주셨나요?
2: 네네네. 제가 준비해 왔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막 이렇게 낭독을 같이 하면 될까요,
0: 아,
2: 지금?
0: 그럼요.
2: 아니면은 먼저 어떤 내용인지 얘기해 드릴까요?
0: 네네네네.
2: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보니까 내용이 진짜 이어져서 저도 놀랐는데, 저는 이제 어떤 한 어머니의 그 딸과의 관계에서 어머니가 자신이 이제 용서를 청하게 되는 내용,
0: 네.
2: 딸에게 그러니까 자신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거를 이제 그 여정을 이제 쓴 글인데
0: 네.
2: 그거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쓰게 된 내용이에요.
0: 네. 우리 방종호 씨는 어떤 내용으로 또 이어주시겠어요?
1: 네, 저는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또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건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의 관계를 또 피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런 중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네, 그러한 것들을 쓴 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0: 네, 우리 은성재 신부님과 방종호 신부님의 낭독으로 그 내용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통회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통회하며 용서를 청하는 일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은총이다. 죽음으로 향하던 길을 돌이켜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또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여정의 출발점이며 아픔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

0: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 이전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만남까지 거부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인간관계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또 다른 기쁨을 가져다 준다. 내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좋은 반응이 돌아오기도 하고 내 마음을 기가 막히게 눈치채고 해결해주는 누군가가 나타나기도 한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욱 귀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고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에 한없이 위로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러니 분노를 사귀는 것만큼이나 치열하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역시 온전히 나의 몫이다. 이런 사랑의 경험이 반복되면 나만의 시간보다 다른 이들과의 소중한 시간이 더 기다려지고 문을 활짝 열고 파티라도 열고 싶어진다. 그리고 많은 이와 사랑의 만남을 가지셨던 십자가 위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1: 신신우신 추석 특집.

0: 마음을 읽는 북토크,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좋은 책이라는 주제로 사제들의 시대 공감 가운데 두 부분을 우리 신부님들의 목소리로 함께 청해 듣고 왔는데요. 오, 두 분이 정말 이 글을 이어 쓰신 것처럼 내용이 좀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 신부님들의 교집합이란 이런 힘인가? 약간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은성재 신부님께서 먼저 한 대목을 읽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이 사건이 이제 한 어머니가 딸과 대학생이 된 딸과 크게 싸워요. 그래서 이제 미사를 가게 돼요. 그 상처, 아주 가슴에 깊이 상처받기는 말을 듣고 네. 씩씩거리면서 미사를 가서 이제 성체도배를 하는데 막 예수님한테 한참 따졌대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딸이 너무 무례한 것 같다고 그 딸이 돌아오면은 저한테 와서 저녁에 용서를 청하게끔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근데 이제 그리고 앉아있는데 마음이 가라앉을 쯤에 정말 이 마음 안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거는 네가 한 말이라고 그동안 평생 딸아이에게 네가 돌려받는 거라고 그래서 막두스가 화를 냈대요 예수님한테 성체도배 앉아가지고 혼자 씩씩거리면서 그러니까 한 시간 막 후적 하더래요 네. 그러다가 또 마음이 잔잔해질 무렵에 영상처럼 영화처럼 정말 샥 지나가더래요 자기가 딸한테 했던 태도와 말들이 거기서 자기가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 뒤에 이제 집에 가서 딸아이가 밤늦게 왔는데 그날은 이제 방에 들어가서 살짝 가서 먼저 자기가 손을 잡고 사과를 했다고 용서를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도 이제 엄마가 더 있으면은 너가 얘기 생각나면 얘기하라고 여러 차례 곤혹을 치렀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그래도 다 이렇게 손잡고 정중하게 용서를 청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딸이 변화가 되어서 나중에는 너무나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관계가 됐다라는 그런 스토리예요.
0: 네. 네. 제가 신자분들한테 농담으로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지만 가끔 이제 원수가 아니라 왼수들이 좀 있다. 네, 이 왼수가 이제 자식들, 우리 남편 아내들이 왼수인 경우가 있는데 원수는 사랑하는데 왼수는 못 사랑하겠다. 그런 이제 농담을 이렇게 하는데 네. 이 딸과의 그런 관계, 엄마와 딸의 관계 안에서 아, 생각해보니 내가 다 했던 것들이구나. 내가 먼저 용서를 청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진짜.
1: 네. 네. 맞아요.
0: 때로는 내가 먼저 내려놔야 되고 아니 쟤는 내 자식이고 난 엄마인데 제가 잘못했다고 그래도 제가 말해야지
1: 그러니까요,
0: 네. 왜 내가 해야 돼 아 이런 마음들
1: 맞습니다 네. 그게 진짜 삶의 문제 그러니까 모르잖아 보통 나도 저도 그래요 몰라요 내가 그런 줄을 다 내가 버려놓은 거고 내가 만들어놓은 건데 그걸 못 깨닫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 근데 이 어머니도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주신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네 네. 사실 이제 그런 관계가 내 자식, 뭐 내 가족이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데리고 살아야지, 뭐 품고 살아야지 하지만 그게 이제 타인이 되기 시작하면 아 진짜 저 사람을 안 만나, 거부, 이제 약간 문 닫어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그러면 또 안 된다,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또 우리 방종호 신부님이 좀 내용을 이어주셨어요.
1: 네네.
0: 어떤 내용이었나요, 신부님?
2: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신자분들이 제일 어려워요. 저는 교무금도 잘 낼 수 있고 주일미사도 나갈 수 있고 다 하는데 아 이거 뭐 7번씩 70번?
0: 아.
2: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 너무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렇다면 용서란 무엇인지
0: 네.
2: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용서의 반대말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용서를 하려면 가서 그 사람과 이미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과 껴안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이 용서의 의미는 또 어떤 악감정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는 거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나에게 남기지 않고 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또 하느님께 어떠한 시간, 새로운 시간을 청하고 그러면 하느님께서 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일종의 긴 시간 안에서의 또 어떤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그러한 것들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로부터 화살을 맞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화살을 뽑고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일인데 우리는 화살이 꽂혀 있는 상태로 기관총을 들어서 난사하잖아요. 어떤 놈이 나한테 화살을 쐈어?
0: 쐈어? 나도 쏠 거야.
2: 네. 그러면서 내 상처는 점점 더 골마지고 있다라는 것, 그런 걸 생각하면서 또 많은 사람을 치열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가을에 또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어떻게 보면 용서의 친구는 치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2: 네, 네. 맞죠.
0: 내가 누군가한테 받은 상처들, 내가 그 욱신거림과 쓰라림을 치유하는 것이 사랑으로 이렇게 좀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부님들께서도 혹시 그러면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아 진짜 용서하기 힘들었다라고 하는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2: 너무 많죠.
1: 당연히 많이 있죠.
2: 네. 많다기보다는 근데 네. 그 수가 있어요. 많다기보다는 네. 어떤 그 어떤 특정한 순간에 강하게 있다는 느낌?
0: 아.
2: 네. 약간 그런 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런 또 그런 게 또 더 뭐라 그러지? 이렇게 예 쉽게 안 사라지고 또 다른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람이 경직돼 버리고 또 똑같이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0: 네.
1: 같은 감정으로 대하게 되는 이게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2: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떤 특히 유학생활 때 되게 그런 어떤 뭐 분노, 미움이 있었던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그런 감정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갈 때 보니까 사실 그 사람은 저한테 물론 상처가 되는 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긴 했지만 별뜻 없이 한 얘기예요.
0: 악의는 없었다.
2: 그러니까 아. 악의가 없었 있었든 간에 네. 그냥 한 말이에요. 어쨌든 아, 아, 그 사람은 자기가 그런 말 했는지도 몰라요.
0: 네,
2: 근데 나 혼자 그거를 또 막
0: 품에 안고
2: 하면서 네. 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어떠한 그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아 그래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또 너무 또 그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어떤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그냥 뭐 나 뭐 일부러 뭐 그런 것도 아닐 거고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이 초연해진 느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난 그런 느낌 그런 것 같습니다.
0: 사실 사람들은 내가 상처받은 건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지만 내가 저지른 것들에 대해서는 금방 잊혀지는
2: 맞아요.
0: 면모가 좀 있잖아요. 우리 윤성재 신부님께서 진심으로 통회하며 용서를 청하는 일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은총이다 라고 또 이렇게 써주셨는데 내가 내 잘못을 이렇게 통회하는 거 그것도 참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잘못을 좀 이렇게 통회할 수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이 잘못을 내가 다음에 안 해야지라는 결심만 가지고는 단 한 번도 성공을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속에서 저는 일단 선택한 선택지가 듣자예요.
0: 듣자.
1: 거꾸로. 그래서 첫 번째 듣자는 당연히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을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돌아가서 틈틈이 진짜 아침 밤 시간 쪼개서 말씀을 좀 보면서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런 시간 속에서 굉장히 어느 순간 내가 진짜 무엇보다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가 확 오고 그게 열리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게 딱 오기 시작 이게 연쇄적으로 오더라고요. 차례로 연쇄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좀 뭔가 마음이 진짜 통해 회개가 일어난 적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계속 이렇게 일단은 말씀으로 돌아가요. 예 그러면은 좀 하느님과 관계 안에서 하느님께서 내가 못할 수 있는 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고해 성사가 필요하죠. 그러고 나서 성사 보는 건 또 다르고. 네.
0: 우리가 미사 전에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미사 때 이렇게 많이 하지만 그냥 행동으로만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하느님의 말씀을 보고 성찰하고 통회하고 그 가운데 하느님과의 만남까지 이루어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종합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또 생각해 볼 수 네, 있겠네요.
1: 네. 네.
0: 단순히 그냥 입으로만 아, 내 잘못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걸 네.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우리 방종호 신부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용서라는 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나 스스로에 대한 용서가 좀 필요한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신목 씨 좀 어떻게 그런 부분을 느끼시거나 나눠주실 게 있을까요?
2: 지금 우리 은성재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0: 이면 회개라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용서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회개가 결국에는 우리가 회개의 은총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1: 네.
0: 하느님의 은총이 있을 때또 우리가 무언가를 더잘 성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에 있어서도 어떤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런 거 하느님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부족한 것만을 하느님께 청하고 하느님께 무언가를 바라면서 마치 기적을 맡겨놓은 것처럼, 즉 내가 부족한 것만 들여다보느라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용서하는 일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또 아는 것,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이거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것처럼 하느님의 사랑을 많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 그게 또 어쩌면 나를 또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 나를 용서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이번 또 이제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 명절은 사실 기회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 만나고 대화가 뭔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명절인데, 이런 명절에 통회와 용서로 좀 나아가기 위해, 우리 또 각자 신부님들이시니까 신자분들에게 여러분들 이번 명절 통회와 용서하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시려면 꿀팁들을 좀 전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팁을 좀 가지고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야 그런 통회와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0: 아, 제가 먼저 그런
1: 네.
0: 말씀 드릴게요. 먼저 선수를 쳐야지.
2: 맞습니다. 아하, 겹치기 피하기. 겹치기를 피하기.
0: 아마 이번 추석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날 때 분명히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아뭐저뭐 시누이 보기 싫은데 혹은 뭐 누구 아저좀 관계 좀 어려운데 어색한데 만나야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냥 이번 명절을 맞이하시면서 시작하시면서 특별히 하느님께 그냥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내가 사이가 좋지 않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하느님 꼭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1: 어떻게요?
0: 아, 저 사람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러지 마시고, 아, 하느님, 저 사람과 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은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이번 명절 때 봤을 때 갑자기 그 사람이 막 사랑스러워 보이거나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느님이 우리의 어떤 기도를 들어주는 방식은 뿅 하고 갑자기 막 종이 손바닥 뒤집듯이 기도를 이뤄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면 그 사람과의 어떠한 오해를 풀고 혹은 그 사람의 또 다른 마음을 알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 어떤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특별히 좀 이번에는 특별한 지향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명절을 맞이해 보시는 것, 그것을 제가 꿀팁으로 전해드립니다.
1: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또 은성재 신부님 추석 당일날 미사 하셔야 되잖아요.
2: 네.
1: 본당 이제 약간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추석 이제 강론을 마치고 약간 공지사항처럼 여러분 이런 추석 보내세요라고 하는 느낌으로 꿀팁 전수 부탁드릴게요.
2: 무거운 얘기인데. 그냥 강론 때 할게요. 아, 뭐냐면요. 저는 첫 번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자리에 지금 가장 어른이신 예수님이 가장으로 계신다.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함께하는
1: 네.
2: 자리다. 인그 현존 의식을 무조건 가져야 된다. 이게 안 느껴지면
1: 네.
2: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다. 두 번째로는 어른들이 참 어른의 몫이 중요한데 하느님 사랑도 내리사랑이고 또 부모와 자녀도 결국 내리사랑이고 그건 하느님의 창조 설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지하고 어른들이 먼저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어른들이 먼저 불편할 얘기 하지 말고 예. 어른이 좀더 챙겨 그러니까 그거 사랑해 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꼭 기억하고 관계 회복을 하려면 정말 하려면 자녀들 손주들보다 어른들 몫이 훨씬 더 중요하다. 더 많은 걸 결국 참고 인내하고 희생해야 된다. 참고 인내하는 사랑으로 가야지 가능하다. 그럼으로써 서서히 관계 회복을 하고 하느님 안에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네. 우리 집안의 가장 큰 어르신이 예수님으로서 지금 우리 함께 계신다라는
2: 네.
1: 마음, 그리고 우리가 배려하고 더 이

0: 이해해 주는 건 어른들이 먼저 더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또 꿀팁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오늘 신신우신 추석 특집 마음을 읽는 북토크. 오늘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사제들의 시대의 공감, 이 책을 집필한 여섯 분의 신부님들 가운데서 두 분을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이책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내용, 오늘 이 명절과 관련된 주제로도 아주 끊임없는 얘기를 좀 나눠 봤는데요. 신부님들 혹시 이 책을 누군가에게 좀 선물한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에게 좀 선물하고 싶으신가요?
1: 네, 저는 그냥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혹은 또 여기에 또 다른 신부님들이 쓰신 글을 보면 유학할 때 하느님을 또 원망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지라고 고민하고, 이런 솔직한 고민들. 또 어떻게 보면 사제들이 썼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아, 사제도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데 또 사제들은 그러한 어떤 어려움들을 어떻게 거쳐나갔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책이라서, 특별히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관계가 힘들거나 시련 속에 있는 분들, 혹은 꼭 그렇진 않더라도 용기와 믿음이 평소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또 여기에는요, 우리 또 여섯 분의 신부님들이 써놓으신 기도가 있어요. 네, 각 주제들로 신부님들이 여러 기도를 여기다가 직접 기도문을 써주셨거든요. 이제 뭐두 편씩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제 이렇게 평화와 쉼을, 혹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 이거 명절 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그냥 모든 신앙인들께 추천할 수 있는 좋은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우리 은성재 신부님 이 책을 본당 식구들 또 아니면 다른 분들께 선물한다. 어떤 분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2: 저는 사실 남녀노소 다 가능하다 생각했어요. 내용 자체가 어떤 거는 깊이가 있고 생각을 더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라도 나중에 읽으면서 더 생각할 주제들을 준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정말 일상적인 단상들,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어떤 그 마음의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이 되고 예수님과 적대시하고 살지 않을 사람이라면, 예, 누구나 읽었을 때 분명히 문이 열리고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0: 우리 청취자분들 사제들의 시대 공감 이책 함께 읽으시면서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또 한번 잘 열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신신우신 추석 특집 북토크 마음을 읽다라는 주제로 두 분의 신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라디오 출연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사실 다른 프로그램에는 그래도 조금 출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신신우 씨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또 우리 강룡 신부님이 워낙에 또잘 이렇게 해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다 가고, 앞으로도 또 신부님의 활약을 또 지켜보고 있겠다라는 응원으로, 또 여기 이 청취자 모든 분들이 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0: 은성재 신부님 소감과 함께 저희 2부 끝곡까지 추천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저도 오랜만에 왔는데, 뭔가 옛날에는 어떤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어떤 밤 시간대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벼울 수도 있었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뭔가 아주 가벼운 듯 하면서도 깊이까지, 그러니까 모든 깊이를 좀 많이 들어갔다 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 너무 또 새로웠고, 또 신신우신이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 특히 신앙 안에서 깊이를 더하는 것까지도 아주 무난한, 정말 이렇게 모든에게 보편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예, 그런 방송으로 더욱더 발돋움하고, 예, 우리 신부님과 함께 성숙해 나가기를 정말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너무 든든합니다. 예.
0: 저희 마치면서
2: 아,
0: 어떤
2: 마침 성가.
0: 노래
2: 아, 마침 노래. 예.
0: 네,
2: 제
0: 들어볼까요?
2: 추천곡은요, 아버지, 역시 인호주사가 불렀는데요. 아버지,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0: 오늘 우리 두 분의 신부님과 함께 맛있는 북토크 이렇게 만나봤고요. 두 분의 신부님 언제나 주님의 은총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2: 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내일은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는 신신우신 전속 책방지기죠. 정주 보나벤뚜라 작가가 추천해주는 선물하기 좋은 책도 만나보고요. 더욱 특별하게 맛있는 북토크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라디오 빵집 많이들 놀러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이노주사의 아버지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키팅, 에몬스카고 키팅,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키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키팅, 집을 완성할 땐 키팅,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2: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신기하죠? 하루 종일 머리를 굴리고 굴려도 생각이 나지 않던 것들이 꼭 샤워할 때,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는 순간이 찾아오곤 하잖아요. 이렇게 영감이라는 건 살짝 엉뚱한 데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보다 잠깐 멈춰서서 마음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바로 그때 좋은 생각 하나, 생각하지 못했던 참신함 하나가 슬며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조건 머리를 빠르게 굴리기보다 마음을 비워두고 그 자리에 사랑의 하느님이 머무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 우리의 일상에 좋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인 오늘은 기도와 겸손으로 늘 그분 곁에 머물렀던 휘엘트렐치나의 성 비오사제 기념일이에요.

메러디스 Room in My Heart 오늘의 첫 곡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요즘 새로운 영감, 새로운 아이디어라는 게 참 무색해진 세상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애써 생각해서 만들어냈던 것들을 인공지능이 대신 생각하고 대신 글을 쓰고 대신 그림을 그리고 또 대신 음악까지 뚝딱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을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는 질문이 하나 있죠. 그 똑똑함을 과연 어디에 쓸 거냐 하는 겁니다.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도 얼마 전 AI 컨퍼런스에 메시지를 보내셨는데요. 모든 사람의 존엄에 기여하고 인류와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세상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은 지혜와 사랑에서 영감을 얻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만 영감이겠어요? 뭐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는 방법을 떠올리는 것도, 또 서로 갈라진 사람들 사이에 마음의 다리를 놓는 방법을 찾는 것도, 또 내가 가진 능력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모두 다 좋은 영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하루만큼은 성 비오 신부님처럼 기도 안에서 마음을 열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면서 무엇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에 진짜 영감을 발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센스 넘치는 오답에도 여러분의 영감을 발휘해 주세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 비오 신부님은 1887년 이탈리아의 피에트레치나에서 태어나셔서 피에트레치나의 성 비오 사제라고 불리지만 사실 우리에겐 땡땡의 비오 신부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18년부터 1968년 선종하실 때까지 50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상처를 온전히 몸에 지니고 그 고통을 느끼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무엇의 비오 신부일까요? 1번 오상, 2번 오답, 3번 오리발.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에서 빵토 유튜브 채널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 넘치는 오답 보내주신 분 뽑아서 티나비지의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어린이들의 초등학교 적응을 돕는 참여공연, 아빠와 난 초등 1학년 초대권 두 장을 드립니다. 10월 9일 금요일 11시, 2시, 4시 반, 10월 10일 토요일 11시 공연입니다. 주변 아이들에게 선물해도 좋겠죠?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생방송 청취 인증 이벤트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화면 또는 CPBC빵 어플 화면 또는 93.1 주파수 화면도 좋습니다. 현재 시각이 보이게 찍어서 샵 0931번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드립니다. 자, 그럼 땡땡의 비오 신부 정답과 오답 기다리면서 박정현 임재범 사랑보다 깊은 상처 듣고 올게요.

박정현 임재범 사랑보다 깊은 상처였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오상의 비호신부죠. 비호신부님의 원래 이름은 프란체스코 포르지오네인데 이 카푸친 작은 형제회에 입회하면서 비오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50년 동안 성흔과 고통을 인내로써 참아내셨던 걸 생각하면 우리 앞에 놓인 잠깐의 고통과 희생은 가뿐히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이영진 빈첸시오님 오상 잘 맞춰주셨고요. 윤세훈님 정답 1번 오상. 그리고 또 경상해피맘님 1번 오상하고 빵톡으로도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답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가톨릭 액세서리 받아가실 5단 문자 뽑아볼게요. 대건 안드레아님 날씨 비오요 하셨어요. 제주에는 지금 비오주교님께서 착조하시고 나서 교구행사 때 비가 오는 날이 너무 많아요 하셨어요. 아, 그 비는 확신의 축복의 비죠. 환영할 만합니다. 1685님 정답 오발탄. 손과 발에 흔적이 있으셨다길래 오 발까지는 맞았는데 이것도 안 해주시나요? 라고 하셨어요. 오발탄은 아니에요. 정확히 어떤 십자가의 그런 고통과 부활로 이어지는 그 흔적을 보여주고자 새겨진 거니까. 그치만 시선은 좋았습니다. 9043님은 오답의 비오. 제가 비오신부님 세례명은 아는데 이 뭐지 성함을 기억 못했어요. 앞에서부터 틀렸네요 하고 오답의 비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8364님 4024님 모두 잘 맞춰주셨고요. 오늘 오답 선물은 오발탄 해주신 1685님께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네, 이렇게 센스 있는 여러분의 영감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나의 영감은 주로 어디에서 온다? 무얼 할 때 온다? 비결을 나눠주세요. 뭐 할머니가 부르면 와요. 이런 문자 차단하겠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0931번 무료 어플 CPBC빵 너튜브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악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우리 차 한잔하면서 차담 나눠요. 나의 영감은 여기에서 온다. 이럴 때 온다. 문자 볼까요? 2847님, 제 영감은 샤워할 때 옵니다. 문제는 씻고 나오면 절반은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나오자마자 메모합니다. 아,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서든지 영감이 올 때가 있는데 까먹는다는 거. 그럴 때 저는 그 폰에 깨톡이나 문자에 입력을 하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메모장도 들어가는 순간 까먹어요. 저만 그런 거지. 아무튼 메모까지 연결이 돼야 한다는 거. 7316님, 저는 운전할 때 아이디어가 잘 떠올라요. 멍하니 익숙한 길을 달리다 보면 갑자기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머리 회전이 잘 됩니다. 이것도 좀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 앞에 집중하게 되고 그 집중하는 뇌가 뭔가 영감을 좀 활성화시켜주는 건가? 나름 이런 분석을 해봅니다. 5092님 저랑 비슷하네요. 제 영감은 사람이랑 수다 떨 때 옵니다. 혼자 고민할 땐 꽉 막혀있던 게 친구의 한마디에 갑자기 슬슬 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 친구가 때로는 어떤 좋은 소스를 던져줄 때도 있지만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했는데 뭐 바나나 얘기를 했는데 기차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만의 또 연상으로서 영감이 올 때가 있죠. 전 이거 정말 공감돼요. 대건 안드레아님은 제주 축구팀 감독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영감을 받으신대요. 저희 감독님이 요즘 재치가 넘치거든요. 아우, 완전 뭐 직업과 찰떡이네요. 내 직업을 수행하시면서 영감도 받고 천직이네요, 천직. 오늘 차담 선물은요, 사람이랑 수다 떨 때 영감을 얻는다는 5092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잠시 후 시노드 코너 시작합니다. 너튜브와 CPBC 빵 어플에서 보실 수 있어요.

0: 뭐가 민가 알쏭달쏭 신앙생활에서 생기는 모든 궁금증들 행복찻집에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노달리다스 최종 문서를 알기 쉽게 풀이해드리는 특별기획 시노드 신앙의 신호등 오늘로 벌써 9번째 시간인데요. 시노달리다스를 향한 우리 신앙의 길에 늘 초록불을 밝혀주는 분이시죠. 교구사목연구소 소장이시자 시노달리다스 선교사이신 박용우 미카엘 신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신부님 앞에서 무슨 소리를 그렇게 내시나요?
1: 아, 오늘 이제 빵톡 저도 이제 들어와 보려고요. 애를 썼는데 네. 아, 전화기가 제 말을 듣진 않았습니다.
0: 예. 혹시나 무슨 소리를 들으셨다면 우리 앞에서 어플 잠깐 켜낸 소리였습니다. 잘 그래도 되시나요?
1: 예, 이제 드디어 로그인 됐습니다.
0: 어,
1: 예.
0: 지금 빵톡에 음하하하 드디어 로그인 하신 분.
1: 바로 그거죠.
0: 아, 펄크 신부님. 예.

0: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CPBC방 어플 새롭게 리뉴얼 됐으니까요.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명절이에요, 주부님.
1: 아유, 뭐.
0: 좋다. 아유,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세요?
1: 본당 있을 때만큼 재미있게 지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당 있을 때는 명절을 기쁘게 지내기 아주 어려운 그런 여건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또 함께 보내는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이주 노동자들 이런 분들은 명절에 식당 가게 이제 문을 닫으니까 난처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절날 이제 같이 식사하자고 사제관을 초대해갖고 같이 식사하고 뭐 재미있게 지내고 그렇게 했었죠.
0: 그거 근데, 좋다.
1: 예, 근데 교구청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잘 없어서 뭐 저는 밀린 일들 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0: 이제. 아, 결국에는 일을 하셔야
1: 해야죠. 뭐 얻어가겠어요.
0: 오히려 시간이 더 많아진 일을 할 시간이 많아진.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군요. 그래도 잠깐 가족분들을 만나시는 거죠?
1: 아, 물론입니다.
0: 아, 예. 다행입니다. 자, 명절을 하루 앞두고 약간 지금 집중이 잘 안 되긴 하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우리 신호드, 신앙의 신호 등 아홉 번째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함께 해볼까요?
1: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신호드 최종 문서 3부를 주로 봤는데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함께 식별하고 어떻게 함께 결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었죠.
0: 네.
1: 오늘부터 이제 제4부로 넘어갑니다. 이 제목이 풍성한 고기잡이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바로 그 장면에서 나온 거죠.
0: 네.
1: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면이 있죠. 고기를 잡는 거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물을 던지는 사람, 또 배를 움직이는 사람, 그물을 당겨 올리는 사람 다 있어야 되죠.
0: 네.
1: 그리고 고기가 또 많이 잡히면 혼자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잖아요.
0: 맞아요.
1: 함께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드 최종 문서 제4부는 바로 이 이미지에서 출발해서요. 교회가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잖아요.
0: 네.
1: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 또 어떤 분은 기도하는 일, 또 환대하는 일,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 청년들과 함께하는 뭐 또 아니면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 또 어떤 분은 세상 안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 다양하게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일을 하는 분들이 모두 연결되어서 하나의 그물을 함께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0: 네.
1: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0: 네. 근데 이렇게 같이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 모습만 상상을 해도 뭐 이미 이야기 다 끝난 것 같아요.
1: 네. 사실 그래요?
0: 네. 4부 제목을 참 잘 지었네요. 우리 썸네일도 신문이 되게 잘 만들었지 않아요?
1: 엄청납니다.
0: 같이 고기를 함께 잡고 여기 보면 막 손만 그냥 얹고 있는 사람도 있고
1: 그런 분도 필요해요.
0: 맞죠? 아, 필요해요?
1: 예, 그런 분도 필요해요. 옆에 함께 계셔주시는 분 필요합니다.
0: 그렇군요. 또 외국인이라서 그물이 뭐예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1: 먼저 이제 백구황 이제 제4부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구절부터 시작해 볼까요? 신호드적인 교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와 역할을 가지고 함께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죠.
0: 네.
1: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이제 어떤 조직처럼 생각을 하죠. 교구의 조직이 있고 그 밑에 본당이 있고 또 사제 수도자 평신도 뭐 위원회, 단체 이런 조직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호드 최종 문서가 강조하는 것은 이런 조직의 구조가 많이 아니죠. 구조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0: 네.
1: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자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4부는 교회 구조의 문제보다는 교회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보겠습니다.
0: 네.
1: 신호드적인 교회라는 것은 모두가 똑같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같은 그물을 함께 끌어올리는 교회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죠.
0: 네, 그러니 함께 끌어올리는 그 사람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참 당연하게 고기가 끄덕이지긴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요.
1: 교회는 추상적인 집합이나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실제지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곳에 존재합니다. 그 지역의 지역의 역사와 문화, 언어, 그 지역 사람들이 겪는 문제, 이 가운데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도 한국이라는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데요. 한국의 전

0: 관계를 흐려버리는 그런 위험이 있다면 네. 그런 일이 교회에서도 일어날 위험이 있어요.
1: 그러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것이 있죠. 지역 교회에 뿌리 내린다 하는 게 자기들끼리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노드적인 회심, 회개는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것이고 이미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만남을 촉진하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 가톨릭다움은 어디 가든 만남과 환대 장소가 되는 데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봐요.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장소는 단순히 지리적인 공간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 장소가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도시화, 또 직업과 주거의 이동, 새로운 인간관계, 문화적 다양성 이런 변화 속에 살아갑니다.
1: 네.
0: 특히 이제 도시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서로 모르는 경우 많죠.
1: 그렇죠.
0: 예, 층간 소음으로만 만나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1: 예,
0: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그 뻘쭘함이랄까요, 그 네. 어색함이랄까요. 잠깐 고민도 하다가 그러다가 많은 경우에 그냥 스마트폰에 눈을 두는 경우들도 좀 자주 봅니다.
1: 네.
0: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많이 연결은 되어 있지만 동시에 과거보다 더 외로울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현대 도시의 역설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본당도 단순히 건물 하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성당에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곳, 그러니까 직장, 학교, 뭐 병원, 시장, 온라인 공간, 이주민들과 함께 사는 지역, 노인들이 계시는 곳, 청년들이 시간을 보내는 곳, 그 모든 곳에서 교회를 사람들이 좀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 확실히 그런 모습이 진짜 교회의 모습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1: 안 그래도 이번 주일이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또 더 와닿는 말씀이에요.
0: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주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쌍하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1: 네.
0: 도움 필요하죠. 도움 필요한 경우도 많고 한데 그런데 시노드 문서가 말하는 것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주민은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무언가를 가져오는 사람이지요. 그분들만의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고 기도 방식이 있고 신앙의 경험 또 성경을 읽는 방식도 있고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본당에 외국인 몇 명이 더 들어왔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1: 네.
0: 오히려 이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어떤 선물을 가져오고 있는가 뭐 이런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죠.
1: 선물을 가져오고 있는가?
0: 예.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고 그분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고정시켜버리면 만약에 그분들이 형편 조금만 좋아지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시샘하게 되고 도와줄 필요 없네. 뭐 우리부터 더 잘 사네.
1: 네.
0: 이렇게 막 삐딱하게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관계 이걸로 변화해 가야 되는데 1월 하나 말씀드리자면 돌아가신 우리 이문희 대주교님 때
1: 네.
0: 그때 우리 교구가 오스트리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1: 네.
0: 이제 병원도 세우고 성당도 세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후원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잘츠부르크에서 우리 교구랑 소통을 담당하는 담당 신부님이 새로 이제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주교님을 인사차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런데 딱 첫 마디가 뭐였냐면 주교님 저희들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주교님이 나가세요.
1: 쫓아내신 거예요?
0: 예. 나가세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오스트리아 신부님이 주교님 면전에서 쫓겨나서 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뭔 잘못을 했지? 내가 무슨 실수를 했지? 그랬더니 아 이거였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주교님 저희가 어떻게 서로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대주교님께서 맞습니다. 우리가 형제로서 서로 돕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 일방적으로 돕는 관계가 아니라고. 사실은 그래놓고 우리가 다 일방적으로 다 많이 받았어요.
1: 하지만
0: 받기는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와 상호 협력이 어떤 것인지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1: 네.
0: 우리도 이제 베푸는 쪽에만 서려고 하지 말고 형제의 관계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바로 그런 거군요. 우리 이문희 대주교님 진짜 멋지셨네요.
0: 멋있죠.
1: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이제 우리가 다시 그렇게 질문을 할 차례네요.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까요? 라고.
0: 예.
1: 근데 뭐 꼭 이주민만이 아니잖아요. 뭐 그냥 나랑 좀

0: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또 가져와 줄까. 네,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그렇게 관점을 한번 바꿔보는 동안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오늘 어떤 곡 들을까요, 선생님?
1: 좀 옛 노래지요. 1960년대 노래입니다. 브라더스 4가 발표했던 Try to Remember라는 곡인데요.
0: 네.
1: 이 곡 가사를 보면 이제 우리가 9월도 벌써 이제 중간을 넘어섰잖아요. 9월이 순수한 젊음의 시기, 너무 좋은 시기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젠가 인생의 12월이 되면 그 춥고 삭막한 때가 오게 되면 그때 실망하지 말고 9월의 좋은 시절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0: 오, 네.
1: 한번 들어보시죠.
0: 네. 네.

0: 딱 지금 듣기 너무 좋은 곡이네요.
1: 어, 저 들으면서 막 아우 막 어마어마했습니다. 느낌이.
0: 맞아, 그 되게 가을 느낌도 낭낭하고. 예. 제목이 뭐라고요?
1: Try to Remember. 아,
0: 좋네요. 네, 함께 들었습니다. 아네스의 행복찻집 수요일에 만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즌 3, 교구 사모경구소 소장이신 박용욱 미카엘 신부님 모시고 특별기획 시노드 신앙의 신호 등 아홉 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배고프다님께서 그들이 어떤 선물을 가져올까 생각에 전환 새롭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앞에서 교회가 뿌리를 내리는 장소가 꼭 지리적 공간만을 뜻하진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1: 예.
0: 그렇다면 요즘 현대인들은 온라인에서 가상세계의 활동을 익숙하게 하는데 이런 환경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1: 예. 그래서 이제 113항은 이제 아주 중요한 주제, 디지털 환경을 다루고 있는데요.
0: 오.
1: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만나고 친구를 사귀고 뭐 자기 생각도 표현하고 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참고하고 그러죠.
0: 네.
1: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그런데요. 그 안에 또 AI가 또 개입할 여지도 있고 오늘도 뭐 AI 때문에 뭐 미국 대통령이 또 한마디 하고 또 뭐 어쩌다 저쩌다 하고 하는데
0: 네.
1: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 얘기를 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도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점, 이걸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다만 교회가 인터넷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 또 다른 하나의 소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1: 오만 말들 다 하고 하는데 그 안에서 교회까지 싸우고 또 사람들이 서로 공격하는 공간에서 교회까지 공격한다면 굳이 교회가 왜 필요한가 뭐 물어볼 만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교회가 디지털 공간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은 다른 방식의 대화, 또 다른 방식의 관계, 또 다른 방식의 인간 도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1: 특히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경험하는 외로움과 고립에 교회가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0: 네. 요즘 보면 뭐 SNS에 그 본당 계정을 만들어서 뭐 여름 신앙학교 참여를 모집하고
1: 예.
0: 이런 경우는 많긴 하던데
1: 예.
0: 근데 그렇게 좀 더 복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있을까요?
1: 114항, 115항 여기 아주 아름다운 이미지 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교회가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집이라 하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가족들만의 배타적인 공간, 그죠?
0: 네.
1: 즉 여기는 우리 집이야 하는
0: 네.
1: 거. 또 하나는 언제든지 찾아오면 맞아주는 곳, 편안한 곳.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지금은 범무동에 살고 있으니까 범무동 골목길을 쓱 접어들면 아 이제 집에 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놓이는 신호드가 말하는 교회는 이제 후자죠.
0: 네.
1: 밖에서 고생을 하고 있더라도 아 집에 왔구나, 여기 오면 드디어 집이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말이죠.
0: 네.
1: 그래서 교회가 이제 환대의 집이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현관에서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누구든지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아 여기에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하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 말씀입니다.
0: 네.
1: 그리고 이건 이제 시노드가 말하는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일과 연결되겠습니다. 내가 편한 사람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세대, 또 다른 문화, 다른 정치적인 생각,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끼리 편한 집, 우리만의 집이 아니라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 집이어야 되겠습니다.
0: 네,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 집. 참 이런 본당 계정의 SNS 활동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돼요. 뭔가 그냥 우리 이런 행사 했다 하고 사진 공유만 하는 게 아니라
1: 예.
0: 이용자들에게 질문도 받아보고
1: 예.
0: 상담도 해주고
1: 예.
0: 그런 좀 SNS 선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1: 또 신부님들이 또 많이 노력하실 거고 신부님들 뿐만 아니라 수인들도 또 많은 평신도들도 또 그런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0: 네.
1: 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형태로 곱보게 되겠죠.
0: 네. 시노드 교회니까. 결국 이런 이야기들이 본당이나 교구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느냐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1: 예. 교구가 이제 지역교회의 기본적인 모습인데 그 중심이 무엇일까 할 때 무엇보다 성찬례 미사가 있죠. 있죠. 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미사를 봉헌한다는 게 뭐 단순히 이제 같은 취미 나누는 걸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같은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인데 본당이 바로 이 친교를 실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간이죠. 그런데 이제 본당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본당의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는 최종 문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본당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본당의 목적이 되는 것. 이게 위험하다 하는 것. 그러니까 미사를 잘 봉헌하는 것도 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재정이나 행정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교회 사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0: 네.
1: 결국 본당은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본당 안에서 신자들이 신앙을 잘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본당 밖으로 나가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끝날 때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이제 본당은 일종의 선교를 위한 훈련소이기도 하고요. 에너지 충전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에 와서 힘을 얻고 공동체에서 격려받고 또 말씀도 듣고 성체를 모으신 다음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는 선교라는 말보다는 다른 말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0: 네?
1: 보통 우리가 선교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미션이라는 말을 이제 번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 미션을 옮길 때 선교보다는 저는 사명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란 말을 통해서 우리 세례받은 사람들 모두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아무 뜻 없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은 귀한 존재들이다.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미사 끝나고 나가서 사명대로 뭔가 좀 해봐야죠. 그치?
0: 맞아요. 뭔가 선교라고 했을 때는 약간 그 선택의 느낌이 있는데 사명이라고 하니까 정말 무조건 좀 당장 실천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면 이 사명을 안고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1: 최종문서 이제 118항 차례지요. 또 하나의 중요한 현실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본당과 교구뿐만 아니라 수도회, 사도생활단, 신심운동, 새로운 공동체, 또 다양한 사도직 단체들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각각 고유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도회는 교육에 강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도 있고 병원이나 의료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젊은이들 위해서 찌개를 끓여주시는 분도 계시고 성경 공부와 영성에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죠.
0: 네.
1: 이 모든 분들이 교회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가끔 우리 본당, 우리 단체, 우리 수도회라고 생각하면서 경쟁심 같은 걸 좀 가지시는 경우 있는데요.
0: 네, 네.
1: 시노드가 제안하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 시너지죠.
0: 시너지.
1: 내가 가진 은사와 당신이 가진 은사를 연결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전체 사명이 더 풍성해집니다.
0: 아, 시노드는 시너지다.
1: 네.
0: 참 경쟁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네요.
1: 네.
0: 아, 정말 본당 단체 이런 뭐 교회에서만큼이라도 경쟁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 예.
0: 네. 근데 그러려면 서로 소통도 중요하겠고 또 결국 그 연결해 있는 네트워크도 잘 구축돼 있어야겠는데요.
1: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다니는 성당 우리 본당밖에 생활 못하시는 경우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깊이는 그 교구와 본당 간의 연결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교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구라는 또 연결고리 갖고 있고요. 국가 단위의 주교회의가 있고 또 대륙 단위의 교회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연결이 왜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가 겪는 문제 가운데 한 본당이나 한 교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정말 많잖아요.
0: 네.
1: 이주 또 환경 문제, 뭐 빈곤, 전쟁과 평화, 청년, 디지털 문화, 사회적 양극화 이런 문제들은 국경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경험을 나누고 함께 대응해야 되겠죠.
0: 네. 그래서 신부님께서 방콕에 그 국제 시노드 모임 하러 다녀오신 거였군요.
1: 예. 그때 그 여러 이제 신부님들하고 또 많은 교우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오신 프란치스코의 수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더 연결하고 더 서로 배울 수 있을까 하는데 키워드로 이제 돌봄이란 말을 하셨어요. 우리 우리가 돌봄이라는 주제를 갖고 서로 같이 힘을 모으다 보면 저절로 우리가 형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 저는 참 그때 공감을 했었습니다.
0: 돌봄.
1: 예. 그런데 이제 최종구서 120항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너지를 내는 것을 은사의 교환, exchange of gifts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돕는 관계, 뭐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돈이 좀 있으니까 다른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많이 베풀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배우는 것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방송에서 지난번에 베트남에서 오신 하오 신부님 네. 모셔드렸고 그런 참 좋은 시간이 있었잖아요.
0: 맞아요. 네.
1: 그게 은사의 교환이죠.
0: 네, 그때도 그 베트남의 어떤 정말 열정적인 신앙을 다시 배우게 됐거든요.
1: 예.
0: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이 은사의 교환인 것 같네요.
1: 예.
0: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give and take, 내가 줬으니까 너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1: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지금은 베풀지만 지금은 저분이 나한테 뭔가를 내놓을 만큼 형편이 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신다. 우리에게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이 사람끼리만의 무언가가 아니고. 네, 좋습니다. 아유, 이렇게 우리 오늘 쥐노드 선물을 주고받는 이야기 나눴는데요. 근데 이런 자세라면 뭐 이웃, 이주민을 넘어서 타 종교와도 충분히 시너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겠어요.
1: 그럼요. 다른 그리스도인들, 가령 개신교나 동방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최종문서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저 사람을 꼭 설득해야 되겠다. 이런 태도를 좀 내려놓고요. 물론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증언해야 되고 복음의 기쁨을 숨길 이유도 없지만 동시에 다른 분들한테서 또 배울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함께

0: 할수있는 일, 평화를 위해서 협력하는 것, 가난한 이들을 위해 함께 봉사하는 것, 생태 지키기 위해서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노드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공고하고 있는 것이죠.
1: 네. 아, 참 우리 4023님께서도 맞아요. 서로 간에 화합하는 게 진정으로 발전되는 삶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0: 예. 네. 그래서 시노드적인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에게 문을 열고 각자의 은사를 나누면서 함께 그물을 끌어올리는 교회다.
1: 함께.
0: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혼자서 그물 끌어올리면 빨려 들어갑니다. 고기한테 먹혀요. 아, 이렇게 오늘도 멋진 특강 하나를 들은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게 그때 그 WID 미니스터 양성 과정에 갔더니 이런 그 프란체스코 교황님 복음의 기쁨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삶에서 부대낄 때 신앙은 성숙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시노드와 연결이 되는 게 신기하네요.
0: 그렇죠.
1: 네, 이렇게 부대끼면서 저 사람이 가져올 변화, 선물을 생각해 보기. 이것만 기억해도 하느님 나라는 완성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1: 또 우리 3027님, 아멘 하시면서 제 의견은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다짐도 남겨주셨습니다.
0: 어우, 멋진, 네. 멋진 얘기세요.
1: 이런 다짐들 좋아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3027님, 그리고 4023님께 시노드 참여 선물 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잘 살고 와서 우리 다음 수요일에 미카엘 신부님과 다시 뵙겠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세븐틴 같이 가요 였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에 함께한 아네스의 행복 찻집 문 닫을 시간입니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정해진 양심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매일미사 제1독서에 나오는 잠언의 말씀인데요.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대비되는 말씀인 것 같아서 마음에 남더라고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몸보다 마음이 더 넉넉하고 풍요로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행복찻집은 쉬어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행복찻집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혜, 채칠리아, 저는 오나경 아네스였고요. 자우림 하하하송을 끝으로 인사드릴게요.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CPBC FM
1: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2: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1: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2: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1: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2: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1: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2: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1: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2: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3: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성동성당 황복은 미카엘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 앱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신앙과 음악, 이야기가 필요한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CPBC 라디오. 따끈따끈 갓 구워진 CPBC 라디오 앱 빵에서 만나보세요.
5: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기쁜 소식 밝은 세상
9: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윤상의 너에게로 2부 문을 열었어요. 임유리님이 윤상님 와우 이제는 아이돌 아버님 예전에는 윤상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라이즈 앤톤의 아버님 윤상님이죠. 본인도 그렇게 소개하시던데요. 안녕하세요. 라이즈 앤톤 아버지 윤상입니다. 아우 얼마나 좋아요. 훈훈한 아들 둘이 세상에 다 에? 아이돌이고 말이에요. 지니클라라님 와 이쁘다. 저는 지금도 받고 있는데 늘 마음뿐 언제 제가 해드릴 수 있을까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하셨고요. 상현 베드로님 빗띠 명절 어디로 가시나요? 하셨는데 저는 목동으로 갑니다. 네. 왜냐하면 그 고3이 면접 학원을 가야 돼요. 면접 대비 학원을 목동을 지금 그 뭐냐 예, 추석 연휴 이틀 동안 예, 그게 또 잡혀 있어가지고 예, 면접 대비 학원은 연휴에도 아주 그냥 이 시간대별로 이 미리 예약을 해서 꽉 차 있어요. 예, 그거 예약도 아주 치열했답니다. 이 고3 학부모의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예, 어디를 가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추석 지나고 예, 한번 올라와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댁 부모님한테는 또 이제 전화로 영상통화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고3일 어떻게 좀 하고 수능이 지나면 한번 찾아뵙는 걸로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국에 계신 고3 부모님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우리 할 수 있다. 얼마 안 남았다. 그날은 온다. 수능은 온다. 빨리 와라. 11월 빨리 와라. 이러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전국에 있는 모든 고3 학생들 부모님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아 재수생들도 예, N수생들도 파이팅이고요. 모두 원하는 결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퐁퐁 김지혜님 내일은 이승철 쇼 보고 아 TV에서 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토요일에는 왕과 사는 남자 왕사남을 벌써 TV에서 하다는구요? 진짜로? 세상에 아 벌써? 아 그렇죠. 전국이 떠들썩했으니까 벌써 TV 편성이 됐다니 세상에. 저는 영화관에서 두 번 보고 OTT로 결제해서 한 번 더 봐서 나는 결제해놨지롱 막 이랬는데 TV에서 볼 수 있군요. 약간 좀 마음 상하는데 왕사남을 전국 모든 분들이 안 보신 분들 다 보실 수 있겠네요. 진짜 옛날에 진짜 연휴 전에 우리가 신문에 있는 TV 편성표 보고 나 뭐 봐야지 이러면서 그거 있죠. 예, 네. 빨간 펜으로 표시해놨어요. 나 이거 무조건 봐야 돼. 동그라미 쳐놓고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해놓으면서 이거 무조건 봐야 돼. 이거 해놨었어요. 폴리스 아카데미 이런 거 나와가지고 기억나시죠? 예, 네, 패왕별이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막 나왔었고, 어머머머머머 세상에, 예, 대화님의 예전 별명이 이 폴리스 아카데미에 나오는 예, 배우였대요. 배우상이군요. 예, 우리 대배우를 닮으신 예, 이대화님 잠시 후에 예, 모셔보겠습니다. 7601님 저죠? 평화방송 찐팬입니다. 아침 미사 5시부터 라디오 켜서 보통 밤 1시까지 듣는 찐팬입니다. 이야 세상에 CPBC 라디오가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쭉 들어주시네요. 와 진짜 이런 분들은 상 드려야 돼 진짜. 9006님 빗띠 목소리에도 과로가 묻어나오는데요. 건강 유의하세요. 그것은 에, 학원 라이드 때문이다. 그리고 여긴 서부 간선도로 고척돔 구간 근처인데요. 양방향 벌써 꽉꽉 막혀요. 각오들 하셔요.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고속도로를 향해서 예, 가시는 분들이 예, 많습니다. 지금부터 서울 시내에 있는 도로는 막히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출발하실 때 검색 잘 해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최대한 안 막힐 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혹시 지금 우리 교통특파원 중에 내부순환도로 예, 아니면 올림픽도로 자유로 강변북로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저기 만남의 광장 근처 계신 분들 계시면은 연락 주세요. 예,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교통 정보 알려주시는 분들께. 우리 특파원들 전국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자, 수요일 2부는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 음악의 대화로 함께할 거예요. 보이는 라디오 켤 테니까요. 너튜브 CPBC 라디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삼신홀딩스 한국비드랩 제공이고요. 빅너티 서동현의 노스탈지아 듣고

0: 이대환님 모셔볼게요.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코스별로 준비한 푸짐한 음악 한 상
1: 지금 바로 서빙 시작합니다.
0: 음악의
1: 대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뭔가
0: 어머 세상에 까먹었어. 음악의 대화하는 거를.
1: 지금 정신이 어디 가 계신 겁니까?
0: 죄송합니다. 네, 돌아오겠습니다. 추석으로 먼저 가 있었네요. 어머 세상에. 네. 우리 음악의 대화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음악 평론가이자 음악 저널리스트이자 저자이시기도 하고 지금은 예전에 대배우를 맡으셨다고 네. 이대화님 일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제가 한때
0: 네. 그 어떤 배우였죠?
1: 저희 동네 홍금보였어요.
0: 왜 어디가요?
1: 아니 좀 그런 틀에박힌 장면들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 그 야구 잘하면 아, 이 동네 한대화다.
0: 아~
1: 또 약간 어머, 통통하면
0: 한대화야 세상에.
1: 통통하면 홍금보다.
0: 홍금보다.
1: 네 이제 이런 식이었는데 아~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홍금보를 맡았죠.
0: 아하 너무 귀여운 홍금보 어린이였을 것 같은데요.
1: 지금 제가 봐도
0: 아 그때 통통하고 귀여웠나요 혹시?
1: 통통했는데요. 네. 귀여운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0: 또 부끄러워하신다 또.
1: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0: 아 진짜 네. 맞아요. 네, 뭐 있으면 유명한 사람 다 갖다 붙였어요.
1: 네. 그러니까요. 그때는 참 어렸을 때는 별명을 네.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고 네 예를 들어 뭐 제 이름에 대가 들어간다고 해서 대두 뭐 이런 네. 식이었죠.
0: 대갈 뭐 이런 거 했었고 네. 네. 저는 빛나 들어가니까 빛나리 무조건
1: 아.
0: 네, 빛나리
1: 네. 네. 뭐 안경 썼다 그러면 뭐 김씨면 뭐뭐 네. 이런 식이었죠.
0: 맞아요.
1: 홍금 모두 딱 그랬던 네. 겁니다.
0: 그때 친구들 만나면은 지금도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1: 아니요, 제 친구들 원래는 그랬거든요.
0: 네.
1: 네, 제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항상 대두였는데 어느 날 이 친구들도 나이가 들고 이제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0: 네.
1: 서로의 기분을 고려해서인지. 네, 대화야.
0: 응, 대화야.
1: 네, 아주 존중해서 부르더라고요.
0: 아...
1: 별명 잘 안 부릅니다, 요새.
0: 그래요?
1: 네.
0: 좋은 친구들이다.
1: 그쵸.
0: 저희는 지금도 만나면 헐뜯기 바빠요.
1: 아, 근데
0: 옛날에 있던 거 계속 놀리는 거 알죠?
1: 어렸을 때는 네. 별명이 좀 나를 놀리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도 재밌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런 뉘앙스가 섞이면
0: 네.
1: 싸워요.
0: 마음이
1: 그러니까요.
0: 마음이 토라져.
1: 그쵸? 예를 들어 제 친구 중에 별명이 꼴뚜기였거든요.
0: 꼴뚜기 있어요?
1: 네, 꼴뚜기 있었는데 나이도 지긋하게 이제 들었는데 아직도 꼴뚜기라 그러면 이제 좀 싫어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0: 아
1: 네, 그런 것 때문이지.
0: 네.
1: 네. 서로 간의 우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0: 아 그러네요. 저는 이제 아 그 예쁜 별명들은 계속 불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친구가 예전에 혹시 과학 만화에 머리가 이렇게 분홍색이고 머리로 날아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1: 아 저는 기억 안 나요.
0: 과학 만화 또 성 그으시네 또 같은 세대인데 또 다른 세대인 것처럼. 예. 네. 그런데 그 친구 이름이 미미였거든요.
1: 네.
0: 근데 얼굴이 동그랗고 눈도 동그랗고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딱 그렇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1: 아.
0: 그래서 대학 때부터 걔 이름이 정화인데 정화라고 안 부르고 미미야 미미야 계속 불렀거든요.
1: 근데 별명이 너무 예쁘네요.
0: 지금도 미미라고 불러요.
1: 네. 네. 그런 건 좋은데요.
0: 뭐
1: 대두,
0: 네.
1: 꼴뚜기,
0: 꼴뚜기
1: 이런 거는 네. 이제 안 부른다.
0: 네.
1: 서로 의상할까봐.
0: 의상할까봐. 네. 네. 좀 술 취하면 부른다.
1: 아니, 이제 술 취할 땐 더 안 되죠.
0: 더 안 돼. 싸우니까.
1: 싸우니까.
0: 아,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1: 친구들 묵은 감정 올라오기 시작하면 답이 없더라고요.
0: 아이고 이게
1: 네.
0: 마흔 넘어서 더 하는 것 같지 않아요?
1: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들수록 네. 사람이 성숙하고
0: 네.
1: 넓어지고 그럴 줄 알았더니만
0: 네.
1: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좁아지더라고요.
0: 옹졸해지는
1: 네, 타협이 없어져요.
0: 타협이 없어.
1: 이거 안 맞으면. 안 봐.
0: 나 이 모임 안 나와. 나 안 해. 누가 안, 나 다시 누구를 보나 봐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 조심해야 됩니다.
0: 네. 꽃 빗디바라기님이 잘생김과 멋짐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우리 대화님. 네. 점점 더 잘생겨져요.
1: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웃습니다. 그렇게 아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0: 아니 오늘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옷을 또 입고 오셨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아. 그래서 처음 보자마자 어 멋있는데요? 이렇게.
1: 근데 좀 느껴지는 게 있네요. 이 옷은 네. 제가 코디한 게 아니거든요.
0: 아하.
1: 제 친구가 네. 이렇게 입어보면 어때라고 네. 명동이었어요.
0: 어.
1: 이거 입어, 이거 입어 이렇게 골라주는
0: 이렇게
1: 옷이었는데.
0: 이렇게 사 이렇게 해서 그려서 산 거예요.
1: 네, 앞으로 그 친구의 말을 잘 들어야겠습니다.
0: 이야, 오늘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이대화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내일 추석 연휴인데 어떤 계획 있으세요?
1: 저는 그 당일날 그냥 부모님 잠깐 뵐 것 같고요.
0: 네.
1: 근데 부모님이 이제 너무 멀리 계지는 않으세요. 네. 그래서
0: 요 경기도권이에요? 어,
1: 지하철로 한 시간 정도.
0: 아 진짜?
1: 네.
0: 서울에 그래서, 계시네요.
1: 네.
0: 네.
1: 뭐
0: 아, 좋다.
1: 밀리거나 힘든 건 없을 것 같은데.
0: 네.
1: 네. 좋죠. 가면은 에이 무슨 뭐 아직도 제가 아기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네. 밥 사주시고 막 그러시니까.
0: 어머 어머 세상에.
1: 그럼 저는 또 이렇게 요즘은 봉투 네. 잘 안 쓰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그냥 송금 하더라고요.
0: 아 송금. 네, 맞아.
1: 저도 그냥 송금 하고 있는데.
0: 네.
1: 네, 현금 워낙 또 괜히 또 드리면 또 그것도 넣으러 가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0: 맞아요. 맞아요. 네.
1: 저도 이렇게 용돈을 준비하고
0: 아하.
1: 그렇게 상부상조하면서
0: 밥값 아닌가요 혹시?
1: 그렇죠 이제 밥값인데 밥값보단 더 드려야죠 당연히 네. 그 정도는 양심이 있습니다.
0: 좋다 좋다 네 아주 네. 효자네요 효자.
1: 네.
0: 네.
1: 아 근데 효자 정도 되려면
0: 네.
1: 제가 정말 극진히 모시고 싶은데
0: 네.
1: 네 저도 또 사정이 있고
0: 우리도
1: 해서.
0: 다 그래요. 다 비슷합니다. 마음은 너무 잘하고 싶고
1: 네.
0: 너무 좋은 아들 딸이고 싶으나 현실은 아 왜 막 전화하면
1: 그쵸.
0: 알았어 뭐 이렇게 되잖아요.
1: 형편껏.
0: 형편껏.
1: 네. 너무 오래 있으면 또 싸우니까.
0: 맞아. 최대 몇 시간?
1: 전 하루는 가더라고요.
0: 하루.
1: 네.
0: 1박 2일 정도?
1: 그렇죠.
0: 아하.
1: 제가 예를 들어 뭐 부모님 댁에 갔다.
0: 네.
1: 그럼 밥 먹을 때까지 화기애애하죠.
0: 네.
1: 그리고 이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기의 캐릭터가 나오기 시작할 때 이제 그때부터는 경계 모드로.
0: 각자의 방에서 나오지 않고.
1: 네.
0: 네.
1: 다 비슷하시죠? 네.
0: 그럼요. 지니클라라 님이 와 스타일리스트 최고예요라고 보내 주셨고 우정은 변함없다에 너무 좋다고.
1: 감사합니다.
0: 네. 대화님 점점 더 잘생겨지고 대화님 어렸을 때 사진을 봤는데 정말 아이돌이시더라고요. 송윤리님이 보내셨네요.
1: 어떻게 보셨죠?
0: 오?
1: 그 20대 사진을 어렸을 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절을 돌아보면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아, 네.
0: 어린 시절이죠.
1: 그러니까요.
0: 예. 김영민님이 빛나님 대화님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1: 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0: 네, 자 오늘 또 퀴즈 준비해 주셨죠?
1: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신곡의 주인공은 장기하 씨입니다.
0: 장기하 씨.
1: 네, 오늘 소개할 앨범은 장기하 씨의 첫 번째 솔로 정규 앨범인데요. 이제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요.
0: 네.
1: 그런데 처음 이름을 알린 건 밴드였습니다.
0: 그렇죠. 장기하 씨를.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0: 네.
1: 장기하 씨가 속해 있던 그룹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장기하와 얼굴들.
0: 네.
1: 2번 장기하와 아이들입니다.
0: 어려운데요?
1: 네. 어렵나요?
0: 힌트 주세요.
1: 네.
0: 네.
1: 힌트.
0: 힌트.
1: 그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네.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1: 그렇죠.
0: 네. 손 보고 있는 것 같은데.
1: 손을 마주 보진 않으니까.
0: 아, 오케이. 네. 마주 볼 때 어디를 보느냐 이게 또 힌트 드리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약간 2번은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1: 환상 속에.
0: 그때. 네.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네. 정답 어디로 보내시면 되죠?
1: 100원의 이용요금이 드는 샵 1053으로 보내주시거나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빵톡으로 보내주세요. 나노폴리 비누를 드리겠습니다.
0: 네. 나노폴리 비누 선물 드리겠습니다. 꽃빛띠바라기님이 지금도 어려요. 대화님.
1: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정말 여러분 정말 천사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행복합니다. 올 때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 네.
0: 네. CPBC 김영민님 마주보는 눈동자.
1: 아, 그것도 괜찮겠네요.
0: 장기하와 눈동자.
1: 네, 장기하와 눈알들.
0: 눈알들.
1: 눈 눈알들 하면 이상하니까.
0: 눈알들. 네. 어, 괜찮다. 자, 오늘도 어떤 음악 이야기 나눠볼까요?
1: 네, 우리가 첫 시간에는 항상 고전 음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한국의 시티팝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0: 시티팝 하면은 저는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네. 근데 정의를 내리라면 좀 어려워요. 시티팝에
1: 어렵죠.
0: 대해서.
1: 네. 왜냐하면 블루스 음악이다. 그러면 블루스 스케일이 따로 있죠.
0: 맞아요.
1: 블루스 스케일을 사용하는 대체로 그런 코드 진행을 쓰는 음악이다. 그럼 블루스라고 명명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은데, 네. 시티팝은 그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리듬 형식이 정해져 있다든가 멜로디의 패턴이 있다든가, 네. 그런 건 아닌데, 네. 보통 일본의 1970년대, 80년대에 유행했던 일본 경제 호황 시기에 좀 고급진 음악들. 그러니까 왜

0: 여기서 고급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1: 네.
0: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악에도 돈을 많이 썼겠죠.
1: 아, 네. 음악을 만들 때도.
0: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즐기던 음악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좀 더 세련된 음악을 한번 즐겨볼까 이런 수요도 있었고 뮤지션들도 더 네. 좋은 녹음실에서
1: 네.
0: 더 많은 세션들과 함께 더 깊이 있는 장르를 대중적으로 들려주려고 한번 시도해보고 이런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면서 그 당시에 쏟아져 나왔던 웰메이드 음악들 그런 것들을 일본의 시티팝이라고 하는데
1: 네.
0: 음악적 요소를 살펴보면 약간 재즈적인 게 있어요.
1: 그러니까
0: 재즈가 음악하는 분들 사이에선
1: 네.
0: 좀 난이도 있는 것들
1: 아.
0: 그리고 내가 음악을 한다면 특히 대중음악을 한다면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좀 세련된 것들
1: 아.
0: 이런 것들이 재즈에 많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음악인들 입장에선 평소에 잘 들려줄 수 없었던 좀 분위기 있는 것들,
1: 재즈
0: 네, 멋있는 것들 네. 이런 것도 보여주고 하지만 그 안에 도시에 이렇게 다리 위에 석양을 달리는 듯한 그런 크루징감, 그런 그루브가 있다던가 좀 세련되고 아름다운 신디사이저 라인이 싹 들어간다던가 너무 센 보컬보다 이렇게 그윽하면서 아름다운 미성의 보컬들
1: 네.
0: 그런 것들이 시티팝 안에 잘 녹아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도 한번 찾아보자.
1: 네.
0: 그래서 한국의 1980년대, 90년대 음악 속에서도 우리 음악 마니아들이 막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도 이런 게 있었어 라면서 그런 것들을 한국의 시티팝이라고 부르죠.
1: 그러니까 우리도 이 최근에 들어 생긴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거네요. 80년,
0: 그렇죠.
1: 90년대에도.
0: 그러니까 시티팝이라는 건 네. 예전에 있던 음악을 발굴해서 지금 듣는 건데
1: 아.
0: 이게 워낙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영향받은 신곡도 나오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그렇구나. 완전 음악 장르화 되긴 했습니다.
1: 네, 약간 시티팝이 달리기는 하는데 약간 땀은 안 나고 청량하게 달리는 그
0: 맞아요.
1: 느낌이랄까?
0: 네. 네, 그냥 드라이브하는 느낌.
1: 네, 맞아요, 맞아요.
0: 너무 러닝하고 있으면 이 시티팝이 네. 잘 안 들어옵니다.
1: 그러니까 그냥 일반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고 전기 그렇죠. 자전거로
0: 가만히 바람을 즐기면서
1: 그런 느낌.
0: 네, 그런 거 아세요? 또 80년대 옛날 오락실 같은 데 있던
1: 네.
0: 자동차 게임 같은 거.
1: 네.
0: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야자수 있고
1: 네.
0: 커다란 해가 이렇게 석양이 지고 있고.
1: 거기다
0: 그런 느낌.
1: 오픈카를 타고 사.
0: 오픈카.
1: 빨간색 오픈카.
0: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요 시티라는 단어에 많이 담은 것 같아요.
1: 아, 팔 올려야 되는데.
0: 좋죠.
1: 오픈카에 팔 올리고 싶다.
0: 네.
1: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한국의 시티팝은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0: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시티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이런 게 없을까라고 찾아냈기 때문에
1: 네.
0: 좀 음악적 성향이 비슷하긴 한데 예전에 그 김현철 씨가
1: 네.
0: 한국의 1990년대 재즈 열풍을 두고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누림이다.
1: 누림?
0: 네. 그러니까 전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로워지고 해외 문물도 좀 더 익숙한 세대가 재즈를 즐기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 네.
0: 그런 맥락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말 90년대에 오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퓨전 재즈 같은 것들을 접목한 가요. 이전에 약간 트로트적인 것들을 조금 뒤로하고
1: 네.
0: 클래식이나 재즈를 접목시킨 발라드 같은 것들이 떠오르고
1: 아예
0: 본격적인 퓨전 재즈 색깔을 녹인 그룹이 등장한다던가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김현철 씨가 누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일본 경제 호황하고도 조금 어울리는 거죠.
1: 딱이네요.
0: 네.
1: 지금 우리 너튜브로도 시티팝 하면 김현철이죠. 라고
0: 그렇죠.
1: 다들.
0: 네. 한국 시티팝의 네. 대부로 통합니다.
1: 네. 시티팝 하면 임재범 님도 거론이 되는데요. 지금.
0: 초반에 뭐 이 밤이 지나면 같은 것도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자, 그러면은 한국의 시티팝 오늘 첫 번째 들어볼 곡 어떤 곡이에요?
0: 1989년에 발표된 장필순의 어느새입니다.
1: 네.
0: 항상 한국의 시티팝으로 이해 장필순 씨의 어느새가 수록된 1집 네. 앨범이 거론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김현철 씨가 등장합니다.
1: 오?
0: 그러니까 김현철 씨가 그 당시에 춘천 가는 기차 발표하고 동아기획에서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로 떠올랐지만 네. 본인의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음악을 만들어주고 감독하는 프로듀서로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김현철 씨가 프로듀싱하는 반이 장필순 씨의 첫 번째 앨범입니다.
1: 아, 그 색깔이 들어갔네요.
0: 그렇죠. 그대로 배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장필순 씨의 색깔도 녹아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오히려 좀 더 김현철 씨의 색깔에 가까운
1: 네.
0: 그런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김현철 씨가 아까 누림이라고 표현했는데
1: 네.
0: 김현철 씨의 어떤 음악적 정체성 중에 하나가 퓨전 재즈입니다.
1: 오, 그래요?
0: 그러니까 퓨전 재즈라고 하면 보통 재즈는 그 완전히 연주자

0: 체질적이다라는 것과 동의어나
1: 맞아요.
0: 다름이 없는데 네. 그런 색깔이 어느새에도 잘 녹아 있습니다.
1: 그래서인지 뭐 지금 들어도 예전 곡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1: 지금 곡도 좋고.
0: 그 재즈적인 느낌이 네, 이런 거 있죠. 뉴욕에 왔습니다.
1: 가고 싶다.
0: 어떤 야경을 보면서 네. 소주도 어울리긴 합니다만 네. 와인. 네, 그리고
1: 레드로 가요.
0: 좀 편안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분위기
1: 좋다.
0: 많이 떠올리시죠.
1: 네. 네,
0: 도회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1: 김현철 씨 하면 도회적이 너무 잘 어울려요.
0: 그렇죠.
1: 네.
0: 그 당시에는 아주 파격적으로 세련됐던
1: 맞아요.
0: 그런 색깔인 거죠.
1: 네. 신동철 미카엘 님이 프로그레시브 재즈인가요?
0: 아, 프로그레시브 재즈. 네. 아, 어려운 얘기네요.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면 보통 락 음악은 네. 원래 이렇게 사람들을 막 에너지 있게 뛰게 만드는 춤 음악이기도 했거든요.
1: 네.
0: 특히 50년대 이럴 때. 그런데 60년대 후반에 오면 내가 락으로 예술을 보여주겠다. 막 클래식
1: 보여주겠어.
0: 전문가고 막 15분짜리 노래 나오고 앨범 전체 하나의 컨셉으로 막 40분 동안 변주하고 이런 것들을 프로그레시브 음악이라고 하는데
1: 네.
0: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재즈도 네.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주로 이제 어려운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네.
1: 프로그레시브한.
0: 그렇죠. 심오한 분들.
1: 나 음악 좀 들어.
0: 아,
1: 나 음악 듣는 귀 좀
0: 뭐
1: 있어.
0: 핑크 플로이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레시브 좋아하시죠.
1: 그렇군요. 자, 한국의 시티팝. 장필순의 어느새 소개해 주셨고 한 곡 더 소개해 주세요.
0: 네, 마찬가지 음악 색깔과 맥락에서 다뤄지는 또 하나인데요.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도 한국의 시티팝으로 항상 이야기가 됩니다.
1: 그래요?
0: 네. 빛과 소금에 대해 좀 소개를 드리면 네. 지금은 이제 2인조인데요. 장기호 씨와 박성식 씨로 구성된 그룹이고 이 빛과 소금은 그 이전에 몸담았던 그룹도 얘기하면 재밌는데
1: 네.
0: 처음에는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시작했습니다.
1: 오.
0: 그러니까 김현식 씨가 밴드를 꾸렸는데 네. 그 이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독립하는 김종진, 전태관 씨도 있었고요.
1: 아, 진짜요?
0: 네.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독립하는 장기호, 박성식 씨도 있었고요. 심지어 솔로를 발표했던 유재하 씨도 있었습니다.
1: 그분들이 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어요?
0: 네.
1: 와.
0: 김현식 선배님과 함께 이제 음악을 했던 젊은 음악계의 어떤 샛별들이었죠.
1: 네.
0: 연주 잘하고 음악 우와, 잘하는.
1: 대단한 그룹이었네요.
0: 그렇죠.
1: 네.
0: 근데 거기에서 유재하 씨 나왔죠. 빛과 소금 나왔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왔죠. 그러니까 그만큼 김현식 씨가 참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1: 네.
0: 나중에 이제 빛과 소금으로 독립해서 발표한 1집에 네. 수록이 된 곡이고요. 약간 퓨전 재즈가 섞인 신나는 네. 네, 아주 그윽하고 멋진 곡이죠.
1: 네, 자 그러면은 한국의 시티팝 두 곡 들어볼게요. 여러분도 분명히 좋아하시는 곡일 거예요. 장필순의 어느새,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0: 우리도 89년에 이 장필순의 어느새라는 곡이 나왔고, 그리고 빛과 소금도 그때쯤
1: 90년대 초반입니다.
0: 네, 90년대 초반에 또 이런 곡들이 또 나왔네요. 이런 곡들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또 지금의 시티팝을 또 다시 유행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지금의 시티팝이 있는 거겠죠. 이분들 덕분에.
1: 네. 그 90년대 초반과 80년대 후반의 가요계는 네. 좀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악들이 잘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요계가 좀 비판받아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이게 시도돼서 와 우리 가요계 되게 좋아졌다 했는데 네 여기서부터 이제 세대 취향이 나뉘는데 네. 이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요사를 네. 정리할 때 네.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로 댄스 음악 일방통행이 되면서 이런 흐름들이 덜 대중적으로 성공하기 시작하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음악계가 좀 별로였었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0: 너무 이제 틀에 박혔다. 네. 너무 이제 일방통행이다.
1: 네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 네. 하지만 서태지와 아이들 뭐 이후에 뭐 랩이라든가 하우스, 테크노, 뭐 레게 이런 X 세대가 좋아하는 새로운 댄스 음악들이 유행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0: 네, 아우 X 세대 오랜만에 반갑네요.
1: 네, 아 참. 네.
0: 음악의 대화 음악평론가 이대화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 설명을 듣고 들어선지 노래 구성이 굉장히 알차게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번에 소개해주실 아티스트 어떤 분인가요?
1: 최근에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앨범 중에 하나가 네. 이 발론티어스라는 록밴드의 네. 새 앨범 I Love You인데요. 그래서 이 발론티어스에 대해서 소개해보고자 제가 한번 대표곡 Summer라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0: 오, 발론티어스는 어떤 분들이에요?
1: 베게린이라는 가수를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0: 알죠.
1: 네. 그 JYP의 소속이었고 처음에는 지금보다 훨씬 예전에 네. 좀 더 어렸을 때는 약간 발랄한 아이돌 혹은 걸그룹 컨셉의 음악을 하다가 지금은 인디 아티스트? 오히려 좀 그쪽 포지션에서 네. 네, 음악을 하고 있는
0: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JYP 소속일 때도 조금 더 인디적인 싱어송라이터 색깔을 들려줬는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JYP에서 활동할 때 네. 구름이라는 아티스트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구름은 바이 바이 배드맨이라는 밴드에 소속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구름 씨가 백예린 씨의 음악을 프로듀싱하고 그 색깔을 같이 만들어 나갔던 주요 협업 파트너였기 때문에 둘이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바이 배드맨의 공연에도 여러 번 놀러 가고 그러다가 JYP 그러니까 아이돌 기획사에 있었던 백예린 씨가 밴드 음악에 점차 동화되어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아예 그냥 밴드를 만들어보자.
0: 들어갔어요. 그래서
1: 네.
0: 결성했어요.
1: 그래서 백예린 씨를 중심으로 결성된 밴드가 발론티어스입니다.
0: 우와. 근데 왜 발론티어스 자원봉사자라고 지은 거예요?
1: 그 바이바이 배드맨 그 밴드랑 어울릴 때 네. 자세한 내막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백예린 씨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고민이 많았겠죠. 항상. 그런데 그 당시에 자신을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0: 네.
1: 그들과 함께할 때 이제 발론티어스 이렇게 정했고 또 백예린 씨가 자신의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자원봉사 같은 아무런 대가 없이
0: 위로해 주겠다.
1: 네. 이제 그런 마음도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가 2021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밴드 붐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밴드들은 항상 인디 쪽에 있었지만 요즘은 뭐 밴드 붐은 돌아온다 막 이런 캐치프리즈가 유행하면서 이게 흐름으로 떠오른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0: 네.
1: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명했던 백예린 씨가 밴드로 돌아오니까 오, 되게 신선하게 바라봤던 기억도 납니다.
0: 네.
1: 그리고 그 밴드와 함께 강렬한 락을 들려줘서 더 신기했고요.
0: 썸머라는 곡은 어떤 곡이에요, 그러면?
1: 그 당시 아주 화제였던 발론티어스의 데뷔 앨범에 수록이 된 곡인데
0: 네.
1: 발론티어스의 대표곡? 가장 사랑받는 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 팀 음악 들어보면 센 곡들도 많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락 페스티벌의 그 단골 손님이에요. 그것도 아주 밤 시간대에서는 진짜 인기 많은 밴드인데
0: 네.
1: 그래서 그런지 아주 강렬한 곡도 있습니다. 그런데 썸머라는 곡은 조금 더 원래 백예린 씨 색깔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약간 몽롱하기도 하고 신비로운 느낌도 있는 이제 네. 그런 곡인데 그래서 아마 대중적으로 썸머가 가장 사랑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0: 네. 자, 그러면은 발룬티어스의 썸머 듣기 전에 퀴즈 한번 다시 내주세요.
1: 오늘 소개할 신곡의 주인공 장기하 씨는 밴드 활동을 먼저 했는데요. 장기하 씨가 속해 있던 밴드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0: 1번
1: 장기하와 얼굴들,
0: 2번
1: 장기하와 아이들. 정답은
0: 3번 있었잖아 아까. 아,
1: 장기하와 누날들.
0: 누날들. 네.
1: 정답은 100원의 이용요금이 드는 샵 1053이나 빵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발룬티어스의 썸머.

0: 와, 발룬티어스의 써머 들었는데 백예린 씨의 매력이 또 새롭게 또 드러나는 그런 곡이네요.
1: 네. 백예린 씨는 약간 파스텔 톤?
0: 맞아.
1: 옅은 감성인데 아주 몽롱한 신비한 느낌. 네. 이런 거 참 매력적인데.
0: 맞아.
1: 이 락음악 안에도 그런 게 잘 묻어 있습니다.
0: 네. 자, 이제 신곡을 만날 차례입니다. 장기하 씨의 노래입니다. 먼저 정답을 발표해 주시죠.
1: 네, 장기하와 얼굴들이죠.
0: 1번 장기하와 얼굴들이었습니다. 네. 7662님, 아니 웃음소리가 너무 좋아서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네요. 첫째 하원 갑니다. 하하하하하하, 저도 기분 좋아요.
1: 아, 이제 통쾌하게 웃어주셨네요.
0: 기분 좋으셨다니 저희도 좋습니다. 네. 네, 더 기분 좋으시라고 7662님께 나노믹스 비누까지 선물 드릴게요. 축하드려요. 지금 바로 성함 주소 샵 1053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장기하 씨가 이게 첫 번째 솔로 정규라고요?
1: 네, 저번에도 솔로로 앨범이 나왔었는데 그건 EP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미니 앨범이죠.
0: 네.
1: 그때 약간 맛보기로 던져주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정규 앨범을 발표하고 나왔습니다.
0: 그래요?
1: 그러니까 장기하와 얼굴들이라는 밴드로서의 활동을 접고
0: 네.
1: 솔로로 나왔는데 오롯이 장기하 혼자서 다 만든 음악입니다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아주 본격적으로 보내준 거죠.
0: 네.
1: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순서랑 반대로 만들었습니다.
0: 어떻게요?
1: 보통은 음악을 만들고 뮤직비디오를 찍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번에 장기하 씨는 반대로 먼저 시를 썼어요.
0: 오?
1: 시를 쓰고 그 시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쓴 다음에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편집이 끝난 상태에서
0: 네.
1: 거기에 완전히 맞춰서 1초도 틀리지 않게 음악을 만들었어요.
0: 와, 신기하다.
1: 네. 그래서 인터뷰에 나와서 얘기한 게 있는데 아마 자기 음악이 그동안 조금은 정체되었다고 비슷하게 들린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혹은 뭐 새로운 도전일 수도 있고
0: 네.
1: 그래서 모두가 내가 만든 거지만 왠지 다른 과정을 통해 만들어보면 새로운 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한번 시도해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제목이 뭐예요?
1: 제목이 산산조각입니다.
0: 오, 네. 그 앨범 제목이요?
1: 앨범 제목이요.
0: 오.
1: 그리고 타이틀곡은 너나 나나라는 곡인데
0: 네.
1: 너나 나나는 그동안 장기하 씨가 들려줬던 음악의 전형이에요. 그래서 좀 더 예전 곡들하고 비슷한데 이제 앨범 전체를 들어보시면 이제 네. 9곡인데 장기하 씨가 좀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0: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앨범 전체가 연결돼 있습니다.
0: 그래요? 네. 9곡이 다요?
1: 전체가 다요.
0: 와, 신기하다.
1: 이제 영화를 그대로 보셔도 돼요. 너튜브에 그 33분짜리 영화가
0: 네.
1: 올라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네. 영화로 보셔도 좋고 음반만 들으셔도 좋습니다.
0: 오, 감사합니다. 장기하의 너나 나나 들으면서 우리 소중한 음악평론가 이대환님 네. 스타일 좋은 이대환님 이거 보내드릴게요.
1: 네, 다음에도 한번 네, 갇혀 입고 와보겠습니다.
0: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같이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네. 자, 내일은요 추석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2시엔 추석으로 특집 준비되어 있거든요. 2부에는 개그맨 이문재 씨하고 또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재미있는 시간 꾸며드릴 테니까 내일부터도 추석 특집 계속 놀러와 주세요. 여러분,
1: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44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 오솔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아, 어느새 한가위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성껏 음식을 마련하고 차례를 올리기도 하죠. 한 해의 결실을 차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우리보다 먼저 살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시간. 생각해보면요, 추석은 뭐 우리가 뭘 얻었는가만 돌아보는 날이 아니라 무엇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잠시 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에게 추석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오늘도 백정원 신부님 기도 밥상 차려주실 텐데요, 잠시 후에 뵙기로 하고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정식이 부릅니다. 추석 달님이.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4: 네, 오늘 첫 곡으로 김정식이 부른 추석 달님이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추석이 다가오면 저마다 떠오르는 풍경이 있으시죠. 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는 기쁨도 있고 명절이면 유난히 생각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번 한가위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내실까요? 오늘은 백종원 신부님과 함께하는 기도 밥상이 차려지는 날이죠. 오늘 주제는 추석과 신앙입니다. 궁금한 점 뭐 있으실까요? 만난 송편 생각만 나나요? 그래도 뭐 문자 날려주세요. 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얘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의 오솔길은 매일 오후 4시에는 생방송,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네요, 여러분. 네, 10월 8일 목요일 저녁에 명동 대성당 옆 마당이 환상적인 음악으로 문을 든다고 합니다. 2CN 뮤직과 함께하는 온소 라이브 인 명동.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음악가 김광진, 그리고 대세 혼성 그룹 제스비, 그리고 라이브 괴물 극동아시아 타이거즈까지 함께하는데요. 여기에 늘 다정한 목소리로 우리 곁을 채워주는 우리 비티 김빛나 DJ가 MC를 맡아서 자리를 빛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전 신청은 9월 28일이니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바로 서둘러서 신청해 주세요. 자세한 정보는 CPBC SNS 계정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CPBC 라디오 청취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문자가 이제 벌써 올라온 게 있네요. 네. 임유리님, 네. 건강하고 풍성하고 여유로운 한과위 보내세요. 맞아요. 오늘은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와, 2037님, 오늘은 서두르셔서 잘, 네. 꼴이 나셨네요. 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오늘은 추석 연휴가 내일 앞으로 다가온 추분이네요. 와, 추분. 네, 밤 길이가 이제 점점 길어지나요? 예,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져 이제 내일부터는 점차 밤으로 가는 시간이 많아져서 아쉽네요. 아유, 뭐 저희는 뭐 다들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뭐 낮 길이가 짧아지나 길어지나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추분, 춘분 이렇게 알려주니까 참 좋으네요. 오늘은 이런 아쉬움을 영혼의 밥상으로 인도해 주실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의 기도 밥상이 차려지는 날이군요. 차례상만큼이나 만나게 잘 먹을게요 하시네요. 아유,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예, 1573님께서 신청하셨던 노래인데요. 함께 들을게요. 조철이 신부님이 부릅니다. 주님의 숲, 나의 쉼.

0: 기도 요설길 별미 맛집 수요일에 만 차려지는 기도 밥상입니다. 영혼의 건강 보양식 만난 기도 밥상 셰프 오늘도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오셨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잘 지내셨죠?
1: 네, 잘 지냈습니다.
0: 네, 네, 뭐 얼굴 보면 항상 뭐 괜찮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이제 네. 뭐 특별한 일은 없었고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네. 이제 추석 당일에 합동 위령 미사를 이제 본당에서 네네. 진행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합동 위령 미사 지향들 잘 소중하게 받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위령 미사는 위령 기도 준비 뭐 분향 준비 네네. 이런 것도 했습니다.
0: 그럼 분향 맞아요. 네. 저희 수녀원에서도 이제 차례상 차리는 것 마냥 수녀원에 음식을 하잖아요.
1: 네.
0: 추석 음식 그러면 그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 앞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차례상처럼
1: 그러니까요.
0: 예 그렇게 해서 꽃도 예쁘게 이렇게 꽃꽂이도 하고 분향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준비 이제 내일 다 하겠죠. 예.
1: 저도 예전에 신부 처음 됐을 때는 그 본당에서 많이들 제대 네. 앞에 이제 본당 예. 이제 구역 여성 구역에서나 이렇게 네네. 음식 장만해서 네. 진짜 차례상처럼 해주셨는데 요새는 네. 저희 본당도 그렇고 많이 네, 좀 간소화돼서 그 대신에 이제 그 자리에 그 위령 기도 지향 네. 이름을 올리거나 네. 향을 올리거나.
0: 저희는 이제 네. 그 차례상 앞 뒤에 이제 돌아가신 그렇죠, 부모님들 그렇죠. 네. 이름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쫙 네. 병풍이 하나 있어요.
1: 그렇죠. 네.
0: 나지막한 병풍. 근데 그게 참 가슴이 울컥해요.
1: 예전에 그 계셨던 뭐 수녀님들도 다 계실 거고.
0: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1: 네.
0: 예. 이제 신부님 오늘 주제 예고해 드린 대로 기도밥상에서 이제 추석과 신앙으로 주제를 정했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자, 이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명절인데요. 추석은 이번 추석 이야기 신앙적인 뭐 관점에서 함께 나눠 보려고 뭐 충분히 준비를 잘해 오신 것 같은데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뭐 있겠죠?
1: 네, 맞습니다. 우리 네. 한국 전통의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추석에는 핵곡식 그리고 핵과일을 나누면서 조상과 또 자연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네. 이처럼 추석은 유교식 제례 문화이면서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적인 관습으로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0: 네.
1: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은 신앙을 가진 이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자세로 추석을 지내면 좋은가 그리고 또 집안에서 혹시 차례를 지내게 된다면 네. 어떠하게 들이든 것이 올바른 태도인가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것들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0: 네.
1: 합니다.
0: 예. 아마 우리 오석길 가족들도 들으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뭐 그런 게 떠오르면 문자로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생각해 보면 뭐 추석에는 핵곡식이나 핵과일 차려놓고 한 해의 결실을 돌아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신부님 말씀을 뭐 조금 이제 듣고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도 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
1: 네.
0: 예, 그렇다면 신앙인에게 추석의 감사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1: 맞습니다. 이제 추석 자체의 의미가 추석에 차리는 핵곡식, 핵과일 같은 것들은 이제 한 해 동안 인간이 흘린 땀방울의 결실입니다.
0: 네.
1: 그러나 조금 더 본질적으로 나아가자면 그것을 마련해 준 것은 해와 비 그리고 바람과 흙까지도 네. 마련하시어 생명을 자라게 하신 하느님의 자비가 네.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우리는 신앙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딱 저희가 고린토 1서에 관한 이야기를 네네. 나눴는데요. 고린토 1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0: 네.
1: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네. 어쩜 딱 추석에.
0: 예, 고린토 네. 1서 3장 7절.
1: 네. 맞습니다.
0: 이 말씀은 정말 다 잘하게 해주시는 분은 주님이죠. 우리가
1: 네.
0: 한 것처럼 막 생각을 해도 아니죠. 햇빛, 물,
1: 맞습니다.
0: 바람, 뭐 흙 다 그게 어디에서 왔어요. 아유, 예, 신앙에는 뭔가 이렇게 결실을 맺고 열매를 거두는 일에 있어서 내 능력, 뭐 이런 거 수고 이걸 앞세우기보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손길에서 이렇게 비롯된 거다.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아, 참. 성경 안에서도 근데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한 해를 결실을 기념하는 무슨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구약 성경의 여러 절기 가운데 우리 추석하고도 비슷한 의미를 지닌 명절이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절기가 나오는데요. 그중에서도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 초막절에 네.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지은 것. 초막을 사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임시 텐트 정도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0: 네, 거기
1: 싶은데요.
0: 텐트 민족이에요.
1: 네, 네. 그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네. 광야에서 초막에서 네. 지낸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인데요. 그런데 초막절 그 날짜가 양력으로 따지면 네.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0: 아.
1: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농경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는데요.
0: 네.
1: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리브나 포도, 무화과 등 가을 농작물들을 창고에 저장하는 시기에 해당하여 한 해 동안 네. 풍성하게 결실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명절로 초막절이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구약의 초막절이 우리의 추석과도 참 닮아있는 명절이다라는 네.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0: 아, 그러니까 단순히 농작물의 결실만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였군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우리나라의 추석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차례 그리고 제사인데요.
1: 네.
0: 저도 뭐 이거 찾아보니까 차례는 추석 명절이나 뭐 설 명절 때 차례는 차례라고 하고
1: 네.
0: 제사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
1: 그날에,
0: 만날에 네. 하는 게 제사더군요.
1: 네.
0: 예, 그런데 또 개신교에서는 제사나 뭐 차례를 안 하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허용하고 또 있고요. 이 차이는 또 왜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우리나라 개신 우리

0: 나라가 아니죠. 개신교 전체에서는 이런 네, 네. 그 제사나 차례를 일종의 우상숭배 혹은 미신으로 네. 여겨서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 천주교는 제사와 차례를 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에 처음 천주교가 전래했을 때는 제사 금지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조선시대 박해의 큰 이유가 이 천주교의 제사 금지 때문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공식적인 첫 번째 박해가 1794년도에 있었던 네, 네. 그 진산 사건, 바로 윤지충 바오로와 네. 권상현 야고보가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아 박해가 시작된 그것이 와. 이제 조선 천주교의 박해의 공식적인 시작이 네. 되는데요. 이처럼 그때까지만 해도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천주교인은. 네네. 왜냐하면 제사를 조상을 향한 어떤 우상숭배 혹은 미신적인 예식이라고 네. 교황청에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서양에서 보는 동양에 관한 이해가 깊어지고 또 동시에 적극적인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네. 교황청의 입장이 변합니다. 1939년 이후에는 이런 조상 제사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 문화적이면서도 또 네. 민속적인 조상 추모 그렇죠. 네. 그리고 효도의 표현 그러니까 네. 그 민족의 오랜 전통이자 효의 표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네. 이후 각 지역에서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많은 예식이 허용되는데요. 그것이 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제사와 차례가 어떤 미신이 아니라 네. 우리 전통적인 예의 표식이자 효로 이해를 하고 네.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사와 차례가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추모의 의미라는 것, 조상을 네. 기억한다는 것에 우리는 늘 중요한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것 네,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1: 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더 이게 아주 공고하게 이 제사가 이제 공적으로 다 이렇게 홍포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안심하고 제사를 드려도 되는데 차례도 지내고요.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뭐 예식 자체보다는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0: 네.
1: 말씀 듣다 보니까 뭐 가톨릭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부모에게 효도해라 하는 십계명의 제4계명에도 또 뭐 해당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돌아가신 조상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도 이 계명을 실천하는 한 모습이겠죠?
0: 맞습니다. 네. 그 10계명에 있는 제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사나 차례가 네. 부모 혹은 조상에 관한 효에 관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여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을 이어준 조상에게 감사와 더불어 그러한 조상을 허락하시고 또 조상들을 통해 생명의 끈을 이어주시는 그 근원적인 분 네. 바로 그분이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네. 중요하겠다라는 네네. 점입니다. 그래서 흔히 뭐 저도 그렇고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쉽게 많이 하는 말씀들이 아우 조상 덕분에 잘 됐어. 조상님들 덕분에 우리가
1: 흔하게 이 말을
0: 네,
1: 하죠.
0: 우리가 네. 조상님들 덕분에 이렇게 잘 됐지라고 네. 많이 이야기하지만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렇게 충분히 말해도 좋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조상의 덕분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침내 하느님의 은혜에서 비롯되고 거기서 완성된다는 것을 이제 새길 필요가 있겠다는 네.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네. 예, 조상에 대한 감사에서 멈추지 않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되면요. 가정마다 모습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예, 집에서 가족들과 뭐 차례를 지내는 경우도 있고 그것만 지내는 가정도 있고 아니면 성당에 가서 합동 위령 미사에 아까 신부님 처음에 얘기를 하셨었습니다만 합동 미사에 이렇게 미사 예물을 하면서 신청하면서 이제 뭐 자기 지향을. 할머니, 네. 아버지 뭐 다 이렇게 미사 지향을 넣는 분도 있는데요. 뭐 두 가지가 다 맞을 수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방법이 뭐 달라도 괜찮을까요?
0: 네, 뭐 사실 맞고 그 틀리는 네네. 건 없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네. 집에서 정성껏 차례를 지내셔도 좋고 또 네. 합동 위령 미사에 그 지향을 넣고 네. 미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둘 다 하는 것도 네. 물론 다 둘 괜찮습니다.
1: 둘 다 하면 더 좋죠.
0: 네. 맞습니다. 그러나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예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보다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제대로 신앙인으로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오솔길 가족분들께도 명절 때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미령 기도를 꼭 봉헌할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1: 네네.
0: 그 연옥에 계신 돌아가신 영혼들이 지상에서 살아있는 이들이 바치는 그 미령 기도로
1: 예,
0: 천국에
1: 하죠.
0: 그렇죠.
1: 예, 예.
0: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 이게 네.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리인데요. 이것이 바로 모든 성인들의 통공입니다.
1: 네.
0: 죽은 이들과 살아있는 이들이 모두 하나의 교회, 네. 교회를 이루고 있고 특히 살아있는 이가 죽은 이를 위해 바치는 기도는 천국을 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자양분이 된다.
1: 네.
0: 이것이 모든 성인의 통공의 교리인데요. 그래서 추석을 보내면서도 돌아가신 조상 그리고 돌아가신 영혼이 천상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위령 기도를 바치는 것 이것이 뭐 제사를 바치 차례를 바치든 미사를 하든 위령 기도를 꼭 바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 네, 아 정말 꼭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0: 네.
1: 예, 우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 추석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의미는 뭔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어갈 건데요. 잠시 쉬어가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장환진의 노래입니다. 쉐마 들으라.

0: 내 손 안에 CPBC 라디오. 오늘도 알려드려야죠. 스마트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CPBC 빵이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더 귀엽고 산뜻해진 어플 디자인은 기본이고요. 간편한 회원 가입을 통해서 무료로 방송에 참여하시는 건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편성표 또 선곡표 홈페이지 보이는 라디오 메뉴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코너들을 언제든지 다시 듣고 이어들을 수 있는 AOD 플레이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즐겨 듣는 내 프로그램 방송 알림 기능까지 추가되었네요. 신앙이 필요한 순간부터 음악과 이야기가 필요한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CPBC 라디오. 새로워진 CPBC 빵에서 만나보세요.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CPBC 빵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백종원 신부님과 함께하는 기도밥상 오늘은 추석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질문하라고 했더니 다들 뭐 추석 축하 얘기 그런 것만 하시는데 없으세요? 질문할 거? 궁금한 게 없으신가 봐요. 네,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문자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예,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069 하나님 거 신부님이 좀 읽어봐 주세요.
1: 네, 예. 069 하나님이 메시지 주셨습니다. 그래도 옛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사가 아닌 가톨릭의 허락된 범위 내에서 지켜야 할 부분은 지켜가면서 제사와 차례를 지낼 수 있는 거겠죠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딱 요거 이제 다 이거 댓글 네. 읽어드리고 나서 제가 딱 말씀드릴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요. 제가 잠시 후에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예, 잘 됐습니다. 마틸다님, 네, 수녀님 해피 추석이요. 저는 저녁에 식구들과 시댁 해남 가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하셨다. 아우 해남 뭔데?
1: 엄청
0: 고향이시군요. 시댁이 시댁이 해남이시군요. 남편분 댁. 좋은 시간 되시고요. 해남 참 아름다운 곳인데요. 예,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소식이었어요. 김상은 곰님 신부님 또 읽어봐 주세요.
1: 네, 김상은 곰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0: 말씀 주셨습니다. 수녀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의 상황과 처지와 입장 환경에 따라 추석을 맞는 것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소수의 부류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1인 세대, 환자, 장애인, 홀몸 환자, 홀몸 장애인, 홀몸 어르신들까지 소외된 분들은 명절에 더 고립된다는 걸 다수의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네. 너무 좋은 지적이시고요. 오늘 제가 네. 이 추석과 신앙을 마무리 짓는 결론의 내용인데요. 아.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1: 답을
0: 이 신앙과 네. 추석의 의미를 우리 김상훈 곰님께서 주신 의견과 버무려서 오늘 결론을 제가 지으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잠시만 네. 기다려주시면 네네.
1: 꼭 답변 필요한 하겠습니다. 말은 끝부분에 가서 하신다고 하니 답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달달한 상현 베드로님,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오늘부터 휴무라서 기분이 좋습니다. 와, 오늘부터 벌써 네 그렇게 휴무시군요. 내일 빨간 날 내일부터인가 했더니 너무 좋네요. 그래요.
0: 축하드립니다.
1: 오늘까지 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 와, 잘 됐습니다. 네. 6551님, 수녀님, 봉담성당교 신현주 테클라 스타님, 재정위원장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자비의 몸 뿌레시디움 새로운 단원님, 손소벽, 막달라나 자매님 환영합니다. 와, 오늘 테클라 축일이에요. 정말 저희 수녀님들도 세 분이나 예 테클라 수녀님이 계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미사 지향을 넣었답니다. 마침 제가 전체 기도당번이었어요. 그래서 미사 지향은 누구누구누구 수녀님들을 위해서 봉헌됩니다 했었는데 와 신현주 테클라님께서 네 재정위원장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정말 예. 그리고 손소벽 막달레나 자매님 아, 새로운 단원이시군요. 네 환영합니다. 저도 열심히 예, 성모님 사랑하세요. 0693님 예, 예 최민준 단일입니다. 수녀님과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그리고 저희 기도 공동체와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고 주님의 은총 가득하세요. 행복한 추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빼먹었네요. 아 너무 재밌으신 분이시네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기도 안에서 버티고 산다는 말이 참 가슴에 이게 탁 치네요. 아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가 소홀히 한 게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시는 최민준 다니엘 형제님,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고통 중에 있거나 어려움에 있을 때 정말 한 줌의 기도라도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안경근 스테파노님, 내일 고향 퇴촌으로 내려가서 성묘하고 차례 지내고 퇴촌 성당 미사드리고 올 겁니다. 와 짝짝짝짝 정말 효도하시는 거네요. 성묘도 하고 차례 지내시고. 이제 또 차례 지낸 다음에 또 미사 또 하신다고 하네요. 신부님.
0: 네.
1: 두 개 다 하시네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다시 추석과 신앙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들려주신 내용 요약해서 보면 결국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보다는 그 안에 담긴 기도와 마음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차례를 지내시는 분들은 뭐 조금 더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차례를 지내고 뭐 미사를 하려면 미사도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0: 네, 앞서 문자 메시지로도 주셨는데 네. 뭐 전통의 예식대로 해야 하는가 가톨릭 방식이 따로 있는가에 네. 대해서 인데요. 차례상을 차리는 것에 관해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차례상을 정갈하게 잘 차리시고 차례상 위에 돌아가신 분의 성함과 또 세례명을 적어놓은 종이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상 중심에 그러니까 앞쪽 중심에는 십자가를 모시고 네. 또 양옆에는 초를 키시면 좋겠습니다.
1: 아,
0: 그리고 차례 음식은 정성껏 준비하시되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녀님 유교 네. 저적인 그 예식 뭐 홍동 백서 뭐 오동 육서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은
1: 밥 위에 수저를 막 이렇게 올려놔서 그렇죠. 꼽는다든가 뭐 네, 이런 걸 안 하면 좋겠죠.
0: 이제 그런 것들은 영혼 뭐 영혼이 와서 먹고 간다라는 의미에서 네, 네, 뭐 네, 네. 밥을 밥 위에 숟가락을 꽂아놓고도 하는데요. 사실 그러한 것에 얼매이지 않고 정갈하게 차리시기만 정갈하게 차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미신적 지침들을 다 따져가면서 하실 필요 없이 조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음식을 잘 차리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상을 차리신 뒤에는 적당한 시작 기도 또는 시작 성가를 바치시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0: 그리고 네. 추석에 해당하는 그날의 독소와 복음을 낭독하시고요. 이후 위령 기도와 혹은 짧은 위령 기도를 바치십니다.
1: 네.
0: 그리고 기도가 끝났으면 상 앞에서 향을 피우고 깊은 절이나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시면 됩니다.
1: 네.
0: 이후 적당한 마침 성가를 바치고 나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차례 예식을 네. 집에서 할 수 천주교 식이라고 할까요?
1: 네.
0: 천주교 신자가 할 수 있는 차례 예식 예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0: 네. 네.
1: 와, 초를 켜고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 되고 뭐 중간중간에 시작성가, 마침성가, 복음 낭독한다는 걸 유념하면 미사를 안 가도
0: 네.
1: 그날 그게 차례상으로 대신 될 수도 있고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연도를 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추석의 의미는 신앙 안에서 뭐 우리 명절 보내는 모습을 좀 다르게 지낸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마음만 아니라 어떤 예절의 형식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특별히 마음에 새기면 좋은 어떤 말씀이나 자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이 역시도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고 앞서 댓글로도 말씀 주신 부분인데요.
1: 네.
0: 제가 우리 오솔길 가정 여러분들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석 때 매년 추석 당일에 한가위 때는 매년 똑같은 복음이 나옵니다. 똑같은 복음.
1: 맞습니다.
0: 루카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인데요. 주제는 탐욕을 경계하여라입니다.
1: 네.
0: 내용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1: 네네,
0: 부유한 사람이 소출을 거둡니다.
1: 네.
0: 그리고 점점 소출이 많아지자 더 큰 곳간을 지어 재산을 쌓을 마음에 마음 아주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의 목숨을 앗아가겠다. 바로 그날 밤 하느님께서 그의 목숨을 되찾아 가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매년 추석 당일에 나옵니다.
1: 네.
0: 추석은 결실과 풍요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결실을 나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눌 필요가 있음을 꼭 추석 때 오히려 역설적이지요.
1: 네.
0: 풍요로움을 기억하는 추석에 이웃과 나눔을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신앙인들만큼은 추석에 나와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함께 기억하고 실제로 나누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추석을 더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이지 않을까
1: 네.
0: 꼭 이야기
1: 네.
0: 드리고
1: 지금
0: 싶었습니다.
1: 말씀은 아까 곰님께서 네, 여쭤봤던 네, 말씀의 답이 되겠습니다.
0: 네.
1: 예,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돼가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을 맞아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뭐 꼭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짧게 해주시죠.
0: 네. 신앙인에게 있어 추석은 단순히 쉬는 날이나 어떤 민족적인 명절 기념일을 넘어서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느님의 자비와 그리고 조상들의 은덕에 감사하고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여 서로의 허물을 또 용서하고 사랑을 다지는 가정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솔길 가족 모든 여러분들 이번 추석 한가위가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한 명절이 되기를 저도 기도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신앙생활에 아주 꼭 필요한 추석 추석에 대한 신앙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예, 다음 주는 어떤 주제로 밥상을 차려주시나요?
0: 네, 다음 주 제가 기도 밥상 하기 직전 전날이 대천사 대축일인데요.
1: 예.
0: 네, 그래서 천사를 주제로
1: 와.
0: 기도 밥상 이야기
1: 대해서.
0: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예예, 예. 다음 주도 천사에 기대가 됩니다. 예,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아쉽지만 신부님 보내드려야겠는데요. 짧게 오솔길 가족분들께 인사 나눠주세요.
0: 네, 기쁜 추석 명절 보내시고 명절 이후에 다시 찾아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시부님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아, 명절이 반갑고 설레는 분도 많겠지만요, 오히려 명절엔 더 외로운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분들을 찾아뵙거나 따뜻한 안부 한마디 건네는 한가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는 시간, 모두가 마음 많은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곡으로 심교린 김상균이 부르는 너와 나의 노래가 남겨드리면서 오솔길 산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복은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예, 쉽게 말해서 얻어먹으란 얘기입니다. 이 얻어먹으라는 얘기, 당연하게도 안면 몰수하란 얘기는 아니겠죠. 예, 뭐 뻔뻔하게 다가가가, 예,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하니까 내 나라, 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느님께 의탁을 했을 때, 사실 내 생각에는 이것도 챙겨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챙겨야 될 것 같지만, 그걸 하느님께 의탁을 했을 때 하느님께서 직접 은총으로서 그걸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너머의 일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주변 신자가 됐든 비신자든 아니 환경이든 그것들의 손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그 뜻대로 베풀어지고 채워진다는 것, 그렇게 채워지는 걸 얻어먹으라는 것이 오늘 복음이 주는 교훈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릅니까? 아니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요, 이게 내 손에 없으면, 아니면 내 손 닿는 데 없으면 걱정이 됩니다. 천성이 걱정 없는 그런 성격이 아닌 이상해야, 예, 누구나 인간적인 걱정을 다 알고 살아갑니다. 예, 예를 들어가 딸을 키웠는데 딸이 밤늦게 안 들어오면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 누구한테 거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최근에 연락도 안 되고 잘 안 보이고 이러면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뭔가 잘 해놨는 일이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넘겨줘야 되면은 그걸 망치지 않을지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걱정까진 그렇다 칩시다. 근데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도 우리 인간적인 걱정이 그렇게 앞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 일인데도,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도, 아니 아유, 내가 보니 불안해서 안 되겠다, 비켜보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이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도와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내 고집만으로 요지부동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 하느님의 섭리가 내게 들어올 자리가 아예 없단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느님께 의탁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내 말을 전하려고, 하느님에 대한 내 개인적인 깨달음을 가르치려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걱정대로 그렇게 전파 사업에 나선다면 그게 어찌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물건들부터 내려놔라. 세속적으로 봤을 때 제일 걱정할 부분까지 우리가 내려놓은 상태라면, 이미 뼈저리게 우리가 하느님께 의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당연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복음에 또한 하느님께서 깃들어 계실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께 의탁한다는 것, 예수님께 내 마음, 내 신앙을 맡겨드린다는 것, 이게 그저 예, 될 대로 되라, 그래 하느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예, 방임의 태도에서도 안 될 것이고, 아니 그냥 내 생각대로 하겠다, 그런 태도에서도 안 될 겁니다. 정말 굳건한 신뢰, 하느님께 그런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진심으로 맡겨드릴 수 있을 때, 의탁할 수 있을 때, 그때 정말로 우리의 삶과 생활 또한 하느님의 손길이 깃들 것이고 그리스도의 숨결이 깃들게 될 겁니다.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평안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복은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황복은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도개걸 윤모 그리고 백도까지 추석에 윷놀이 한 판도 너무 좋죠? 신나겠죠? 윷은 던져서 윷과 모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말을 잘 이동시키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더 핵심 포인트는 말 하나를 빨리 앞세우는 것보다 두세 개의 말을 운용하면서 뒤에 있는 말을 앞말에 업고 가는 게 중요한데요. 말길이 잘 업고 가야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 유체 말처럼 우린 서로가 그런 존재 아닐까요? 누군가는 앞에서 길을 내고 누군가는 뒤에서 묵묵히 따라가다 그러다 서로에게 업혀서 함께 이동하는 날도 있죠. 혼자가 아니라 서로의 짐을 업고 때론 내가 업혀가는 그런 사이.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다면요, 업고서 어화둥둥 반가워하지 않으실까요? 두근두근 집으로 가는 시간,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수요일 첫 곡 윙크의 얼쑤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지금 퇴근길 평소라면 그냥 집에 가는 퇴근길이겠지만 오늘이요 연휴를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첫날이잖아요. 오후 본격적으로 집으로 가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고향 앞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퇴근 시간이면서 진짜 내 뿌리 내 집으로 가는 시간이기도 하겠는데요. 모두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 진짜 차 막힌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차가 막히더라도 정말 어려운데 이거 저도 잘 못하는 건데 차가 막히더라도 우리 여유를 가져보기로 합시다. 어려워. 어렵긴 해요. 자,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너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뜸 퀴즈 대구와 관련된 퀴즈 대뜸 냅니다.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수요일 코너 용신부는 알고 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용신부님과 함께 오늘은요 1968년에 가톨릭 신문 펼쳐봤거든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레라의 상큼한 에세이 비타민 5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주년 이벤트는 계속된다. 대구시 PBC 청취 인증 이벤트.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요 실시간 생방송으로 듣고 보고 있다는 사진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건데요. 라디오를 듣고 계시다면 라디오 주파수와 방송 듣고 계신 시간이 나오도록 사진 찍어 보내주시고요. CPBC 빵을 통해 듣고 계신다면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역시 방송 시간이 나와야 되고요. 또 유튜브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는 분들 또한 사진에 대구 CPBC 방송 시간이 나오도록 이 화면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0931번이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15일까지 받을 거고요. 추첨은 10월 15일 이후에 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연휴가 시작되어서 많이 지금 마음이 설레나 봅니다. 우리 세훈님도 설디님 하시면서 추석 연휴 잘 보내라고 첫 곡부터 너무 신나요? 얼쑤 좋다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MJ 레나님도 신나는 곡으로 시작이라고 해주시면서 지금 엄청 차가 밀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유 차 많이 밀리죠. 그럴 때는 그냥 설레라 이렇게 틀어놓고 언젠가는 내가 도착하겠거니 하면 그럼 좋습니다. 우리 프라님도 끝까지 함께합니다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황은규 그라시아님도 설디님 용신부님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용신부님이 조금 일찍 도착하셔서 늘 일찍 오시거든요. 요 지금 채팅도 보셨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은요 실시간 채팅 참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들어오시면은 실시간 채팅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CPBC 빵 어플 통해서 참여해 주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모두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퀴즈 풀러 가볼까요?

대뜸 퀴즈.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퀴즈로 냅니다. 오늘은요, 대구 남구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는데요. 대구 남구도 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기관 4곳에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요. 남구 보건소를 포함해서요. 의료기관 32곳과 땡땡 26곳도 문을 엽니다. 우리가 병원과 더불어 연휴에도 문을 여는 곳, 이곳은 약을 파는 곳입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흔히들 처방전을 받아서 바로 1위로 가는 거죠. 1번 약국, 2번 전화국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너무 쉽죠? 약을 파는 이곳 과연 어디일까요? 약국일까요? 전화국일까요? 설레라에서 준비한 선물 추첨 통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선물도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 초대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관람권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홀에서 10월 9일에서 10월 10일 양일간 어린이 참여 공연 아빠와 난 초등 1학년이 진행이 됩니다. 공연 중간중간 아이들이 직접 무대 위에서 배우들과 함께 여러 가지 게임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고 하니까요. 저는 공연 관람권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공연 이렇게 쓰셔도 좋고, 저는 동물원 가고 싶어요 하시면 동물원, 아 저는 다른 거 받고 싶어요 하시면은 기프티콘 이렇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대구 CPBC에서 준비한 선물 기프티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 26곳이 문을 연다고 합니다. 연휴 기간. 약국일까요? 전화국일까요? 이곳에 다녀오면 우리가 아프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힌트송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 오늘의 정답이 병원에 가면요, 이곳까지 함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현은 병의원과 이곳 정보는요, 대구 남구의 경우 남구보건소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응급의료포털 이젠이라고 하는, 그리고 응급의료 정보 제공 어플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구급상황관리센터 119 남구보건소 상황실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석 당일 25일엔요, 문 여는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남구보건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를 합니다. 아프지 않은 연휴를 보내야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알아두는 게 좋겠죠? 저도 오늘 병원 오전에 다녀왔는데 아침부터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요즘 또 감기에 독감에 다 유행이에요. 그래서 대기를 굉장히 오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런 응급의료 기관들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퀴즈 정답은 약을 파는 곳, 병원 아니고 의사 아니고 약사가 있는 곳입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1번 약국, 2번 전화국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너무 쉽다. 그쵸?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설레라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힌트송 한 곡 듣고 정답 발표로 돌아올 건데 이곳에 가면 우리가 아프지 않게 약을 사 먹을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부르는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듣고 올게요.

0: 아이들, 나는 아픈 건딱 질색이니까 듣고 왔습니다. 아픈 게딱 질색인 분들이 병원도 열심히 가야 되지만 약국에 또 들러야겠죠. 병원에 가면 처방전을 받아다가 약국으로 가는 일이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약국이었습니다. 우리 귀동님께서도 약국, 엘리사베님께서도 약국하고 정답 보내주셨고요. 실시간 채팅방에서도 약국이라고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세훈님도, MJ레나님도, 프란님도 약국 정답이었고요. 우리 경옥님께서는 약국 하시면서 특히 밤에는 약국에서 약탈때 참고로 가격이 좀 올라가더군요. 저는 익산 청취자 되고 설레이는 상품 타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멀리서 멀리서 보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약국마다 이게 가격이 똑같은 약이라도 이곳 약국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3,700원이라고 했는데 다른 데 가면은 3,500원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잘 비교해보고 구매를 하면 좀더 경제적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민님께서 편의점에서 약살수 있어요. 기본 상비약 정도라고 해주셨는데, 그쵸. 기본 상비약이 다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또 편의점에 안 파는 약들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가야 됩니다. MJ 레나님께서, 양화대교 크크, 프라님께서도,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약국 가자고요. 라고 하시면서. 양화대교 왜 힌트송인지 다들 이해하셨죠? 아, 우리 짱구뭉치님께서도 설디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정답인 약국.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대구 남구뿐만 아니라요. 전국에 응급 의료 체계가 가동합니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 똑똑 어플, 또 응급의료 정보 제공 어플, 중앙응급의료센터 이젠 누리집, 지방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콜센터, 시도 콜센터에서도 전화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아프지 않고 건강한 연휴 보내시기를 기도드리고요. 5558님께서 답 약국 하시면서 큰 도움 되었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정보를 미리 좀 알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죠. 0442님이 1번 약국 하시면서 둥근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트 보내주셨잖아요. 꽉찬 하트처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3368님께서 정답 약국입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고, 3520님도 약국, 6414님도 약국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7655님이 정답 약국 하면서 보내주셨고요. 3734님께서 정답은 1번 약국이에요.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어제 진료보러 소아과랑 약국 갔더니 독감 환자가 너무 많았어요. 추석 연휴 동안 아프지 마시고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많죠. 병원에 환자들 대기가 어마어마무시해요. 소아과는 제가 오늘 아침에 9시에 오픈하는 소아과를 가려고 8시 반에 나오면서 몇명 정도 대기가 있을까? 요즘 또 어플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어플에서 대기를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었는데 이미 25명이 현장에 가서 대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못 갔습니다. 거기를 갔다가는 일단 한 사람당 3분씩만 해도 거의 막몇 분이야? 100분이 넘어가잖아요. 대기 시간이. 그래서 다른 곳을 또 급하게 찾아서 다녀왔는데요. 아프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독감 환자 너무 많으니까 우리 미리미리 또 예방주사를 맞는 걸로 하고요. 1166님께서도 1번 약국, 3529님께서도 1번 약국하고 보내주셨고요. 4023님께서도 약국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모두 약국 정답이었고요. 프라님께서 저도 익산 청취자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머나, 두 분이 같은 동향이시네요. 반갑다. 여기서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독감 주사를 맞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해주셨는데, 영민님이 맞아야죠.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웬만하면 저는 맞으면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조금 약하게 지나간다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미리미리 대비해 놓으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주사 맞을 때 혹시 아플까봐 무서워 하시는 분들은 그거 잠깐 참으면 되니까 용기 내서 맞으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안 아픈 게 최고입니다. 모두 모두 안 아픈 연휴 보내시길 바라면서 대뜸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1: 용신부는 알고 있다.
0: 30년의 역사를 가진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9년의 역사를 가진 가톨릭 신문 읽어봅니다. 박준용 유스티누 신부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ASMR.
2: 아, 오늘 고민 많이 했어요.
3: 반갑습니다.
2: 아, 어떻게 시작하지? 아, 생각했더니 계속 벌써 우리 제가 많이 했네요.
0: 네.
2: 귀신 모드도 하고.
0: 이번에는 추석 연휴 딱 시작하는 그래도 날이니까 뭔가
2: 음식 먹을 때 ASMR.
0: 아, ASMR. 그렇게 준비를 해오신 건가요? 딱 알맞았다.
2: 아하하.
0: 아마 지금 이상하다. 내가 볼륨 너무 줄였나 하셨던 분들은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네. 추석이네, 추석.
0: 그러니까요.
2: 질추.
0: 뭐라? 이렇게 많이 하시나요? 아니, 내일부터 추석 연휴인데 네. 명절 인사 어떤 방식으로 가장 많이 전하시나요?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질추 이렇게 하시는군요.
2: 그냥 줄여봤고요. 보통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하지 않나요?
0: 맞아요.
2: 풍한.
0: 이거는 그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풍한 질추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2: 풍한 질추. 내가 풍한하면 질추해.
0: 아, 알겠습니다.
2: 풍한
0: 질추.
2: 이거 유행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0: 소소하게.
2: 풍성한 한가위.
0: 즐거운 추석. 이렇게 풍한 질추.
2: 풍한 추석. 풍한 질추.
0: 풍한 질추. 요거 이따가 마지막까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2: 적어놨어.
0: 요렇게 하고 마칠 거니까. 알겠습니다. 요즘은 사실 명절이나 한가위 인사를 네. 톡으로 진짜 많이 하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전화기.
2: 이제 예전에 전화기 할 때는 네. 이제 몇몇 가족들 이제 평소 전화하던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이제 늘어서 하는데 요즘은 톡은 이제 수백 명
0: 그렇죠.
2: 한테 이제 막 있는 사람 다 보내는 것 같아요.
0: 다 잘 지내시느냐 좀 여쭤보면
2: 똑같은 이모티콘이 계속 와요. 막
0: 보름달 이모티콘.
2: 땅따랑땅따랑 인사.
0: 우리 이제 풍한 질추라고 하면 되는데 예전에는 편지도 많이 보냈잖아요. 선물이랑 같이 카드도 많이 보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신부님 네. 편지로 인사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2: 저는 많죠.
0: 그렇죠.
2: 저는 그런 세대인데.
0: 그러면은 신부님도 많이 써보셨어요?
2: 네. 저의 글씨체가 그 성당 누나야들한테 편지 쓰려고
0: 예쁘게 만든?
2: 원래는 초등학생 때 일기장 보면 네. 저도 제 글씨를 못 알아봐요.
0: 너무 이렇게 막
2: 날렸어가지고 암호같이 막 했는데 한 중학생 때쯤인가 이제 성당에서 이제 형들 누나들이 이렇게 맨날 편지를 주고받는 걸 보면서 나도 네. 하고 싶잖아요.
0: 네, 그렇죠.
2: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 글씨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0: 깔끔하지 못하다는.
2: 엄청 연습했.
0: 그래서 이제 명필이 되셨나요?
2: 명필이라기보다
0: 네. 깔끔해졌다.
2: 예쁜 글씨를 쓰는. 신부님 글씨 참 예쁘네요.
0: 이렇게. 경필.
2: 제가 한번 우리.
0: 한번 보여주시나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오늘
2: 우리
0: 크게 써야 근데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직접 손편지를 써서 주고받는 문화가 많이 있기도 하고 라디오로도 사연이 예전에는 다 편지로 왔었는데
2: 맞아요.
0: 요즘은 편지 사연이 온다? 그런 일이 진짜 거의 없고 정말 가끔 있는 일이라서 편지 사연이 오면은 되게 귀하고 반갑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다 쓰셨나요?
2: 보이나?
0: 보여요. 보이는데 어때요 여러분? 판단 저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우리 지금 실시간 채팅방에서 해주실 것 같아요.
2: 근데 내가 뭐 썼는지는 봤어요?
0: 아니 안 보였어요. 화면에 너무 밝게 나와가지고 장효주 효주 아네스님 풍한 질추하세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네,
2: 그래서 글씨로 이제 본당에 가서도 네. 전신자들한테 제가 편지를 이렇게 써서
0: 네.
2: 이거를 이제 그대로 요즘은 이제 깨떡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2: 그걸 이미지화해서 전신자들한테 이제 성탄 메시지도 보내고 많이 썼습니다.
0: 직접.
2: 그렇죠. 워드로도 해도 되는데
0: 그게 그래도, 맛이 덜 나니까.
2: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장문의 편지를 써서 신자들도 많이 감동하시고.
0: 너무 감동했을 것 같아요. 네,
2: 저 편지 쓰는 거 좋아합니다.
0: 그 다음에 한번 그 편지 이벤트를 해야 되겠다.
2: 어, 좋습니다.
0: 오, 한번
2: 답장 기획해. 해주기.
0: 어, 예. 네. 먼저 아 써주시면
2: 오면 거기에 네. 대한 답장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0: 그것도 괜찮다. 저희가 한번 요거 기획해 보도록 하고요. 편지가 좀 활성화되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추억 이야기를 하다
2: 맞아요.
0: 보니까 너무 좋은데 오늘 이렇게 추억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2: 네.
0: 1967년도로 떠나본 어? 이때는 거의 이제 손편지 위주의 네. 연락이었을 테니까요. 한번
2: 그거 말고는 네. 방법이 없었죠.
0: 그러니까요. 한번 1967년도 가톨릭 어허. 신문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 1월 15일 대구교구 각 기관에 전화 15대 증설, 대구대교구 산하 본당 및 기관에 증설된 30대의 전화 중 다음 15대가 가설을 완료. 재단사무실 1058, 대한동 본당 1152, 갈멜수녀원 1008, 가톨릭회관 1866, 파티마 유치원 신암 1910.
2: 1967년 6월 4일 히피족, 사람이 무엇에 열중해지면 이성을 잃기가 예사다. 자유가 남용된 때도 그렇다. 반항, 욕구, 불만, 문명 발달의 과속에 심취하면

0: 등에 있어서도 한국어를 사용케 했다. 이상 1967년의 가톨릭 신문이었습니다. 오, 되게 되게 흥미로운 기사들이 많은 그런 연도예요.
1: 이 너무 옛날 이야기 같아요.
0: 어, 그러니까.
1: 이게 뭐야 이게?
0: 일단 첫 번째 기사. 네. 어, 기관의 전화가 15대가 증설된 게 기사로 났습니다.
1: 아주 아주 큰 이슈였을 걸요?
0: 그러니까 전화기가 그만큼 귀했나 봐요.
1: 67년에?
0: 네.
1: 있었을까요?
0: 그래서 지금 이렇게 15대가 증설했다는 게 기사에 날 만큼 귀했던 시대였던 그러니까 거죠.
1: 기관 정도 이제 그렇죠. 이렇게 있었고 가정집에는 네. 이때 아직 등장하지 않았을까?
0: 이때는 그 전화를 돌려주는
1: 아
0: 전화 교환원이 있던 시절이잖아요.
1: 아, 그래요?
0: 네.
1: 오.
0: 오.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번호가 필요 없는데.
0: 어, 근데 1058 이렇게 네, 되어 있는 1058을 누르면 돌려주는 거 아닐까요?
1: 보통은 이제 그 교환원이 있으면
0: 네.
1: 이제 이렇게 전화기를 들잖아요.
0: 네.
1: 그러면 교환원이 연결이 돼요.
0: 아.
1: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몇 번을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빼 가지고 이렇게 뽑아 주는 거. 이제 이게 교환원의 역할이고.
0: 네.
1: 번호가 생겼다는 거는 이제 뭔가 그래도 이제 바로 갈 수 있는
0: 직통
1: 있지 않았을까?
0: 그러면 뭐,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중이라 가정집마다 보급되진 않았고 단체에서만 기관에서만 이렇게 대표 번호가 있었나 봅니다.
1: 그 알아보고 올 걸. 가정집 전화는 언제 생겼을까? 뭐 이런 거.
0: 제가 한번 빠르게 여쭤볼게요.
1: 네네.
0: 언제 생겼을까요, 시문이?
1: 67년 몰라. 일단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교구에
0: 네.
1: 15대의 전화기가 생겼습니다.
0: 그러니까요. 어,
1: 이제 필요하면 특히나 갈매수녀원 이런데 어, 필요하면 전화를. 이제.
0: 근데 재단 사무실.
1: 전화가 있어야 전화를 해보지. 서로 간의 소통인 것 같아. 기관 내에 네. 이제 소통할 수 있는 필요해서 이제 서울 교구, 대구 교구가 어떤 그런 이제. 전보 치고 이러면 엄청 오래 걸리니까.
0: 그렇죠.
1: 사람 보내면 막 며칠씩 걸리니까.
0: 그래서 지금 이 전화가 생긴다는 게 신기하니까 기사에 났고 또 인상적인 게 네 자리만 있어요.
1: 네.
0: 그게 되게 인상적이죠. 저는 이게 약간 개인정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왜 네 자리만 쓰셨지? 라는 생각을.
1: 근데 이제 이게 천 얼마잖아요.
0: 네.
1: 그러면 전국에 천 대는 일단 보급됐다.
0: 어.
1: 1번 돌리면 뭐 청와대에 연결된다든지.
0: 어.
1: 그렇게 어쨌든 번호를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이 시대에 한 천 대는 좀 됐겠다.
0: 어.
1: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교리 시간에 천국 가는 전화번호 가르쳐 줬거든요.
0: 어, 네,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1: 73-4627.
0: 4627.
1: 네. 그때 우리 집이 23-1923인가?
0: 네.
1: 그래도 앞에 숫자가 두 자리였어요.
0: 오.
1: 총 여섯 자리였는데.
0: 오.
1: 지금은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일곱 자리.
0: 지역번호 빼고 일곱 자리. 이렇게
1: 네.
0: 가잖아요.
1: 그렇게 갔는데, 그렇지. 지역번호 포함하면, 앞에 공 빼고 53 이렇게 해서 가면, 아홉 자리. 근데 더 보급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네 자리 이렇게까지도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등장하면서 이 집 전화번호는 요즘 잘 안 쓰죠.
0: 안 써요. 집에 전화기 안 두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1: 네. 맞습니다. 핸드폰 다 되는데.
0: 그렇죠. 그래도 뭔가 핸드폰이 서로 연락이 안 될 때는.
1: 핸드폰도 가운데 세 자리였던 거 알아요?
0: 아, 그랬나? 왜냐하면 저는. 오, 그랬던 것 같은데요.
1: 그랬던 것 같은 사람과 그랬습니다의 사람이네요.
0: 제가 중학생 때 휴대전화를 처음 네, 썼는데 네.
1: 011?
0: 네, 그런 시절이었어요. 저도 011, 019, 017이 있던.
1: 맞아요.
0: 네. 그게 세 자리였구나 중간이.
1: 네.
0: 근데 네 자리인 게 017, 너무
1: 오래돼서. 017, 507, 3036. 응? 어이 뭐지? 누구 전화? 아, 황신분가?
0: 오, 다행히 그 번호 이제 안 쓰시니까.
1: 아, 네네.
0: 다행이네요.
1: 그래, 갑자기 제 머릿속에 뭔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0: 그때는 우리가 진짜 번호를 외우잖아요.
1: 아, 그럼요.
0: 그때는
1: 그러니까
0: 진짜
1: 들으면
0: 번호를 외워요.
1: 많은 사람은 보통 아홉 개까지 이제 저장해놓고 이제 그 저장 번호 1 꾹 누르면 이제 엄마 가고 이렇게 가고 했었는데 에이. 아 이제는.
0: 못
1: 번호
0: 외워요.
1: 외우세요?
0: 저는 웬만한 건 다 못 외워요. 제 번호랑 정말 자주 통화하는 사람들 번호 두세 개 정도?
1: 저는 제 번호밖에 모릅니다. 못 외우겠어요.
0: 근데 사실 안 외워도 되니까 그래서 휴대전화가 꺼지거나 이러면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1: 그렇죠. 잃어버렸다.

0: 그거는 뭐 두고 왔는데 이제 어쨌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누군가한테 전화는 해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죠.
1: 그러니까요.
0: 와.
1: 근데 이 1967년에 이럴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지금 저희야
0: 이것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한
1: 15대가 지금
0: 혁명 같은
1: 됐다.
0: 우와, 이런 시대가 왔구나 이랬겠죠.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 대씩 전화기를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0: 맞습니다.
1: 이때 생각해 보면 진짜 큰 발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IT 강국의 시작이 이때부터였군요. 1967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 그렇죠. 그때 사회 전체적으로 뭐 도로도 그렇고 전력도 그렇고 통신 이런 기반 시설들이 좀 빠르게
0: 그렇죠.
1: 자리 잡던
0: 이제 전봇대들이 세워지고 하면 어쨌든
1: 맞아요.
0: 전선이 연결되고
1: 각각 집마다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요 우리 웅신부님이 기억하는 가장 처음에 전화기의 형태가 있어요?
0: 저요?
1: 네.
0: 집에 있는 이거 돌리는 거.
1: 다이얼. 아 다이얼이라고 하나요?
0: 네네.
1: 한번 돌리고
0: 이거 있고요. 이거는 공중전화도 이거였어요. 네.
1: 그랬군요.
0: 네, 주황색 공중전화기 그것도 다이얼이었어요.
1: 오.
0: 그랬다가 중학교 넘어가면서 버튼식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1: 네.
0: 공중전화에 가가지고.
1: 네. 제가 기억나는 건 버튼식이에요.
0: 돈이 없잖아요.
1: 네.
0: 전화기를 들고. 긴급 버튼을 눌러요.
1: 네.
0: 그러면 신호음이 울리거든요.
1: 한 3초 정도 말할 수 있었나?
0: 아니요. 전화가 안 되지.
1: 그러면요?
0: 112, 119 이것만 되는 전화기인데 네.
1: 거기에 하는 거예요?
0: 그 다이얼, 그 버튼식을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 전화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렇게 눌러야 돼요. 착! 7, 6, 3, 1, 1, 9, 3 이렇게 누르면
1: 네.
0: 신호가 가요.
1: 오.
0: 근데 받으면 끊겨요.
1: 납 이렇게 하면요. 몇번 납 이렇게 해야 되네.
0: 아니, 받으면 신호는 가는데 받으면 끊긴다. 이게 옛날에 우리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심심하니까 공중전화 성당 공중전화 가가지고 맨날 이거 갖고 놀고.
1: 아 진짜 그래. 아 저는 이건 몰랐어요. 근데 이 이후에 약간 콜렉트 콜이라는 게 나와서 돈이 없을 때도 일단 잠깐은 통화하게 해주는 누군지 확인하고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0: 그런 콜렉트 콜 너무 멀리 갔는데요. 지금 이제 버튼식 갔는데
1: 너무 신식인가요?
0: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강아지 선전하는 무선 전화기 등장 이제
1: 그렇죠.
0: 무선 여러분 추억이 사각사각 나시죠? 집에 무선 전화기 생겼을 때 처음 생겼을 때
1: 그러니까요.
0: 안테나 뽑고 막
1: 전화 잘 수신되는 대로 가려고.
0: 네, 그때 영화에서나 이제 소개될 법한 차에 이렇게 전화기
1: 차에?
0: 있는.
1: 그런 게 있었나요? 네.
0: 이 차 가운데 이렇게 운전석과 보조석 있으면 거기 가운데 이만한 이제 전화기가 있어요. 이렇게 선 연결되는.
1: 네.
0: 그럼 그걸로 이제 차에서 전화하는 사람 영화에 이렇게 나오고요.
1: 아니 우리 지금 설레는 청취자분들도 맞아 그런 전화기 있었는데 하시면서 추억 하나씩 생각날 것 네. 같은데 기술이 이렇게 계속 발전하지만 이 기술이 발전하는 이유가 어쨌든 연결되고 싶다 우리가 이런 마음에서 발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0: 벌써? 아, 나 전화기 더 이야기
1: 시간이 남으면 제가 조금 더 기회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히피족 이야기 나왔어요.
0: 아 히피
1: 히피족 이때 등장한 게 히피족이에요.
0: 이 히피족 1967년의 히피족 하면
1: 네.
0: 기사를 찾아보면 196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한 젊은이들의 반문화 운동.
1: 반문화.
0: 뭐 저항 운동.
1: 저항 운동.
0: 이제 이 기존의 기성 사회의 네.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평화, 자유, 사랑,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다. 뭐 그래서 1967년 이해의 여름을 통칭 썸머 오브 러브 히피 문화의 중심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네요.
1: 이때가 이렇게 히피족이 등장하고 뭔가 전성시대 이런 거였나? 근데 지금은 히피 펌 뭐 히피 스타일 하면서 패션으로 좀 소비되는 느낌이
0: 그런 하나의 이제 문화 트렌드의 이제 히피 문화라고 이제 소개가 되는데
1: 네.
0: 사실은 이제 이 1960년대에 미국에 무슨 일이 있었나가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베트남 전쟁이에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1: 네.
0: 이제 뭐 많이 죽기도 했고, 그리고는 이제 그 전쟁 후유증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해야 하는 전쟁에 대한 정부의 어떤 거부.
1: 네.
0: 그런 것 때문에 히피 문화라는 것이 생겼어요.
1: 반문화.
0: 그러니까 반 정부죠. 반.
1: 그렇죠.
0: 정부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한다. 우리는 뭐 이 강제로 뭘 하지 마라.
1: 네.
0: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랬던 이 문화가 물론 이제 어떤 뭐 자유로움과 뭐 사랑과 뭐 하지만 결국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이 이제 그렇죠. 이 히피족들이 결론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결국 마약도 하고 뭐 문란한 어떤 여러 가지의 일들로 인해서 이제 미국 정권이 바뀌면서
1: 네.
0: 이 히피족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라졌다.
1: 지금은 그냥 패션이나 이런 걸로만 남아 있는.
0: 그때 그들이 입었던 또는 이제 뭐 이렇게 그 모습이 네.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복고풍처럼
1: 그렇죠.
0: 젊은이들한테 그냥 흉내만 내는 거지. 나는 히피족처럼 살 거야. 이건 그런 정신적 마인드는 아니고.
1: 아니죠. 뭐 그 패션이 꽃무늬나 화려한 패턴이나 좀 통넓은 바지.
0: 촌스러워.
1: 왜요? 이거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좀 그 자유로워 보이는 분위기도 그렇고
0: 네.
1: 화려한 패턴 이런 게 눈에 띄고 예쁘잖아요. 근데 전 잘 어울리진 않아서 시도를 못 하는데.
0: 좋아는 하는데 입지는 않는다.
1: 네. 안 어울려서 못 입어요.
0: 이제 어색한 거겠죠.
1: 그런가?
0: 자꾸 하다 보면 네. 나한테도 익숙해지거든요.
1: 한번 도전해 봐야겠어요.
0: 다음 주에
1: 다음 주 히피 펌을 막 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MJ 레나님이 처음 시작은 좋았네요라고 해주셨는데 맨 처음에 이제 이 문화가 생긴 의도는 좋았으나 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0: 맞아요. 이제 결국 그런 이제 가장 큰 핵심은 자유인데요.
1: 네.
0: 자유에는 분명 책임이 따라야 돼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뭐 이제 약물 이런 물론 이제 제가 했잖아요. 베트남 전쟁이 그 배경이었다고. 전쟁 때부터 이제 이렇게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그러면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1: 네.
0: 근데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젊은이들도 왔는데, 니 뭐 하는데 갈게? 이거 니도 해볼래? 좋다! 하면서. 이제 이런 이제 본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이제 마약이라는 부분이 좀 큰 이슈가 됐죠. 그리고 살인까지 그렇죠. 있었대요.
1: 어쨌든 이 시작의 어떤 마인드는 좋았지만 끝은 조금 좋지 않았던 맨 처음에 그 정신을 이어가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0: 네.
1: 마지막 소식
0: 벌써?
1: 네, 벌써 1967년 기도문이 대폭 우리말화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다 우리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미사를 드렸던 거죠?
0: 미사는 라틴어로 했죠. 이제 전 세계의 모든 가톨릭 교회는
1: 네.
0: 제2차 모고 바티칸 공의회
1: 네.
0: 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 라틴말을 각 나라의 언어로 미사를 봉헌해라 이렇게 되죠. 그래 그전까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까지죠. 저희 아버지 세대까지는
1: 다 라틴어.
0: 라틴어로 이제 신부님이 이제 제대가 벽에 붙어 있었어요.
1: 네.
0: 그리고 신부님은 등을 지고 이렇게 제사장처럼 이렇게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하면 신자들이 아멘 네.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복사 둘이가
1: 아멘.
0: 아멘 하면 이제 신부님 그다음 미사 경문을 이제 쭉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이제 신자들이 응답하는 부분 있잖아요.
1: 그렇죠.
0: 전능하신 하느님과 하면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해야 된단 말이에요.
1: 그걸 다 라틴어로.
0: 라틴어로 해야 되는데 신자들은 모른단 말이죠.
1: 그러니까 복사 둘이.
0: 그래서 복사 둘이가 이제 그걸 외워가지고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데
1: 어쨌든요.
0: 그냥 형들로부터 그렇게 또 그걸 달달달 외워가지고 신부님 네. 미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1: 네.
0: 아버지도 다 외웠습니까? 그러니까
1: 안 외우면 못 하잖아요. 미사를.
0: 그냥 희아들이 형들이 알려주는 대로 메아꿀빠 메아꿀빠 메아 막시마꿀빠 하면
1: 네타시오 네타시오인가요?
0: 미역국밥 미역국밥 맛있는 미역국밥 이렇게. 메아꿀빠 이제 라틴어는 메아꿀빠인데 미역국밥하고 비슷하잖아요.
1: 아 이거 아니 저 말인 것 같아요.
0: 미역국밥 맛있는 미역국밥 이렇게 하면 그냥 지나갈 때 이제 그 어쨌든 라틴어로 미사나 성사들이 이렇게 이제 집전되었다. 그런데 1967년, 1965년에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시작되었고
1: 있었죠, 네.
0: 그리고는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이것들 우리나라에도 이제 67년에 비로소 이제 이 라틴말 미사 경본 전문과 다섯
1: 네.
0: 개의 성사의 한국어 버전이 나온 거죠.
1: 그렇죠. 이제 정말 그 마음으로 머리로 미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신자분들. 그 당시 신자분들이 사실 미역국밥 미역국밥으로는 마음을 이제 다 하긴 어렵잖아요.
0: 그런데 저는 좀 한 가지 좀 의문? 네. 좀 이게 과연 한국말로 했을 때 그러면 더 속시원했을까?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의미도 모르고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했을까?
1: 네.
0: 저는 이제 언어의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1: 그럼 뭐가 더 신앙심?
0: 그렇죠. 이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오히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이제 라틴어로 하는 미사가 프랑스어로 미사를 봉헌하라고 했더니 정말 많은 신자들과 신부님들이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이게 망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났대요.
1: 오.
0: 이건 더 이상 가톨릭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정통주의로 우리는 라틴어만을 고수하겠어. 네. 이렇게 교황청의 이 지시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대요. 물론 그 반면에는 그런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장 큰 정신은 현대 세계로의 적응이었거든요.
1: 네.
0: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이 뭔가 이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난 이제 경제 개발이 되면서 현대사회가 발전하는데 이 60년 당시에 이제 이 요한 23세 교황님이죠.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하면서 교회의 위기를 분명히 내다보신 거예요.
1: 네.
0: 우리가 교회가 이 라틴어의 정통만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더 현대 세계로 우리는 교회가 들어가야 된다.
1: 조금 더 문을 연 거죠.
0: 그럼요. 네. 신자들과 함께 신자가 떠나서는 안 된다.
1: 그렇죠.
0: 그래서 신자들과 함께하는 그 미사, 그 의미를 더 잘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 말로 이제 기도도 하고 미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1: 네.
0: 미사 참례할 수 있다.
1: 다행이다 생각이 저는 들면서 네. 오늘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0: 네.
1: 신부님, 우리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추석 연휴 인사 한번 해주세요.
0: 추석 연휴 우리 같이 할까요?
1: 우리 내가 잊어버렸다. 신부님 먼저 선창해 주세요.
0: 자 우리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풍안
1: 질축.

오늘의 비타민 5시. 한 SNS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큰딸의 생일이었는데 작은딸이 언니를 위해 생일 케이크를 예약한 겁니다. 생일날이 돼서 케이크를 찾으러 가려고 주소를 보니까 대구였던 겁니다. 가게 이름이 비슷해서 주소 확인도 안 하고 예약을 잘못했더래요. 글쓴이가 사는 곳은 수원이었던 상황. 작은딸은 울먹울먹 퇴근하는 길에 외식하러 가는 길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아빠와 함께 큰딸, 작은딸을 모두 데리고 KTX 기차를 바로 올라탔다고요? 그렇게 가족 여행이 됐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연애할 때 갔던 똥집 골목도 가고 수성구의 유명한 복불고기도 먹었대요. 케이크 하나를 잘못 주문했을 뿐인데 잊지 못할 가족 여행이 됐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말, 불행이 행복이 되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비타민 5시에 이어서 김동률 모험 듣고 왔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조금 다르게 흘러간 하루가 돌이켜보면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뜻밖의 선물이 돼 있기도 하니까요.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 이번 명절에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기더라도 웃는 명절 만들어가 보아요. 여러분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풍한 질주 아시죠?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으로 조용필의 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9회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2: 파울!
3: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1: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4: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0: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2: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1: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2: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1: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2: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1: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2: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1: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2: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3: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9번, 병인 순교자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흑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흑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사법부와 행정부가 헌법의 이름을 걸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재청 요구를 거부하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위헌적 처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거대 여당은 이를 사법 쿠데타이자 내란적 태업으로 규정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과 탄핵 소추까지 거론하며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반면 야당은 청와대의 요구야말로 삼권분립 파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고르려는 이른바 대법관 쇼핑이라는 겁니다. 재청권과 임명권, 본래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해 정교하게 고안된 헌법상의 상호 견제 장치가 도리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흉기로 돌변한 형국입니다. 누구보다 헌법수호에 앞장서야 할 대법원장은 사회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 시스템마저 날 것 그대로 권력투쟁의 한 복판으로 끌고 들어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권분립이란 사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판의 독립을 보장받는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까지 자리를 비우는 김준일 앵커를 대신해 스페셜 앵커로 시사천국을 안내할 저는 국제정치평론가 문희정입니다. 저희 시사천국은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 창에 김준일의 시사천국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라이브 참여가 가능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필수인 건 아시죠?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 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0: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2: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네, 시사천국의 매운맛 코너죠. 악마의 대변인들 파트 2. 오늘도 진영 논리를 걷어내고 가장 날것 그대로의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 그리고 장혜영 전 의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이 표현이 좋네요. 진영 논리를 좀 걷어내고. 네. 가장 지금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의 눈높이에 상식에 부합하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코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재청 거부 사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요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분부터 시작을 하실래요?
2: 아, 저부터 얘기를 하라고요. 저는 그 지금 대법원장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또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쪽 저쪽에서 위헌이다 이런 지적들이 붙는데 저는 지금까지 두 사람이 한 행위 중에 위헌이라 할 것은 없다라고 봐요. 일단 대법원장은 재청권이라는 거는 뭐 대통령 허락을 받고 행사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독자적으로 선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인사를 재청한 것이 맞느냐 이걸 떠나서 재청권의 행사 자체는 헌법상의 권한인 거고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이 재청한 인사를 반드시 수락해야 될 의무나 권한은 없거든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임명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하고 대법관은 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한다라고 헌법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출, 지명 이거는 이제 답을 거의 정해놓는다라고 하는 거고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각각 대법원,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 그리고 자신 이 지명하거나 선출한 사람들을 다 같이 임명하는 그러니까 형식적 임명권이란 말이죠. 근데 대법관은 대법원장하고 대통령의 뜻이 안 맞으면

0: 전원이 다 임명이 안 되게 돼 있고 뜻이 맞아야 돼 있습니다. 임명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실질적 임명권을 갖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참이 답답한 대결이지만 적어도 위헌 행위를 양쪽에서 한건 아니라고 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예요.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 지금 대법원장의 의도가 막 되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한 것에 가깝거든요, 지금. 근데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가 제청한 인사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건 대법원장이 대통령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한테 이 인사 아니고 다른 인사 제청하면 안 받아줄 거다라고 압박해 들어가면 그 역시는 또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그 제청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는 지금까지 얘기가 나왔던,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 그 제청을 했던 손봉기 후보자,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계속 지목한다고 알려져 있는 김민기 후보자, 두 사람은 빼고 가야 된다. 다른 후보자들 중에 제청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그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든지 이 방향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저도 기본적으로 어느 쪽도 위헌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하면서 일단 아쉬운 것이 어쨌든 대법관 임기가 끝나가는 마당에 새 대법관이 뽑히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유감, 그러니까 서로 너무나 정치를 또 사법화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은 좀 안타깝게 드려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 조항은 이 104조 제2항 딱 하나잖아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요한 줄을 가지고 지금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해석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상 임명권이 제청권 위에 있다. 라는 이제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그랬기 때문에 초유의 재재청 요구를 하셨던 것이고, 근데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재재청은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사실상 소극적으로 이제 권한이 없다라는 선에서의 입장을 밝힌 거죠. 근데 저는 눈여겨본 거는 이 재재청을 거부한 입장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었는데 좀 어그레시브한 입장이 나왔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이게 사실상 되게 위헌적인 인식이다. 라는 방식의 유감 표명을 드러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이 재청권이 임명권 위에 있다고 얘기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대법원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대법원장의 말을 해석한 거죠. 그렇게. 사실상 그렇게 전제를 해놓고 굉장히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방식인데, 그 입장에 나와서, 아, 이거는 진짜 교착 상태에 빠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이 헌법조항 한 줄만 가지고도 역대 정권은 심지어 윤석열 정권에서도 정치적으로 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정치력을 뭐 대법원장도 발휘하지 않고 청와대에서도 전혀 발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누구 편인지를 보면 사실상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마지막 카드를 이번에 던졌다고 생각해요. 재재청 하지 않겠다. 나는 손봉기 판사를 재청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상 이 프로세스가 국회로 이 임명동의안이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송부를 거부하는 새로운 절차를 청와대에서 만든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절차를 계속 강행할 거라면 그러면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내내 그냥 멈춰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청와대에서 이걸 국회로 동의안을 보내주면, 왜냐면 최종적으로 이제 국회 임명동의안 와서 임명은 여전히 대통령이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거부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여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이 임명동의안을 쉽게 처리해주진 않겠죠. 어쨌든 그렇게 정치적으로 풀지 않으면 이 교착 상태는 적어도 이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끝까지 갈것 같다. 그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입니다.
2: 그 차라리 국회로
1: 그런
2: 넘겨라라고
1: 정치적인
2: 말씀하시는 거죠.
1: 해법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에도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3: 저도 두분 설명에 거의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바와 같이 애초에 헌법이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것이 누구가 더 위에 있는 권한이 아니라 대법원장과 대통령이라고 하는 각 삼권분립의 수장들이 협의를 해서 대법관을 결정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칙이 부족했던 거죠.
2: 근데 한 번도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3: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어져 왔던 좋은 관례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한 책임론까지 얘기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지만 저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면 결국 부담이 되는 거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손봉기 후보가 그렇게 뭐 대단한 결격 사유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뭔가 결격 사유가 있어서 대통령이 본인 임명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겠지만은 뭔가 본인들도 난 이 사람이 이래서 임명을 못하겠다라고 콕 집지 못하는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버티는 식으로 간다라면은 결국 국민들이 아 대통령이 결국 본인 원하는 사람 한 명마저도 다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이제 대법관 정원이 늘어났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뽑아야 되는데 사실 대통령이 지금 아니어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정말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단 한 사람마저 본인이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대법관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거는 국민들 보기에 좀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는 본인이 나중에 재판받을 때 재판할 대법관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정치 공세까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해 주신 바와 같이 절차에 맞게 국회로 공을 넘기고 국회에서 임명을 동의안을 해주면 본인이 거부하시면 되는 거고 동의 안 해주면 거기에서 되돌려버리면 되는 거지 여기에서 조희대 대법관을 붙잡고 싸우면 싸울수록 결국 본인 이미지만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근데 저는 한 가지 의견을 확실하게 달리하는 게 있는데 국회로 넘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옹호하는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비난하는 쪽에서도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헌법에 보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 임명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인즉슨 동의를 구하고 얻는 주체는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임명 동의를 받으려면 대통령 임명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로 임명 동의안을 넘기지 않는 것도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임명 의사가 없는데 대통령이 국회로 이걸 넘겨가지고 여당으로 하여금 부결시키게 한다. 이거는 저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대법원장하고 대통령이 상의하고 협의해야 될 상황이라고 봐요. 어쨌든 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두 사람을 방에 가둬놓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저는 두 사람이 그렇게 다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대법관 후보자들도 몇 명 남아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천위를 다시 구성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많은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서 합의가 절대 안 된다고 여겨지는 두 후보자 빼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두 사람이 부디 그 합의에 성공했으면 좋겠는 것이 굉장히 숙명적인 관계예요. 두 사람이 뭐 사감은 옛날에 없었겠지만 그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이나 판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숙명적인 관계가 됐는데 그런 두 사람이 합의를 이뤄낸다면 저는 한국 헌정사에 아주 좋은 본보기로 남을 거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 근데 그렇게 되게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여당의 입장, 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넘어서서 이제 탄핵까지 다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제 그렇게 극적 합의에 의한 타결 이런 거는 사실 기대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당장 직전에도 차담이 있었잖아요. 풀릴 거였으면 그 차담에서 풀렸어야 되는데 차담 다음날 이렇게 제재청 거부 이렇게 돼버리는데 여기에서 이런 다시 극적 재결합을 얘기하시는 것은 정말 평화로운 하나의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김수현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그 조문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근데 그 해석을 따르자면 사실상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는 되게 형식적인 거가 되거든요. 하지만 과연 그렇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하는 거지 사실 대통령이 재청을 한다는 건 국회의 동의를 해달라 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만약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대법관으로 재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임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도 강행하면 대통령 뜻. 끝내려면 동의도 구하지 않음.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여야의 이 임명동의 문제를 둘러싼 좀 태도의 3년 전의 태도와의 정반대의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김명수 대법원 원장이 대법관 후임을 지명할 때 대통령실에서 아예 기류가 있었죠. 그때는 대통령실의 입장도 아니고 대통령실 발 입장에 의하면이라는 식으로 이제 사전에 어떤 후보자들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대법관 후보자들은 좀 거르고 싶어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것은 삼권분립의 훼손이다 라면서 굉장히 반발했어요. 그때 박지원 의원님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거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입장이 정반대예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그렇게 입장을 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식으로 입장을 이제 후보 제청에 대해서 늘 사실상 대통령과 함께 합의를 해왔다, 협의를 해왔다는 입장이었거든요. 3년 만에 정반대가 됐어요. 아. 최소한의 부끄러움이 있다면 좀 자중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양쪽 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2: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때의 발언이랑 지금의 발언이 약간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아, 정반대 입장인 겁니다.
2: 근데 입장은 다르지만
1: 아, 그렇죠. 발언은 똑같다.
2: 네, 발언은 똑같습니다.
1: 아,
2: 네, 왜냐하면은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서영교 법사위원장 규탄대회 발언을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바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4: 조희대 대법원장이 드디어

0: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재청권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대법관 재청 관련해서 129일 동안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1: 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업무 추진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게 결국은 이제 조금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사태 압박 수위를 민주당이 높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2: 네. 근데 업무 추진비 문제하고 대법관 재청 문제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업무 추진비는 보도된 내용을 얼추 봤는데 좀 한심한 수준이긴 했어요. 예전에도 지자체장이라든지 공공기관 사람들이 많이 지적받았었던, 그러니까 액수를 낮추기 위해서 사람이 더 들어간 걸로 처리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법원 실무자의 단순 실수다 얘기를 했고, 그 말인즉슨 아마 뭐 대법원장은 몰랐다 이런 설명일 텐데,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랑이 아닌 것이죠. 그 업무 추진비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수년 동안 지적을 해왔던 문제인데 이게 안 고쳐지고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에 지적받는 대로 대법원 역시도 시민의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고 왔던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1: 근데 저는 네. 항상 이런 얘기들 나올 때마다 진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아했던 게 뭐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반복되고 이게 막 이슈가 네. 되면은 아우, 다른 공직자라면, 제가 공직자 입장이라면 야 우리는 뭐 없어,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안 그런가 봐요.
2: 네, 제가 16년 전에 그 지방의원을 해본 입장으로서 네. 아마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살아왔던 그 관행이랄까, 그냥 해왔던 것들에 너무 젖어 있는.
1: 아.
2: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뭔가 이게 잘못돼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차마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괜히 얘기했다가 내부에서 불편한 사람으로 찍힌다거나. 이런 것들이 관성으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일단은 하는 거죠.
2: 예, 그런 생각도 있고, 또 뭐 설령 좀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 이런 아니한 생각들 여러 가지가 겹겹으로 켜켜이 좀 쌓여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특히 대법원은 뭐 지자체나 지방의회는 워낙에 많이 보도도 됐었고, 사실 업무 추진비를 제대로 써도 시민들이 욕하거든요. 지레 쟤네들 업무 추진비로 막 긁고 다니는 사람들이지 이런 비판을 받는데, 대법원은 그건 있어요. 분명히 대법원을 개혁해야 될 이유는 아직까지 폐쇄적이긴 합니다. 법원 행정처 위주의 행정도 그렇고 그런 건 맞죠.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탄핵으로 갈 만한 것이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민주당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부터가 법인카드 문제로 기소가 됐던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탄핵까지 갈 거냐 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업무 추진비에서 대법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러면 대법관 재청 관련해서도 잘못한 거냐. 이건 자동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좀 이렇게 워딩을 세게 하면 할수록 민주당에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쿠데타라는 표현이나 뭐 위헌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가볍게 쓸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뭐 흔히 얘기하는 탄핵이란 표현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전까지만 해도 그런 단어 있는 줄도 모르는 국민들도 많으셨을 텐데 지금 너무 만연화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말을 쓸수록 오히려 그 힘이 저는 약해진다라고 봐요. 실제로 지금 뭐 서영교 법사위원장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연 국민들이 보셨을 때 저걸 보고 아 진짜 조희대라는 사람이 정말 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고 우리 단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바대로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는 결국 이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 투쟁인데, 해석 투쟁이라는 건 사실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제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정도의 다툼을 가지고 쿠데타다 위헌이다 탄핵 얘기 꺼내고 그러는 순간 아 세게 때리고 있는 건 이쪽이구나, 부당하게 때리고 있는 건 이쪽이구나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든 아니든지 간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좀 워딩이 강하면 강할수록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뭐 법카 문제, 뭐 사용 뭐 특활비 문제 아니면은 뭐 업무 추진비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느냐 얘기 잘해 주신 것 같이 어디나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세가 강해지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로 민주당에서 진짜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이제 민주당 사람들 그럼 너네 거도 까보자 얘기 나오거든요. 실제로 뭐 대통령 여사께서 뭐 과일을 몇 톤 단위로 뭐 업무 추진비로 사드시고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세가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도 아 이거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 되겠어 있어라는 그 아니한 마음의 원천은 뭐냐?

0: 사실 쟤도 저러고 있으니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전체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 이것만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얘기하신 바와 같이 또 그렇다고 한들 이 사람이 업무 추진비로 그렇게 했다고 한들 그거하고 이 재청 문제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 사람에게 흠집을 내서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다른 것까지 엮어가지고 정치적인 공세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지 않을까.
1: 근데 이제 국민들이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러면 특히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자꾸 얘기하니까 절대 못 건드리는 성역이야? 라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다못해 대통령에 대한 비판까지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럼 대법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건드릴 수 있어? 그럼 대법원은 어떻게 견제할 수 있지? 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꽤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 이 법카라든지 뭐 너도 자유롭지 않잖아라고 말씀하셨지만, 왠지 저는 장혜영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우실 것 같거든요.
2: 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3: 법일카드를 쓰신 적이 네. 없는 거 아니에요?
2: 저희 일단 그 제3당은 사실 개혁신당도 네. 비슷하실 텐데
0: 저희는 없는 살림.
2: 저희는 특활비 안 나옵니다. 네.
3: 네. 저도 지방의원 때 업무 추진비 쓸 수 있는 네. 권한은 없었습니다.
2: 네, 맞아요.
3: 상임위원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2: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업무 추진비 문제는 사실 국감 때 다뤄 지는 단골 소재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사실 발본색원하는 방법이 있죠. 업추비 관련돼서 국정감사 때 데이터를 영수증 한 장까지 전부 다 공개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다들 사실은 자기들 편할 대로 업무 추진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여당이었을 때 편하게 쓰려고 절대 개혁하지 않습니다.
1: 아.
2: 그렇기 때문에 약간 침대 축구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대법원 특히나 이제 사법부의 경우에는 김수민 평론가 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좀 너무 구중궁궐에 있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업무 추진비를 한번 들여다본다? 이거는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아무리 침대 축구를 하더라도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1: 네.
2: 이 경기도당의 회계부정 문제를 가지고 이제 폭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런 자기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하지 않으면서 사법부의 업무 추진비 한 장 가지고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는 거는 좀 역시 내로남불처럼 보이 있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국회가 지금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고,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매섭게 하려면 똑같은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 최근에 정부 여당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민주당에 대해서 입법개혁은 왜 안 하냐라는 식의 목소리들도 지금 계속 쌓여나가거든요. 뭐 행정개혁도 해야 되고 사법개혁도 해야 되는데 입법부에서 이렇게 아니면 말고 카더라식으로 음모론 제기한 다음에 아니면 말고, 혹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하지 않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합니다.
1: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사법부 문제야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뭔가가 있나 보다라는 식으로 의구심을 가지게 됐다면, 늘 국민들이 가장 익숙하게 접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분들이잖아요.
2: 많기도 하죠.
1: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의원님들도 사실 왜 이렇게 내로남불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기는 합니다.
2: 예. 맞습니다.
1: 그런데 참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걸 가장 잘 확인하는 부분도 그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사법 공백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것이냐.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이거는 저의 기분 탓인지도 모르겠는데요. 국민의힘의 존재감이 전혀 안 보여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0: 저도 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객체잖아요. 결국 이거는 지금 조희대 대법관과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뭐 본인들이 이번에 뭐 권한쟁의 심판 뭐 이런 것도 한다고 하는데, 그건 국회로 넘어온 다음에 넘기질 않겠다라고 했을 때 뭐 얘기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이런 어떤 좋게만 넓게 얘기하면 대여투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거에서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조희대 대법관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오히려 더 투쟁을 하고 있는 모양새로 비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이재명 정부의 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 지지층들도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뭔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는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본인들이 어떻게 뭘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는 거잖아요. 반대로 국민의힘하고

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 지지자하고 통화를 할 때, 그때가 대선 주자 막될 때였는데, 아 국민의힘이 뭘 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1: 선제적으로 입당을 해가지고 다 날려버릴
0: 그렇죠. 뭐
1: 건데.
0: 팔레스타인 얘기하면서 그 정도로 우습게 보인 집단이었다는 거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도 우습게 보인 집단이 그 당시 국민의힘이었던 거고 지금도 그래요. 사실 제가 깨놓고 말씀드리면 지금 기자들하고 다 얘기를 해보면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후보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정신 못 차렸구만. 아니 자기들 내부에서 대선 주자를 착실하게 키워내는 노력을 해야지 또 그런 식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가는 것도 아주 불행한 일이겠거니와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를 해버리면은 지금 했던 이 행보들이 다 사법권의 독립을 위한 행보가 아니라 또 다른 정치적 행보로 결국 다 해석이 될 거거든요.
2: 그 얘기를 장동혁 대표님이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0: 장동혁 대표는 싫어할 것 같아요. 잠재적인 그 경쟁자가 생긴 거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진짜 이게 정치가 정치답고 사법이 사법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지금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재청 요구하는 거 헌법 파괴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재청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청된 후보자를 무조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공석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아니 대법원장님 제재청 해주시죠라고 얘기는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제재청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는 그 절차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인 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은 저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이걸 기어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는 소재로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사안의 본질이 또 한 번 왜곡되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사안의 본질을 합동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라는 것도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것 이상의 의미는 아직까지 좀 묘연하거든요.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쉽사리 양쪽 다 의도를 해석을 해서 한쪽에서는 쿠데타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무슨 정치인도 아닌데 지지를 한다. 무슨 정치적 행동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지지를 하는 예, 이런 것들이 저는 정치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번 사태에서 좀 사법의 질서, 헌정 질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3: 아니, 근데 전 여기서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게 얘기하신 것처럼 제재청 요구를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협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이미 협의로서 이야기를 하는 워딩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청와대에서 나온 입장도 아까 어그레시브하다고 표현하신 것처럼 이건 전 일종의 정치적인 공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서로 간에 협의 중에 얘기를 했다면 얘기하신 바와 같이 제재청 요구도 할 수 있고 아예 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공개적일 필요는 없지만 근데 이게 이미 공개적으로 나오고 갈등 상황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으로 비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의 의견이 뭐 그렇게 또 막 틀린 이야기 같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이게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는 거하고 그리고 그 외에 대통령 쪽에서 새롭게 좀 제청 절차를 밟아보자로 얘기하는 거 그것도 좀 분리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 그러면은 제가 사실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사실 공격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핀트를 제대로 못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3: 투쟁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4: 아, 그러니까 왜 밖에 계시잖아요. 계속 네. 장외. 그러니까 국회 안에 들어오셔. 왜 국회의원이 네.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장외 투쟁은 원외 정당도 할 수 있거든요.
2: 그렇죠.
4: 그런데 왜 이렇게 원내 정당에서 그래도 제1 야당인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장외 투쟁을 하고 원내에서 정말 논리와 팩트로 싸우는 걸 안 하시는지 안 하신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치판의 문제가 공격을 할 때. 최대치의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무조건. 키워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최대치의 공격을 하려고.
2: 이 한 번 공격으로 다 끝장내버리겠다.
0: 네, 그리고 아주 악의적으로만 상대방의 행위를 의도를 짐작해서 부풀리는 거죠. 표현도 부풀리고. 근데 저는 정치인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런 공격은 아프지 않다.
3: 맞아요.
0: 예리함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양보하고 양보해서 백보 뒤로 물러나서 생각을 해봐도 이건 틀렸다. 거기서 출발하는 게 더 예리한 공격이 될 수 있는데 상대방의 의도를 짐작해서 막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다 면역이 돼가지고 더 이상 공격 파괴력이 떨어진다.
3: 너무 공감되는 얘기고 이제 저도 어쨌든 국민의힘 출신이었으니까 내부에서 봤을 때 이런 어쨌든 야당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정부 견제, 여당 견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투쟁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2: 그렇죠.
3: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은 이게 좀 지금 잘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집단이 가지고 있는 힘 대비 그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이 스스로 대선 주자를 키워내지 못하고

0: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 대여투쟁 제대로 못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분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였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거 결국 용병으로 꺼와가지고 대선 치른 거고, 이것도 탄핵 국면으로 가니까 본인들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덕수라고 하는 국무총리를 끌어와서 하려고 하고, 근데 그건 뭐 결국 엎어졌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조희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자신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투쟁을 했을 때 투쟁력이 없어 보이죠. 본인들 스스로도 자신감이 없는데. 그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어설픈 걸로 헛발질만 자꾸 하는 게 조금 있는데,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게좀 필요한 상황인데, 특히나 차라리 옛날처럼 예를 들면은 여당의 야당이더라도 의석수가 다수라면 이 정도 투쟁력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라 할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의석수까지 적잖아요. 그럼 뭔가 좀더 제대로 된 투쟁이 필요한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1: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측에서 지금 청와대 부분이라든지 이제 인사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공격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투쟁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0: 뭐 대부분 그렇죠. 왜냐면은 반대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들일수록 지금 가장 큰 의석을 가진 여당이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역할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많다는 건 압니다만은 충분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석만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국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여당의 책임이고 정부 이재명의 책임이 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권한이 더 크고 여당의 의석수가 더 많아서 권한이 크기 때문에 비판도 본인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 것처럼 국민의힘도 그 다음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지 않나.
1: 그래서 지금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곤란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인사검증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 가지고 사실은 평론가 분들도 할 얘기가 엄청 많고 기자분들도 할 얘기가 많을 정도면 국민의힘은 더할 얘기가 많을 텐데 그걸 못하고 계시는 게 분명한 것 같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2: 그렇죠. 사실 이제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6.3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계속 그냥 떨어져가지고 이제 30%대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이걸 좀 쇄신해 보려고 하는 카드가 개각이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역풍으로 작용하고 아직도 여진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청와대 인사검증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가라고 하는데 여러 원인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한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진영 논리에서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다. 이 인사 검증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단적으로 말해서 정부 여당의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그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정권의 검사들이 수사한 사건은 다 조작 기소다. 약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영적인 인식이죠. 근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졌었던 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간과한 측면, 보이지 않게 돼버린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안을 바라볼 때 이미 굉장히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판단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연결된 건데, 그 필터 버블 안에 좀 갇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영에서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다 사실이라고,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여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용해인 성평등 장관 후보자는 약간 좌측을 배려한 왼쪽으로 넓히기 위한 인사다.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이 있었는데 사실 그 필터 버블 밖에서 보자면 용해인 장관 후보자 딱히 좌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보정당, 독자적 진보정당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용해인 후보자가 좌측을 대변하고 그걸 확장해 줄수 있는 인사라고 느끼지 않거든요. 근데 뭔가 용해인 후보자는 좌측이다라고 생각하는 요만큼의 필터 버블 안에서 계속 그냥 얘기가 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문성보다는 충성심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닌가. 특히나 정치인들을 장관 자리에 앉힐 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초기 인사부터 이번 개각까지 느껴지는 게 정치인을 생각보다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을 쓸 때는 확실하게 친명 뭔가 레터리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개각 인선에 포함이 되고 아니면 아예 관료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실용적으로 그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으로 쓰지 않고 정치인인 경우에는 딱내 사람 이런 인식 안에서 사람들을 고르다 보니까 좀 많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네. 자, 두 분은 혹시 이 최근에 불거진 인사
3: 네.
1: 남백상과 관련돼서 꼭이 말은 내가 해야
3: 네.
1: 되겠다라고.
3: 그 저는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뭐 김현지 음모론, 정진상 음모론에 대해서는 섣부르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왜냐하면 그런 걸 얘기할 때는 사실 어떤 정황이라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럴 수는 있겠죠. 김현지 부속실장이 대통령 지금 거리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이 의견을 피력했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을 뭐 예를 들어서 고의로 속였다거나 알아서 어디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메모에다가 이제 개각 명단을 짜왔다거나 뭐 그런 거라고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책임을 지우면 될 일을 굳이 김현지 실장 얘기를 꺼내야 되는가. 저는 한편으로 여성이라서 더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최서원 씨 사례라든지 김건희 씨라든지 여성이 그런 인물로 떠올랐을 때 세간의 관심이 더 크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이용하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사실 그런 문제 뭐 비선 실세라든지 측근의 농단 문제는 나중에 그런 게 결정적으로 드러날 때 그때 팍 터지는 거지 야당에서 계속 공세한다고 그게 커지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보면 될 일인 거고 일단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 밖으로 보여지는 거 그럼 대통령 인사 책임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근데 강우식 실장이 사퇴를 해서 그런지 야당도 좀 김이 세서 김현지 쪽을 혹은 정진상 쪽을 비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저는 과도하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게 야당의 공격이 과도하다 할지라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무적으로 선제적인 판단과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김현지 실장을 사실 그냥 총무비서관에 앉혀놓는 게 나았을 거다. 괜히 부속실장으로 빼면서 노출을 안 시키려고 뺐고 오히려 숨겨놓고 또 써먹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키운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이 그렇게 농단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 워낙에 자꾸 의심들을 하니까 내가 좀 물러서겠다라고 용단을 내려야 될 순간 또 곧 올 수 있다. 대통령도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현지 실장은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어디 공공기관장이 된다거나 이런 욕심이 없는 인사고 이재명 대통령 곁에 계속 있다가 같이 정치적으로 마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유력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 그만둔다고 해도 총선 출마할 것도 아니고 당에서 일할 것도 아니라면 끝까지 대통령실에 있고 싶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그렇게 아끼는 참모를 포기하는 모습도 보일 줄 알아야 좀 국민들한테 받을 수 있는 의구심 이런 것들을 또 불식시킬 수 있다. 국민들의 신뢰를 더 받을 수 있다. 그런 점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저는 뭐 뒷부분에는 동의가 되는데 앞선 얘기 같은 경우에는 들으면 국민의힘이 조금 억울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김현지 씨에 대한 얘기는 국힘에서 먼저 꺼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민주당 내부 혹은 이 민주당과 가까운 뭐 기자분들 이런 데에서 이야기들이 먼저 나온 거거든요.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씨에 대해서 잘 몰라요. 워낙 베일에 쌓여있는 사람이고 지금 이 정도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인데 뭐 양력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고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랑 오래전부터 정치를 했던 사람이라는 거 정도밖에 없으니까 김현지가 도대체 뭔데 정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주제가 나왔을 때 이거는 민주당 분을 불러다가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국힘에서 이야기하는 건 물론 정치적인 공세로 쌓 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뭔가 이 김현지에 대한 음모론들을 본인들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지금 인사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에서는 모두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제대로 된 인사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자꾸 김현지의 이름이 나오니까 그러면은 걔가 흔히 얘기하는 비선실 비선은 아니지만 과거 얘기했던 뭔가 비선실세 같은 거 아니냐 본인의 권한을 넘는 행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너희가 뭐 김현지가 뭐 여성분이어가지고 이랬다라고 하면 아니 우리가 김현지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어 우리가 얘기를 꺼낸 게 아닌데 우린 민주당 쪽에서 계속 연기가 나니까 그게 대체 뭔데 하고 질문하는 것뿐인데 그렇게 해야 좀 억울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그 김현지 씨라고 하는 한 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인사가 뭔가 상식적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대체 무언가 그거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나오는 이름이 그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인사를 제대로 하셨더라면 애초에 안 나왔을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는 그래서 그 얘기에는 동의해요. 이게 뭐 김현지 씨한테 뭐라 할 얘기가 아니죠.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뭐 김현지 부속실장을 물고 늘어지는 건 우스운 일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실패고 거기에서 공세에 그걸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2: 문성호 대변인 말씀 받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당연히 야권에서 비판을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어보시는 기자님들이 여권에서 맞아요. 나오는 얘기라고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에서 이런 얘기가 어떤 각도에서 나오는 건지를 여쭤보니까 이제 이 인사 실패의 책임을 가지고 강훈식 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근데 이 김남국 의원의 문자 청탁 문자에서 나오듯이 이제 김현지와 강훈식 이 두 사람이 인사에 관해서 상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데 왜 강훈식 실장만 책임을 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운함이 내부에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내부에 있지만 저는 최소한 이제 평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객관적인 근거나 정황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말을 하는 거지. 약간 카더라만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공세의 각을 잡는 건 오히려 후과가 더 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1: 그 중간에 약간 문자 얘기하셔가지고 네. 우리 장 의원님도 본회의장에 있으시고 네네. 항상 어디서건 기자들이 내 휴대폰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2: 그럼요, 그럼요.
1: 그래서 항상 조심하셨어요?
2: 항상 조심하죠. 그 필름이 있잖아요.
1: 네네, 네. 보호 필름.
2: 네, 맞아요. 촬영 방지 보호 필름, 이제 개인정보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당연히 붙이고 있고 그냥 핸드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이건 찍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심을 하거든요.
1: 근데 왜 항상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2: 두 가지죠. 하나는 부주의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제 일부러 보여주거나
0: 그쵸, 의도적으로 하는 거
2: 최근에는 그쵸. 후자인 것 같습니다. 트렌드상.
1: 네. 네. 네. 아니 그래서 이렇게 보좌관들이 의원님 이거 붙이셔야 돼요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2: 핸드폰을 바꾸신 게 아닐까요?
0: 아니 제가 그래갖고 진짜로 물어봤거든요. 진짜로 네. 물어봤어요. 네. 그 보좌관 아닌 형들이 계시니까 네. 형님 이거 뭐 의원님한테 이렇게 하면 안 쓰세요? 그러면은 처음에 쓰신대요. 근데 이게 저도 그걸 쓰는데 네. 이게 쓰면 좀 잘 안 보여요.
2: 맞아요,
0: 불편하니까 떼버리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네. 이걸 일부러 하시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직접 취재를 해본 결과 그냥 좀 정신머리가 없으신 분들이 좀 있으셔서 그런 아니, 것 같다. 약간
1: 저는 솔직히 늘 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터져나오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긴장들을 안 하시지?
2: 맞아요.
1: 이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참 조심을 안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사실 여당 보다는 그 소위 민주당 코어 지지층 내에서 가장 이제 심각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사람은 김주영 중수청장 후보자거든요. 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세 분의 생각이 저는 좀 궁금해요. 네.
3: 김주영 후보자에 대해서 여권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걸 보면 네. 도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되나? 왜냐하면 일단 김주영 후보자를 두고 뭐 내란 세력의 뭐 잔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1: 아니 그 12.3 네. 신용 검사 행적이 나왔다고 박은정 네. 의원님께서 예.
3: 근데 이제 검찰이란 집단이 법원이랑 달라서 검찰은 사실 전체 집단이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 구조죠. 검찰 동일체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윗사람들이 주로 결정한 문제까지도 김지용 후보자가 다 책임져야 되는가. 그리고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출국 금지 수사에 대해서는 본인은 생각이 달랐는데 윗선에서 결국에 그렇게 해서 됐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거든요.
1: 네.
3: 그리고 내란이란 말은 그 12.3 사태하고 관련이 있어야 쓰는 거지 검찰에서 했던 게 모두가 그럼 윤석열 묻었기 때문에 검찰이 하면 내란인 건가. 이거는 굉장히 억지인 거고 그리고 예전에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소청장인데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 그러면 아니 공소청은 기소하고 공소유지만 해야 되는데 막 자꾸 수사에 개입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중수청은 수사만 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보안수사권 반대할 정도로 수사에 애착이 있었던 사람이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를 하겠다는데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당 강경파 의원들도 예전에 얘기한 게 중수청을 만들자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의 수사 역량은 보존할 거다라고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검찰 출신 중에서 사람을 구해오는 게 정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김지용 후보자 정도면 본인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정권 때 그렇게 이득 보지 않았고 오히려 좌천당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또 그런 사람을 찾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럼 그 틈새에서 나름대로 찾아낸 인사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강경파한테 정말 판판이 밀리다시피 했어요. 중수청도 사실 행안부가 아니라 법무부 산하에 두려고 했던 건데 행안부에 뒀고 보안수사권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행보나 그 발언의 뉘앙스들을 보면 살려놓고 싶었던 것이 솔직한 신경이었던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더 있는데 다 들어줬어요 거의 강경파 의도대로. 예, 근데 이것까지 그렇게 몰아붙여야 되는 건가? 저는 아마 김지용 후보자를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교체를 한다고 해도 다른 사안으로 또 강경파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인석 대표가 이제는 좀 무시할 때도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0: 저도 평론가님 네. 얘기에 너무 동의가 되는 게 거의 같은 의견이라서 짧게 얘기를 하면 아니 김지용 후보자께서 그 윤석열 대통령 장모 관련된 거 이제 불기소한 것까지 재수사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 정도 했는데 어쨌든 또 민주당 측 인사분들도 뭐 수사를 해서 한 게 있지만 아니 얼마나 그러면은 이 검찰에서 본인들에 대해서는 한나 턱을도 건드리지 않은 사람이 나와야 돼. 근데 사실 그럼 그거대로 문제인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떤 반대로 얘기한 건 너무 친민주당성에 강한 거니까 어떤 권력에 휘둘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보면은 그 당시에 윤 대통령의 측근 친친척 사람들도 수사를 제대로 했던 사람이고 민주당 쪽도 제대로 수사를 했던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 저는 찾기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강경파들이 본인들이 이제 물론 뭐 검찰에 당한 게 있으니까 억하심정 있으시겠지만 검찰이라고 하는 집단을 너무 악마화시키다 보니까 본인들께서 뭔가 일반적인 정규분포의 인지능력과는 좀 달리 가시는 것 같아요. 검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만약 이거 만약에 그럼 안 한다 그러면 다음 데려올 사람 괜찮겠냐 이렇게 가다가 중수청 검찰 출신 뽑지 말자 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적당히 하실 때가 됐다. 너무 과하게 하시면 국민들이 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검찰개혁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였어? 우리 사람한테 털끝이라도 하나 건드렸던 사람들은 다 안 되는 거였어?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결국 그 개혁의 동력마저 꺾일 수 있다. 그래서 좀 적당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의 최대 피해자라고 말했잖아요. 최대 피해자가 왜 친윤검사를 중수청장으로 임명을 하냐고요. 최소한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중수청 이제 출범해야 되는 시점인데 결국에는 내부의 권력투쟁의 또 다른 소재로 이 중수청장 임명을 활용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최소한 중수청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도록 하려면 최대한 빨리 제대로 된 사람이 중수청장 임명될 수 있도록 여당을 협조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1: 네. 와, 저희가 오늘 사실 제가 각오는 하고 들어왔거든요. 이 세 분이 진짜 치열하게 토론하신다고 해가지고 근데 정말 치열하시네요. 저희 준비했던 아이템을 다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악마의 대변인들 파트 2 문성호 개혁신당 대변인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9월 23일 수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요 다시 화요일 국경없는 문희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의 시사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난 너와 같이
4: 마주하고 난 너와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5: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4: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6: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11: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12: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13: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14: 한우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5: 고수익에 원금 보장?
14: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6: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17: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9번, 아침 저녁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명절에 친척들 다 모이면 스몰 토크 같은 거 나눠야 하는데 그걸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취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니? 결혼은? 뭐 이런 질문 섣불리 꺼내면 안 되고요. 또 주민번호 뒷자리가 3이나 4로 시작하는 사촌동생이나 조카 등등 이런 사람들, 이런 아이들과 뭔가 친근하게 대화하고 싶어서 어설프게 뭐 영크크 뭐 이런 신조어 같은 거 사용하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더 어색해질 수 있다는 것도 항상 명심하시고요. 세대 간의 차이를 훌쩍 뛰어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저 활짝 웃어주는 거 아닐까요? 이번 명절은 무엇보다 웃음이 많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가 불러준 밤이 깊었네 들려드렸습니다. 다들 퇴근하셨죠? 연휴 전인데 아직도 일 마무리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얼른 마무리하시고 안전하게 기분 좋게 퇴근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연휴는 좀 짧아서 내일 모레가 바로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지금 고향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명절에는 왜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조금은 멀 수도 있는 그런 친척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뭐 아버지 사촌의 자녀라든지 또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과 아무래도 자주 만나던 친척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와 이거 말을 어떻게 대화를 어떻게 이어가야 되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뭐 대화를 그렇게 길게 끊임없이 이어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냥 반가운 얼굴 오랜만에 보니까 자주 볼 수 없는 얼굴들이니까 그냥 그것만으로도 반가운 얼굴들이고 그 반가운 얼굴들 마주하면서 억지로 막 이상한 말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환하게 따뜻하게 웃어주는 그러면서 서로 함께

0: 즐거울 수 있는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절 되시면 좋겠습니다. 연휴 맞아서 제일 부러운 분들이 또 여행 가는 분들이잖아요. 아유 너무 좋으시겠어요. 여행 가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즐겁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욕십자 비맥스 제트점 광고심의필
3: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들을 때마다 행복해지는 목소리 정미조 선생님의 7번 국도 함께 들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자,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자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명절을 앞둔 여러분들의 하루 풍경 이야기 뭐 특별한 일 없었어도 소소한 이야기들 아무거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참여 가능하세요. 사연 보내실 때 성함 꼭 함께 적어서 보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 2부는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함께하는 시간 준비하고 있잖아요. 특히 오늘은 고향으로 출발해서 뭐 운전 중이신 분들 많으실 거고 또는 여행 떠나셨거나 아니면 내일이 휴일이니까 이미 집에서 편안하게 축 늘어지고 계신 분들 네 많으실 것도 같고요. 어디 계시든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편안하게 보내주세요. 제가 오늘 틀어드릴 수 있는 만큼 다 틀어드리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음자풍 가족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있죠.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루트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모점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그리고 다도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품고 있어서 여행가기 딱 좋은 전남 고흥군의 특산품 고흥미역 유자 등등이 가득 담긴 10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하시고 선물도 다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 볼까요? 크리스탈님께서 쫑대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어요. 어서오세요 크리스탈님. 명절 준비 잘하고 계시죠? 디오니시아님께서 굿 이브닝 쫑대 오늘도 퇴근길 함께합니다. 네, 디오니시아님께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 제가 굿 이브닝 쫑디 이렇게 읽었지만 보내주신 문자는 굿 이브닝 풍디 약간 오타로 오타 맞죠? 디오니시아님 혹시 저를 풍디로 알고 계신 건 아니죠? 수기님께서 쫑디 해피 메리 추석 되세요 해주셨어요. 수기님도요. 귀동요한님께서 저는 어제 오늘 쉬어서 대체 휴무일 빼고 추석 다 일해요. 와, 그럼 어제 오늘 쉬시고 그럼 어제 오늘 중에 부모님 댁에 다녀오셨나? 그러실 수도 있었겠네요.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그 명절 연휴를 피해서 휴일을 보내는 것도 막히는 길에 나서지 않아도 되니까 그것도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잘 쉬셨는지 이제 추석 때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유리님께서 전 늘 크크 MZ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요. 젠지들은 더더욱이요. 가사 읽는 중지 시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임유리님. 저도 사실 지난 주말에 그 오랜만에 초등학교 5학년 조카 아이들하고 만나서 아주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딱 그러더라고요. 고모부는 늘 크크.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저는 좋아했답니다.
그래도 날 크리에이티브 크루로 인정해 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좋아했다니까요. 리따님께서 저는 이번 주부터 휴가네요. 시험관으로 둘째를 준비하면서 밀린 집안일 하랴 저녁 식사 준비하면서 형진이 오빠 CPBC 라디오 듣고 있네요. 아이고 둘째를 또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아 참 꼭 성공하셔서 예쁘고 건강한 둘째 가지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2889님께서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늦었지만요. 평화로운 추석 명절을 복과 사랑, 건강, 평화를 빌어보아요. 네, 2889님 감사합니다. 2889님도 행복한 추석, 건강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님께서 형중형 안녕하세요. 집에서 듣습니다. 추석 전 5시에 마치고 좋아요. 예전처럼 추석에는 친척 가족 집에서 오순도순 모여서 지내는 풍습은 사라지고 여행으로 바뀌는 추세네요. 네. 근데 이번 추석은 추석 연휴는 길지 않아서 사실 이때 어디 여행 다녀오기도 좀 애매한 시간이긴 해요. 네. 이럴 때는 그냥 어디 여행 가느니 오랜만에 가족들 얼굴이나 보자 이러면서 가족들 보러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연휴 길 때 그때 충분히 가족들과 상의해서 각자의 시간을 갖는 거 그때도 좋잖아요. 그죠? 자, 추석을 앞두고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바쁘실 텐데 정신 없으실 텐데 잊지 않고 음저풍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먼저 루시아님이 신청해 주셨던 노래 유피의 뿌요뿌요 준비했고요. 이어서 홍자영님이 신청해 주셨던 노래 성시영의 거리에서

음악 있는 천의 풍경 김영중입니다. 제가 정성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마음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오랜 세월 사랑받아오는 가을 명곡 두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곡이 아닌 후배 가수들이 부르는 리메이크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김상희가 1967년에 발표한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입니다. 이 곡은 지금도 가을 노래의 대명사격인 노래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관우 씨의 목소리로 준비해봤습니다. 조관우 씨는 이 곡의 제목을 조금 줄여서 코스모스라는 제목으로 불렀는데요. 도입부에 흐르는 아코디언 소리가 옛 가을의 풍경을 떠올리게 하고요. 여기에 조관우 특유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원곡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가을 노래가 됐죠.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길을 걷던 기억, 그 길에서 만났던 사람과 나눴던 이야기처럼 누구에게나 하나쯤 있을 법한 가을의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어서 만날 곡은 최양숙의 1971년 명곡 가을 편지입니다. 가을에 느끼는 그리움과 쓸쓸함을 담고 있어서 서정적인 멜로디를 가득 담아낸 그런 노래인데요. 고은 시인이 작사하고 아침이슬로 잘 알려진 김민기님이 작곡했습니다. 최양숙 씨의 노래로 유명하지만 이 곡은 정말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어요. 원작자인 김민기 씨가 부른 버전도 있고 이동원, 최백호, 강인원, 김종국은 물론 재즈 가수 나윤선과 소프라노 신영옥 씨가 부른 버전도 있죠. 자, 그 가운데 오늘은 박효신의 2005년 리메이크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박효신 씨 버전은 그의 깊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원곡이 지닌 서정성과 그리움이 한층 짙게 다가옵니다. 가을은 참 이상한 계절이죠.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게도 하고 평소에는 잊고 지냈던 사람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그래서 가을 노래를 듣고 있으면 노래를 듣는 건지 내 기억을 다시 들여다보는 건지 모를 때가 가끔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마음을 담은 가을 명곡 두 곡 함께 만나보시죠. 조관우의 코스모스, 박효신의 가을 편지.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은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가을 명곡 두 곡을 후배 가수들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크리스탈님께서 갓 효신, 김지호님께서 안녕하세요 쭝디, 오늘 회사에서 너무 바빴는데 그래도 연휴 시작이라 너무 좋아요. 귀성길 음접풍 가족분들 거리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으시길, 길 뻥뻥 뚫려라. 허니첸스님께서 올해도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니 괜히 마음이 바쁘네요. 저는 해오던 일과 안녕을 하려고 해요. 많은 고민 끝에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 무사히 잘 마무리하길 쭝디가 응원해 주세요. 아이고, 네, 그러시군요. 허니첸스님 마무리 아주 잘 하실 거예요. 마무리 잘 하시고 어떤 일을 새로 준비하시든 준비 잘 하셔서 또 그곳에서 허니첸스님의 행복을 찾으실 수 있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루시아님께서 오늘 출근했다가 기숙사 생활하는 둘째 딸 안나 데리러 가야 돼서 3시간 일찍 퇴근했어요. 차가 어찌나 밀리던지 유유 쭝디. 오늘 우리 신랑 생일이에요. 사랑하는 베드로 오빠 생일 축하해. 생일상 차려놓고 있을게. 집앞 마트 왔다가 사람 겁나 많은데 그 와중에 뿌요뿌요 따라 부르며 흥 올랐어요. 루시아님의 사연 속에 행복했던 오늘 하루의 풍경이 가득 다 담겨 있네요. 네, 아니 이 베드로 그 세례명이잖아요. 베드로 오빠라고 그러니까 되게 뭔가 이상하다. 되게 친근하긴 한데 뭔가 이상해. 네, 어쨌든 우리 베드로 형님 생일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해주세요.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귀동요한님께서 우리 집 고향 갔나 봐요. 스피커로 넉넉히 음접풍 듣고 있어요. 그동안 윗집 때문에 소리 크게 못 들으셨구나. 네, 아니 그건 너무 좋긴 한데 그럼 아랫집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기동요한님 1층이신가 보구나. 네,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윗집 사람들 고향 간 건 맞죠? 집에 다 있는데 지금 기동요한님 스피커 크게 틀어놓은 건 아닌지 항상 잘 체크하세요. 층간소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디오니시아님께서 윤한의 카푸치노 달달하게 듣고 싶어요 라고 신청해 주셨거든요. 이 노래 함께 듣고 가죠.

음접훈 가족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7321님의 사연이네요. 쭝디님, 연휴 전날인 오늘 저희 회사는 수고한 직원들 격려하고 명절 잘 보내라는 의미로 다 같이 점심 회식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다지 크지 않은 회사에서 부끄럽지만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직원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점심 회식을 어디서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제 스타일대로 음주도 가능한 고깃집으로 결정했더니 직원들이 이건 아닙니다.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 라며 끝없는 반대 의견을 쏟아냈어요. 솔직히 반대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한 발 물러서는 게 맞죠? 결국 호텔 뷔페로 결정했고 회식 시작 때만 참석한 뒤 미련 없이 카드 주고 퇴장했습니다. 이렇게 젊은 친구들과 어우러지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모두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김현식님의 추억 만들기 신청합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내 마음의 풍경 7321님의 신청곡 김현식의 추억 만들기 함께 했습니다. 네. 7321님 같은 대표님이 있는 회사는 너무 좋은데요. 아주 굉장히 그 직원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대표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죠? 직원들이 제일 원하는 회식 장소는 직원들이 원하는 곳으로 정하는 게 맞죠. 네, 너무 잘하셨네요. 직원들이 행복한 저녁 보내고 명절도 잘 보내고 와서 더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렇게 직원들께 좋은 그런 대표님의 모습으로 남아주세요. 자, 이렇게 내 마음의 풍경에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작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보내주신 7321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다시 한번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저희 회사는 온니 고깃집 라떼는 세대 연령분들이 많아서요. 네, 사실 저도 회식하면 고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요즘 또 고기가 비싸잖아요. 비싼 고기 회식 때나 먹지 언제 먹나 막 약간 이런 생각 저도 들거든요. 저는 회식 자체가 많지 않은 직업이다 보니까 가끔 만약에 그런 자리 있으면 고깃집에서 하는 것 저는 나쁘지 않은데 아무래도 요즘 그 젊은 분들은 MZ들은 그들만이 좋아하는 뭔가 회식 장소가 따로 있겠죠? 나도 궁금하다. 그런 데가 어딘지. 귀동 요한님께서 저도 오늘 소등심을 네, 우리는 고기 세대긴 해요. 그죠? 뭐니 뭐니 해도 고기지. 진경님께서 오늘 연휴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유명하신 포크 가수분과 구독자 번개했는데 저 막둥이라고 목포에서 유명한 에그타르트 사다 주셨는데요. 겁나 맛있어서 아껴먹고 있네요. 잠시 잠내서 낮 번개 정말 즐거웠던. 네, 어디 가나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집에서도 막내고 또 음악하면서도 팀 내에서도 항상 막내였고 어딜 가나 막내 대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요즘은 어딜 가서 막내 대접 받기 어렵잖아요. 요즘은 저도 옛날이 좀 그립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막내일 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진경님께서 또 미소천사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웃어요 애가. 와 진짜

이 웃음 보면 그냥 누구든 무장해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순수 그 자체의 미소를 보여주는 웃음이네요. 아유, 이렇게 예쁜 미소 평생 간직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람이 불어오는 곳님께서 임영웅의 연애 편지 신청합니다. 가사가 참 좋아서요 해주셨어요. 자, 이 곡을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오늘 2부 가사 읽으면서 음악의 매력을 만나는 시간 가사 읽어주는 중디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1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깜짝 스타가 탄생했는데요. 그 이름은 북항이입니다. 북항이의 정체는 부산의 북항 친수공원에 갑자기 출몰한 상어인데요. 북항에 등장했다고 해서 북항이라는 별칭이 생겼습니다. 이 북항이를 보기 위해 어제 아침엔 400여 명이 수로 옆을 가득 메웠는데요. 경남 창원에서 SNS를 보고 달려왔다. 학교 조퇴하고 왔다. 명절이라서 할머니 집 왔는데 밥만 얼른 먹고 택시 타고 상어 보러 왔다. 또 4살 아들이 아기 상어 보고 싶다고 졸라서 새벽부터 대구에서 왔다. 심지어 대만에서도 SNS 보고 비행기 타고 왔다 등등등. 아, 정말 이 상어를 향한 열기가 아주 뜨거운 상황입니다. 길이 3m가 넘는 상어 북항이가 세모난 등지느러미를 드러내며 한 바퀴 돌면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지는데요. 북항이는 지난 18일 오전에 처음 발견됐습니다. 내년에 개관하는 부산 오페라하우스를 타원형으로 둘러싼 인공수로에 들어와 버린 건데요. 해경은 처음엔 이 상어를 수로 밖으로 유도하려고 했지만 혹시나 자극이 될까봐 스스로 빠져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북항이가 수로 구조를 몰라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수중의 상어에겐 콘크리트 미로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낡은 항만을 재개발해서 공원으로 만든 곳이라 수질도 좋고 먹이도 많아서 북항이는 잘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추석 연휴 뒤에도 못 나가면 밖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물론 깨끗한 환경이고 또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 세례까지 받으면 이렇게 스타가 되는 기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건 인간들의 욕심이고 북항이도 고향에 가고 싶겠죠? 잘 돌아갈 수 있길 바라고요. 갑작스러운 상어 열풍 때문에 부산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 그런 연휴의 시작이네요.

0: our darkest hour, in my deepest despair, will you still care? Will you be there? In my trials and my tribulations, through our doubts and frustrations, in my violence, in my turbulence, through my fear and my confessions, in my anguish and my pain, through my joy and my sorrow, in the promise of another tomorrow.
1: 음악에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를 시작하며 꺼내본 하루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영화 프리 윌리 OST 마이클 잭슨의 Will You Be There 듣고 왔습니다. 부산이 고향이신 분들 뭐 지금 출발해서 열심히 운전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부산이라고 하면 해운대 뭐 광안리 이런 지역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북항이라는 곳이 상어의 출몰 덕분에 가장 핫한 플레이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전국에서 가장 핫한 곳이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 항 이름이 북항이라서 그 상어의 별명을 북항이로 별명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 북항이 덕에 지금 그 근처의 편의점, 카페 매출이 두 배 넘게 뛰고요. 그리고 장시간 스마트폰 촬영하는 방문객 때문에 보조 배터리도 너무나 많이 팔린다고 하네요. 네, 연휴에 또 꼭 부산이 그 고향집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항이 보러 부산 간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아무쪼록 북항이가 그곳에서 잠시 쉬었다가 기력 회복하고 고향을 향해 안전하고 무탈하게 잘 돌아갈 수 있길 영화 그 프리윌리에서처럼 멋지게 뛰어올라서 방파제를 뛰어넘어 넓은 바다로 훨훨 날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수기님께서 이 노래는 돌고래인데 고래 노래 말고 상어 노래 중디가 라이브로 불러주세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네, 이 노래는 참 사람들을 동심으로 이끄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래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죠. 우리 조카들 어렸을 때 엄청 불러줬는데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어떻게든 그 아기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아유 정말 이제는 제가 그러면 그러지 마 애들이 그래요. 언제 그렇게 컸는지. 자, 부산의 피치망고님께서 어머 언제 이름까지 붙여준 거예요. 북항이 북항이가 아니고 북항이네요. 연휴에 바람 쐴 겸 다녀와야겠어요. 좋으시겠네요. 피치망고님 부산에 계시니까 아유 참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 부러울 때가 많아요. 여름에는 남들 다 피서가는 그 바닷가가 바로 그냥 동네에 있어서 부럽고 또 북항이 출연하니까 그런 볼거리도 막 있으니까 부럽고 부산에 또 먹을거리도 많고 풍경도 좋고 아참 부산이라는 곳에 사시는 분들 부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네, 꼭 북항이 보러 바람 쐴 겸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어서 올려주셔도 좋아요. 혼자만 좋아하지 마시고. 자, CPBC 라디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FM 라디오 105.3MHz 그리고 CPBC 빵과 CPBC 플러스 어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실시간 라디오 청취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요일은 여러분들의 신청곡 틀어드리는 시간 또 따로 마련하고 있잖아요.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곡 틀어드리고 또 추첨을 통해서 준비한 선물까지 보내드립니다. 뭐 화장품, CD 6포들 중에서 저희가 골라서 좋은 걸로 보내드릴 테니까 신청곡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가사 읽어주는 쭝디 이 시간에 함께 읽고 싶은 그런 좋은 노랫말 있으면 이것도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참, 올리브유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가사를 읽고 마음에 담으면서 음악에 숨어있는 매력까지 진하게 나눠봅니다. 오감동원 음악 감상 시간. 음악을 읽다 가사 읽어주는 쫑디.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 곡은요, 변진아 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인데요, 다비치의 가을의 밤입니다. 프로듀서인 로코베리가 작사 작곡 프로듀싱한 다비치의 가을 발라드인데요, 시간이 흐르며 계절이 바뀌는 걸 막을 수 없듯 잡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은 곡입니다. 이혜리, 강민경 이 두 분의 애절한 가창력을 듣고 있으면 왠지 가을이 한층 더 깊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운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노래 가을의 밤 함께 읽어볼까요? 이별하는 가을의 밤은 무릇 아파. 정말 많이 사랑했던 그 말에 다시 눈물만. 그랬듯이 슬픔은 결국 익숙하지 않아. 바랐지만 그댄 내게 머물러 주지 않아. 사랑하는 그대여 거기 멈춰서요. 내 걸음이 따라가긴 너무 느려서 바라만 보네요. 두 눈은 또 따라 흐려져요. 나의 눈물 때문에. 울지 않아 애써 견뎌도 눈썹이 젖어와. 잊겠다고 말을 해도 다시 너를 생각해. 얼마나 지나야 이 제자리 걸음을 멈출 수 있을까요? 떠나가는 그대여 내게 약속해요. 돌아오는 길은 부디 잊지 말아요. 내 마음 떠나도 내가 그곳에서 기다려요. 계절이 바뀐데도 나를 생각해줘요.
3: 이별하는 가을의 밤은 무릇

음자풍의 가사 읽어주는 쭝디. 이번에 읽어볼 노래는요, 이지영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 여행스케치의 국민학교 동창회 가던 날입니다. 1992년 여행스케치 3집 앨범 수록곡이고요, 조병석씨가 작사 작곡을 한 곡인데, 명절을 맞아 고향에 가면 어린 시절 장난꾸러기 친구들은 잘 있는지, 다들 별일 없이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지잖아요. 시간이 된다면 만나고도 싶지만 기회가 또 쉽진 않은데요. 그래도 한 번쯤은 이 동창 모임이 가능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초등학교 아닌 국민학교 동창회 가던 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어느새 또 밤이 스며드네. 지쳐버린 나의 어깨 위로. 숨 가쁘게 살아온 하루였지만 내겐 작은 행복이었지. 오랜만에 만나는 녀석들 얼마나 많이 변해 있을까. 흔들리는 듯 설레는 나의 마음은 걸음을 재촉하네. 나를 사랑했던 그 시절 친구들은 아직도 날 기억할까. 오늘은 만나면 또 무슨 얘기를 할까. 마음은 급해지는데 시간은 다 돼가는데 그땐 정말 다툼도 많았지. 돌아보면 웃음뿐인 것을. 도시락에 넣었던 청개구리는 아직 살아있을까? 나를 미워했던 그 시절 친구들은 아직도 날 기억할까? 장난꾸러기 봉수와 동철이는 아직도 그대로일까? 마음은 급해지는데 빨리 좀 만나봤으면.

0: 아직 살아있지 너무 깨골.
1: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가사 읽어주는 쭝디. 오늘은 변진아님이 신청해주신 다비치의 가을의 밤, 그리고 이지영님이 신청해주신 여행 스케치의 국민학교 동창회 가던 날, 이렇게 두 곡 함께 읽어봤는데, 먼저 이 다비치의 이혜리 강민경이, 두 분은 정말 노래 가창력 정말 놀랍죠. 노래 너무 잘하고, 그리고 이 저는 이 두 분의 노래 실력보다 더 대단한 건 이 두 분의 우정. 아, 정말 너무 멋진 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발라드에는 이 두 분의 목소리 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두 분이 불러주실 노래들 계속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행 스케치 노래는 아마 많은 분들의 추억 속에 다양한 곡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또 특히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곡들이 유독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명절 연휴에는 여행 스케치 노래 왠지 더 많이 듣게 되고 또 듣고 싶어지는 그런 곡들이죠. 근데 이제 이 가사 들어보면 가사 안에 도시락에 청개구리 넣었다는 가사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요즘 MZ들이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사실 MZ가 아닌데 저도 이 가사는 저한테도 놀랍거든요. 혹시 이 가사 듣고 와, 아재들 다 이러고 놀았던 거야? 와, 엄청나다. 막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곡을 쓴, 가사를 쓴 여행 스케치 조병석 형님이 제가 보기엔 유독 장난꾸러기가 아니었을까. 네. 요런 친구들 어렸을 때 진짜 짓궂은 친구들 꼭 있었거든요. 네. 모든 아재들이 다 이러진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임유리님께서 다비치 노래 좋아하는데 처음 들어봅니다. 네, 또 플레이리스트에 하나 추가가 되네요. 허니첸스님께서 두 곡 다 가사가 너무 예뻐요. 흥얼흥얼 따라 부르는데 사춘기 때 생각나고 추억 돋네요. 아, 혹시 청개구리 장난 허니첸스님도? 바람이 불어오는 곳님께서 전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뀐 1996년 세대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동창 모임도 엊그제 같았는데 9년 지났네요. 네. 아니, 그러면은 초등학교로 바뀐 96년 세대.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다니신 거예요? 아니면 국민학교 좀 다니시다가 초등학교로 바뀐 것까지 다 겪으신 거예요? 제가 이거 정확하게 연도를 몰라서. 어쨌든 뭐 이럴 때는 그냥 초등학교 다녔다고 하면 되죠. 뭐 굳이 뭐 몇 학년까지는 국민학교 다녔고 몇 학년까지는 초등학교 다녔고 일일이 그렇게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루시아님께서 저는 국민학교가 더 입에 착착 붙어요. 미투요. 저도 아무래도 국민학교가. 네. 캣 러블링님께서 늦은 출첵합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김지호님께서 그리운 사람 하니 생각나는 곡이 있어서 신청해 봅니다. 백예리님 곡이 유명하지만 가을밤 원곡으로 듣고 싶네요. 이한철의 산책. 아, 추억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죠, 그죠? 리따님께서 또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이 노래는 또 저희 조카가 엄청 좋아해서 맨날 차 타고 갈 때마다 뒤에서 이 노래 틀어달라고 해서 막 같이 부르고 함께 부르고 막 그랬던 곡인데, 자, 두 분의 신청곡 함께 듣고 가죠. 김지원님이 신청해 주신 이한철, 한동준이 함께한 산책, 그리고 리따님이 신청해 주신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네, 두 분의 신청곡 함께 들었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한철 씨의 산책 저희 음원 사이트에 같은 제목으로 다른 곡이 등록이 돼 있어서 저희도 듣고 나서 이 곡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다음에 꼭 찾아서 다시 들려드릴게요. 아, 저도 이 노래 좋아하는 노래인데 듣다 보니까 이 노래가 아니네. 당황했습니다. 자,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청곡들도 함께하면서 시간 함께 할 텐데, 자, 이번에는 0367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한가위 저는 추석에 지인들과 나누려고 단호박 식혜 나박김치 담그며 듣고 있어요. 해마다 추석이 새롭게 느껴지네요. 내 나이 어느덧 80을 향해 달려가서 일까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단호박 식혜 나박김치 얼마나 맛있을까. 아유, 참 너무 너무 좋네요. 아마 그 직접 담궈주신 그 음식들 먹으면서 온 가족이 행복해할 생각하니까 그 풍경이 너무 보기 좋고 그러네요. 0367님 계속 오래오래 건강하셔가지고 가족들께 이렇게 맛있는 음식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콜릿 무스님께서 짙은 사라져가는 것들 이문세 마이블루스 듣고 싶어요. 쫑디 가을밤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네, 아, 이렇게 우리 초콜릿 무스님처럼 듣고 싶은 노래 몇곡 이렇게 쭉 올려주셔도 좋아요. 그중에 저희가 딱 지금 어울리는 노래 틀어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초콜릿 무스님의 신청곡 이게 두개 중에 하나 저희가 준비할게요. 연희 유니님께서 쫑디 안녕하세요. 신청곡 들으니 권성현님의 한여름밤의 꿈 듣고 싶어지네요. 가을밤에

선곡들 너무 좋네요. 네, 가을밤에 선곡들 좋은데 요럴 때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이 듣고 싶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 날씨가 오늘 낮에도 굉장히 더웠잖아요, 여러분. 네. 이런 날씨에는 그 한여름밤의 시원한 날씨를 연상시키는 곡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두 분의 신청곡 함께 들어보죠. 먼저 초콜릿 무스님이 신청해 주신 곡 중에 제가 픽한 곡은요. 이문세 마이 블루스 준비했고요. 연희윤희님의 신청곡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 이렇게 함께 들을게요.

부른 것 같은데 나는 무대 위에 혼자 서 있네. 한숨 한번 쉰 것 같은데 내 머리 위엔 하얀 눈이 쌓여 있네.

김지원님께서 퇴근길에 명절 전 준비로 주유도 가득하고 세차도 하고 들어왔는데 신청곡들 듣고 있자니 드라이브 나가고 싶잖아요. 지원님, 아니 명절 때 운전하고 어디든 운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참으세요. 그리고 요즘에 기름값 비싸잖아. 참으세요. 집에서 맛있는 거나 드세요. 김유리님께서 저 이제 화장실 청소해요. 때 빼고 광내고요. 내일 친척들이 몰려오니 엄마가 하래요. 아니 여러분, 화장실 청소는 얼마에 한 번씩 하세요, 여러분들? 아, 저는 집에서 너무 자주 하라고 그래가지고 살짝 불만이거든요. 아니 한 일주일 지나면 화장실 청소 하라고 그러는데, 아, 저는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면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하세요? 아, 참 진짜. 수기님께서 쫑디 영화 가능한 사랑 넷플러면 꼭 한번 봐보세요. 어제 영화관에서 3시간 상영하는 거 보고 왔는데 시간 순삭이고 생각하게 하는 영화였어요. 어우, 무조건 봐야죠. 진짜. 진짜 기다리고 있는 영화고. 글쎄, 그 OTT에 언제 올라올지 제가 정확하게 정보를 모르는데, 아, 이런 정도의 영화면 극장에 가서 볼 의향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와, 진짜 좋은 영화인가 봐요. 수기님이 이렇게 적극 추천하는 거 보니까. 기대됩니다. 저 이창동 감독님 정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작품. 레미님께서 전 마지막 국민학교 졸업세대입니다. 국민학교 때 명곡이죠. 잼에 난 멈추지 않는다. 신청해봅니다. 그때 국민학교 때 우상이었어요. 신청해주신 잼에 난 멈추지 않는다. 듣고 가죠.

진경님께서 추석인 걸 아는가 미소 천사가 앉아요. 원래 벌써 잠들 시간인데 그죠? 녀석도 설레는 거죠. 추석 때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또 친척들 어른들 만나면은 용돈도 많이 주실 거고 이미 이제 아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 늦게까지 엄마랑 같이 놀아주는 거죠 뭐. 허니첸스님께서 나라나라나 저를 응원하는 저를 위한 응원송이네요. 힘이 팡팡. 네. 클라라님께서 국민학교 저도 정감 있는 단어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근무였는데 갑자기 쉬게 돼서 퇴근하고 샤워도 안 하고 한캔하면서 듣고 있네요. 여유롭게 들으니 좋으네요. 신청곡 맛집 최고입니다. 야 클라라님 엄청 좋으시겠다. 원래는 근무를 해야 하는가 했는데 같이 명절을 쉬게 되셨군요. 아유 너무 좋네요.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일하니까 난 이번에 못 가 이렇게 미리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혼자만의 시간을 여유있게 즐기는 것도 좋은 명절을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럴 땐 꼭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화이팅 클라라님. 자 이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눌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곡으로요 3968님이 신청해 주신 린의 자기야 여보야 사랑해 들려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자 내일 연휴 시작 즐겁게 보내시고요. 재즈 뮤지션 남예진님과 함께하는 음악의 발견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도 저녁 7시엔 음자풍 찾아와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므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2: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3: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0: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3: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0: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3: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0: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3: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0: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3: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4: 오래 기다리셨죠? 매일 듣는 기쁜 소식, CPBC 라디오 앱 빵이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운 빵이와 함께라면 안정적인 온에어로 편안한 청취, 더 잘 보이는 라디오와 함께 실시간 빵톡으로 DJ들과 소통하는 재미까지. 한눈에 보는 편성표는 기본, 실시간 선곡표뿐만 아니라 AOD까지. 듣던 곳에서 언제든 이어듣고 다시 듣고 싶은 방송은 반복해서 즐겨보세요.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혹시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이른 아침 감은 눈을 억지스레 떠야 하는 피곤한 마음 속에도 나른함 속에 파묻힌 채 허덕이는 오후에 앳된 심정 속에도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층층 계단을 오르내리며 느껴지는 정리할 수 없는 감정의 물결 속에도 10년이 훨씬 넘은, 그래서 이제는 삐걱대기까지 하는 낡은 피아노, 그 앞에서 지친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내 눈 속에도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당신도 느낄 수 있겠죠.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도 느낄 수 있겠죠. 비록 그날이 우리가 이 말을 만든 채 입맞춤을 하는 아름다운 날이 아닌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며 잊혀져가게 될 각자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슬픈 날이라 하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신께 사랑을 받기 위함이 아닌 사랑을 느끼는 그대로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타고! 파울입니다!
4: 펄!
5: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3: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6: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7: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8: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온 누리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태어난 대구 평화방송.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9: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0: 1996년 9월 9일 개국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1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2: 가톨릭 평화방송.
1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When you're missing home, only know you love her when you let her go. And you let her go.
1: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2: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1: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의 오솔길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아, 어느새 한가위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성껏 음식을 마련하고 차례를 올리기도 하죠. 한 해의 결실을 차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우리보다 먼저 살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시간. 생각해보면요, 추석은 뭐 우리가 뭘 얻었는가만 돌아보는 날이 아니라 무엇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잠시 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에게 추석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오늘도 백정원 신부님 기도 밥상 차려주실 텐데요, 잠시 후에 뵙기로 하고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정식이 부릅니다. 추석 달님이.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네, 오늘 첫 곡으로 김정식이 부른 추석 달님이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추석이 다가오면 저마다 떠오르는 풍경이 있으시죠. 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는 기쁨도 있고 명절이면 유난히 생각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번 한가위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어떤 시간을 보내실까요? 오늘은 백종원 신부님과 함께하는 기도 밥상이 차려지는 날이죠. 오늘 주제는 추석과 신학입니다. 궁금한 점 뭐 있으실까요? 만난 송편 생각만 나나요? 그래도 뭐

문자 날려주세요. 네, 100원 드는 문자 샵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얘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의 오솔길은 매일 오후 4시에는 생방송, 밤 11시에는 재방송으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네요, 여러분. 네, 10월 8일 목요일 저녁에 명동 대성당 옆 마당이 환상적인 음악으로 문을 든다고 합니다. 2CN 뮤직과 함께하는 온소 라이브 인 명동.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음악가 김광진, 그리고 대세 혼성 그룹 제스비, 그리고 라이브 괴물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까지 함께하는데요. 여기에 늘 다정한 목소리로 우리 곁을 채워주는 우리 빛디 김빛나 DJ가 MC를 맡아서 자리를 빛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전 신청은 9월 28일이니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바로 서둘러서 신청해 주세요. 자세한 정보는 CPBC SNS 계정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CPBC 라디오 청취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문자가 이제 벌써 올라온 게 있네요. 네. 임유리님, 네. 건강하고 풍성하고 여유로운 한과이 보내세요. 맞아요. 오늘은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와, 2037님, 오늘은 서두르셔서 잘, 네. 꼴이 나셨네요. 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오늘은 추석 연휴가 내일 앞으로 다가온 추분이네요. 와, 추분. 네, 밤 길이가 이제 좀 길어지나요? 예,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져 이제 내일부터는 점차 밤으로 가는 시간이 많아져서 아쉽네요. 아유, 뭐 저희는 뭐 다들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뭐 낮 길이가 짧아지나 길어지나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충분 이렇게 알려주니까 참 좋으네요. 오늘은 이런 아쉬움을 영혼의 밥상으로 인도해 주실 박정원 마르코 신부님의 기도 밥상이 차려지는 날이군요. 차례상만큼이나 맛나게 잘 먹을게요 하시네요. 아유,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예, 1573님께서 신청하셨던 노래인데요. 함께 들을게요. 조토리 신부님이 부릅니다. 주님의 숲, 나의 쉼.

0: 기도의 오솔길 별미 맛집 수요일에 만 차려지는 기도 밥상입니다. 영혼의 건강 보양식 만난 기도 밥상 셰프 오늘도 백종원 마르코 신부님 오셨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잘 지내셨죠?
1: 네, 잘 지냈습니다.
0: 네, 뭐 얼굴 보면 항상 뭐 괜찮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이제 네. 뭐 특별한 일은 없었고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네. 이제 추석 당일에 합동 위령 미사를 이제 본당에서 진행하는데요.
0: 네.
1: 그래서 이제 합동 위령 미사 지향들 잘 소중하게 받고
0: 네.
1: 이제 여러 가지 위령 미사는 위령 기도 준비, 뭐 분향 준비 네네. 이런 것도 했습니다.
0: 아, 그럼 분향 했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 수녀원에서도 이제 차례상 차리는 것 마냥 수녀원에 이제 음식을 하잖아요.
1: 네.
0: 추석 음식. 그러면 그 예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 앞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차례상처럼.
1: 그러니까요.
0: 예, 그렇게 해서 꽃도 예쁘게 이렇게 꽃꽂이도 하고 분향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준비 이제 내일 다 하겠죠. 예.
1: 저도 예전에 신부 처음 됐을 때는 그 본당에서 많이들 네. 제대 앞에 이제 본당 이제 예. 구역 여성 구역에서나 이렇게 네네. 음식 장만해서
0: 네.
1: 진짜 차례상처럼 해주셨는데 요새는 네. 저희 본당도 그렇고 많이 네, 좀 간소화돼서 그 대신에 이제 그 자리에 그 위령 기도 지향
0: 네.
1: 이름을 올리거나
0: 네.
1: 향을 올리거나.
0: 저희는 뭐, 이제 네. 그 차례상 앞 뒤에 이제 돌아가신
1: 그렇죠,
0: 부모님들
1: 그렇죠. 네.
0: 이름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쫙
1: 네.
0: 병풍이 하나 있어요.
1: 그렇죠. 네.
0: 나지막한 병풍. 근데 그게 참 가슴이 울컥해요.
1: 예전에 그 계셨던 뭐 수녀님들도 다 계실 거고.
0: 그렇죠.
1: 그렇죠. 네.
0: 예.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1: 네.
0: 예. 이제 신부님 오늘 주제 예고해 드린 대로 기도밥상에서 이제 추석과 신앙으로 주제를 정했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자, 이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명절인데요. 추석은 이번 추석 이야기 신앙적인 뭐 관점에서 함께 나눠 보려고 뭐 충분히 준비를 잘 해 오신 것 같은데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뭐 있겠죠?
1: 네, 맞습니다. 우리 네. 한국 전통의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0: 네.
1: 추석에는 핵곡식 그리고 핵과일을 나누면서 조상과 또 자연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0: 네.
1: 이처럼 추석은 유교식 제례 문화이면서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적인 관습으로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0: 네.
1: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은 신앙을 가진 이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자세로 추석을 지내면 좋은가 그리고 또 집안에서 혹시 차례를 지내게 된다면
0: 네.
1: 어떠하게 들이든 것이 올바른 태도인가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것들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0: 네.
1: 합니다.
0: 예. 아마 우리 오솔길 가족들도 들으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뭐 그런 게 떠오르면 문자로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생각해 보면 뭐 추석에는 핵곡식이나 핵과일 차려놓고 한 해의 결실을 돌아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신부님 말씀을 뭐 조금 이제 듣고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도 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
1: 네.
0: 예, 그렇다면 신앙인에게 추석의 감사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1: 맞습니다. 이제 추석 자체의 의미가 추석에 차리는 핵곡식, 핵과일 같은 것들은 이제 한 해 동안 인간이 흘린 땀방울의 결실입니다.
0: 네.
1: 그러나 조금 더 본질적으로 나아가자면 그것을 마련해 준 것은 해와 비 그리고 바람과 흙까지도
0: 네.
1: 마련하시어 생명을 자라게 하신 하느님의 자비가
0: 네.
1: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우리는 신앙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딱 저희가 고린토 1서에 관한 이야기를
0: 네네.
1: 나눴는데요. 고린토 1서에서 바울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0: 네.
1: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0: 네.
1: 어쩜 딱 추석에.
0: 예, 고린토 네. 1서 3장 7절.
1: 네. 맞습니다.
0: 아, 이 말씀은 정말 다 잘하게 해주시는 분은 주님이죠. 우리가
1: 네.
0: 한 것처럼 막 생각을 해도 아니죠. 햇빛, 물,
1: 맞습니다.
0: 바람, 뭐 흙 다 그게 어디에서 왔어요. 아유, 예, 신앙인은 뭔가 이렇게 결실을 맺고 열매를 거두는 일에 있어서 내 능력, 뭐 이런 거 수고 이걸 앞세우기보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손길에서 이렇게 비롯된 거다. 이걸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아, 참. 성경 안에서도 근데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한 해를 결실을 기념하는 무슨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구약 성경의 여러 절기 가운데 우리 추석하고도 비슷한 의미를 지닌 명절이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절기가 나오는데요. 그중에서도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 초막절에 네.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지은 것. 초막을 사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임시 텐트 정도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0: 네, 거기
1: 싶은데요.
0: 텐트 민족이에요.
1: 네, 네. 그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네. 광야에서 초막에서 네. 지낸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인데요. 그런데 초막절 그 날짜가 양력으로 따지면 네.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0: 아.
1: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농경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는데요.
0: 네.
1: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리브나 포도, 무화과 등 가을 농작물들을 창고에 저장하는 시기에 해당하여 한 해 동안 네. 풍성하게 결실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명절로 초막절이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구약의 초막절이 우리의 추석과도 참 닮아있는 명절이다라는 네.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0: 아, 그러니까 단순히 농작물의 결실만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였군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우리나라의 추석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차례 그리고 제사인데요.
1: 네.
0: 저도 뭐 이거 찾아보니까 차례는 추석 명절이나 뭐 설 명절 때 차례는 차례라고 하고
1: 네.
0: 제사는

0: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런
1: 그
0: 이야기,
1: 날에,
0: 만날에 하는 게 제사더군요.
1: 네.
0: 예, 그런데 또 개신교에서는 제사나 뭐 차례를 안 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허용하고 또 있고요. 이 차이는 또왜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우리나라가 아니죠. 개신교 전체에서는 이런
0: 네.
1: 그 제사나 차례를 일종의 우상숭배 혹은 미신으로
0: 네.
1: 여겨서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 천주교는 제사와 차례를 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에 처음 천주교가 전래했을 때는 제사 금지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박해의 큰 이유가 이 천주교의 제사 금지 때문이기도
0: 네. 네.
1: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공식적인 첫 번째 박해가 1794년도에
0: 94년, 예.
1: 있었던 그 진산 사건, 바로 윤지충 바오로와
0: 네.
1: 권상현 야고보가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아 박해가 시작된, 그것이 이제
0: 와.
1: 조선 천주교의 박해의 공식적인 시작이 되는데요.
0: 네.
1: 이처럼 그때까지만 해도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천주교인은.
0: 네.
1: 왜냐하면 제사를 조상을 향한 어떤 우상숭배 혹은 미신적인 예식이라고
0: 네.
1: 교황청에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0: 네.
1: 그런데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서양에서 보는 동양에 관한 이해가 깊어지고 또 동시에 적극적인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0: 네.
1: 교황청의 입장이 변합니다. 1939년 이후에는 이런 조상 제사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문화적이면서도 또
0: 네.
1: 민속적인 조상 추모,
0: 토착화된
1: 그렇죠.
0: 예.
1: 그리고 효도의 표현, 그러니까
0: 네.
1: 그 민족의 오랜 전통이자 효의 표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0: 네.
1: 이후 각 지역에서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많은 예식이 허용되는데요.
0: 네.
1: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제사와 차례가 어떤 미신이 아니라 우리
0: 네.
1: 전통적인 예의의 표식이자 효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사와 차례가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추모의 의미라는 것, 조상을
0: 네.
1: 기억한다는 것에 우리는 늘 중요한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것 말씀드리고
0: 네.
1: 싶습니다.
0: 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더 이게 아주 공고하게 이 제사가 이제 공적으로 다 이렇게 홍포가 된것 같더라고요.
1: 네.
0: 예, 그래서 안심하고 제사를 드려도 되는데 차례도 지내고요.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뭐 예식 자체보다는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1: 네.
0: 말씀 듣다 보니까 뭐 가톨릭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부모에게 효도해라 하는 십계명의 제4계명에도 또뭐 해당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돌아가신 조상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도 이 계명을 실천하는 한 모습이겠죠?
1: 맞습니다.
0: 네.
1: 그 십계명에 있는 제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사나 차례가
0: 네.
1: 부모 혹은 조상에 관한 효에 관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여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0: 네.
1: 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을 이어준 조상에게 감사와 더불어 그러한 조상을 허락하시고 또 조상들을 통해 생명의 끈을 이어주시는 그 근원적인 분, 바로
0: 네.
1: 그분이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0: 네.
1: 점입니다. 그래서 흔히 뭐 저도 그렇고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쉽게 많이 하는 말씀들이 아우 조상 덕분에 잘 됐어. 조상님들 덕분에
0: 흔하게 이 말을 하죠.
1: 우리가 조상님들 덕분에 이렇게 잘 됐지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0: 네.
1: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렇게 충분히 말해도 좋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조상의 덕분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침내 하느님의 은혜에서 비롯되고 거기서 완성된다는 것을 이제 새길 필요가 있겠다는 점
0: 네,
1: 말씀드리고
0: 아우, 선생님
1: 싶습니다.
0: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예, 조상에 대한 감사에서 멈추지 않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되면요, 가정마다 모습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예, 집에서 가족들과 뭐 차례를 지내는 경우도 있고, 그것만 지내는 가정도 있고, 아니면 성당에 가서 합동 위령 미사에, 아까 신부님 처음에 얘기를 하셨었습니다만, 합동 미사에 이렇게 미사 예물을 하면서 하면서 이제 뭐 자기 지향을. 할머니, 네. 아버지 뭐 다 이렇게 미사 지향을 넣는 분도 있는데요. 뭐 두 가지가 다 맞을 수,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방법이 뭐 달라도 괜찮을까요?
1: 네, 뭐 사실 맞고 그 틀리는 네네. 건 없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네. 집에서 정성껏 차례를 지내셔도 좋고 또 네. 합동 위령 미사에 그 지향을 넣고 네. 미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둘 다 하는 것도 네. 물론 다
0: 둘
1: 괜찮습니다.
0: 다 하면 더 좋죠.
1: 네. 맞습니다. 그러나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예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보다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제대로 신앙인으로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오솔길 가족분들께도 명절 때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미령 기도를 꼭 봉헌할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 연옥에 계신 돌아가신 영혼들이 지상에서 살아있는 이들이 바치는 그 위령 기도로
0: 예, 천국에 하죠.
1: 그렇죠.
0: 예, 예.
1: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 이게 네.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리인데요. 이것이 바로 모든 성인들의 통공입니다. 네. 죽은 이들과 살아있는 이들이 모두 하나의 교례, 네. 교회를 이루고 있고 특히 살아있는 이가 죽은 이를 위해 바치는 기도는 천국을 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자양분이 된다. 네. 이것이 모든 성인의 통공의 교리인데요. 그래서 추석을 보내면서도 돌아가신 조상 그리고 돌아가신 영혼이 천상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위령 기도를 바치는 것. 이것이 뭐 제사를 바치 차례를 바치든 미사를 하든 위령 기도를 꼭 바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0: 네, 네. 아, 정말 꼭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예, 우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 추석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의미는 뭔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어갈 건데요. 잠시 쉬어가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장환진의 노래입니다. 쉐마 들으라.

0: 내 손 안에 CPBC 라디오 오늘도 알려드려야죠. 스마트폰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CPBC 빵이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더 귀엽고 산뜻해진 어플 디자인은 기본이고요. 간편한 회원 가입을 통해서 무료로 방송에 참여하시는 건 물론 한눈에 볼 수 있는 편성표 또 선곡표 홈페이지 보이는 라디오 메뉴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코너들을 언제든지 다시 듣고 이어들을 수 있는 AOD 플레이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즐겨 듣는 내 프로그램 방송 알림 기능까지 추가되었네요. 신앙이 필요한 순간부터 음악과 이야기가 필요한 일상까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CPBC 라디오 새로워진 CPBC 빵에서 만나보세요.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CPBC 빵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백종원 신부님과 함께하는 기도밥상 오늘은 추석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질문하라고 했더니 다들 뭐 추석 축하 얘기 그런 것만 하시는데 없으세요? 질문할 거? 궁금한 게 없으신가 봐요. 네, 100원 되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문자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예,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069 하나님 거 신부님이 좀 읽어봐 주세요.
1: 네, 예. 069 하나님이 메시지 주셨습니다. 그래도 옛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사가 아닌 가톨릭의 허락된 범위 내에서 지켜야 할 부분은 지켜가면서 제사와 차례를 지낼 수 있는 거겠죠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딱 요거 이제 다

0: 바랍니다. 예. 좋은 소식이었어요. 어이구, 김상은 곰님 신부님 또 읽어봐 주세요.
1: 네, 김상은 곰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 주셨습니다. 수녀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의 상황과 처지와 입장 환경에 따라 추석을 맞는 것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소수의 부류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1인 세대, 환자, 장애인, 홀몸 환자, 홀몸 장애인, 홀몸 어르신들까지 소외된 분들은 명절에 더 고립된다는 걸 다수의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네. 너무 좋은 지적이시고요. 오늘 제가 네. 이 추석과 신앙을 마무리 짓는 결론의 내용인데요. 아.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0: 답을
1: 이 신앙과 네. 추석의 의미를 우리 김상은 곰님께서 주신 의견과 버무려서 오늘 결론을 제가 지으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잠시만 네. 기다려주시면 네네.
0: 꼭 답변 필요한 하겠습니다. 말은 끝부분에 가서 하신다고 하니 답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달달한 상현 베드로님,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오늘부터 휴무라서 기분이 좋습니다. 와, 오늘부터 벌써 네 그렇게 휴무시군요. 내일 빨간 날 내일부터인가 했더니 너무 좋네요. 그래요.
1: 축하드립니다.
0: 오늘까지 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 와, 잘 됐습니다. 네. 6551님, 수녀님, 봉담성당교 신현주 테클라 스타님, 재정위원장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자비의 몸 뿌레시디움 새로운 단원님, 손소벽, 막달라나 자매님 환영합니다. 와, 오늘 테클라 축일이에요. 정말 저희 수녀님들도 세 분이나 예 테클라 수녀님이 계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미사 지향을 넣었답니다. 마침 제가 전체 기도당번이었어요. 그래서 미사 지향은 누구누구누구 수녀님들을 위해서 봉헌됩니다 했었는데 와, 신현주 테클라님께서 네 재정위원장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정말 예. 그리고 손소벽 막달레나 자매님 새로운 단원이시군요. 네, 환영합니다. 저도 열심히 예, 성모님 사랑하세요. 0693님 예, 예, 최민준 다니엘입니다. 수녀님과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그리고 저희 기도 공동체와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고 주님의 은총 가득하세요. 행복한 추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빼먹었네요. 아, 너무 재밌으신 분이시네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기도 안에서 버티고 산다는 말이 참 가슴에 이게 탁 치네요. 아,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가 소홀히 한 게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시는 최민준 다니엘 형제님,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고통 중에 있거나 어려움에 있을 때 정말 한 줌의 기도라도 큰 도움이 되겠죠. 네. 안경근 스테파노님, 내일 고향 퇴촌으로 내려가서 성묘하고 차례 지내고 퇴촌 성당 미사드리고 올 겁니다. 와, 짝짝짝짝 정말 효도하시는 거네요. 성묘도 하고 차례 지내시고 이제 또 차례 지낸 다음에 또 미사 또 하신다고 하네요, 신부님.
1: 네.
0: 두 개 다 하시네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다시 추석과 신앙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들려주신 내용 요약해서 보면 결국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보다는 그 안에 담긴 기도와 마음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차례를 지내시는 분들은 뭐 조금 더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차례를 지내고 뭐 미사를 하려면 미사도 하겠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1: 네, 앞서 문자 메시지로도 주셨는데 네. 뭐 전통의 예식대로 해야 하는가, 가톨릭 방식이 따로 있는가에 네. 대해서인데요. 차례상을 차리는 것에 관해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차례상을 정갈하게 잘 차리시고 차례상 위에 돌아가신 분의 성함과 또 세례명을 적어놓은 종이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상 중심에 그러니까 앞쪽 중심에는 십자가를 모시고 네. 또 양옆에는 초를 키시면 좋겠습니다.
0: 아, 네, 네.
1: 그리고 차례 음식은 정성껏 준비하시되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현님 6.25 네. 저, 저긴

0: 그 예신불교, 뭐, 예, 예. 뭐 홍동백서, 뭐 오동육서, 뭐 이런 것들.
1: 네, 이런 것들은 뭐 밥 위에 수저를 막 이렇게 올려놔 그렇죠. 꼽는다든가 뭐 네, 이런 걸 안 하면 좋겠죠.
0: 이제 그런 것들은 영혼 뭐 영혼이 와서 먹고 간다라는 의미에서 네, 네, 뭐 네, 네. 밥을 밥 위에 숟가락을 꽂아놓고도 하는데 사실 그러한 것에 얼매이지 않고 정갈하게 차리시기만 정갈하게 차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미신적 지침들을 다 따져가면서 하실 필요 없이 조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음식을 잘 차리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상을 차리신 뒤에는 적당한 시작 기도 또는 시작 성가를 바치시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0: 그리고 네. 추석에 해당하는 그날의 독소와 복음을 낭독하시고요. 이후 위령 기도와 혹은 짧은 위령 기도를 바치십니다.
1: 네.
0: 그리고 기도가 끝났으면 상 앞에서 향을 피우고 깊은 절이나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시면 됩니다.
1: 네.
0: 이후 적당한 마침 성가를 바치고 나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차례 예식을 네. 집에서 할 수 천주교식이라고 할까요?
1: 네.
0: 천주교 신자가 할 수 있는 차례 예식 예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0: 네. 네.
1: 와, 초를 켜고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 되고 뭐 중간중간에 시작성과 마침성과 복음 낭독한다는 걸 유념하면 미사를 안 가도
0: 네.
1: 그날 그게 차례상으로 대신 될 수도 있고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연도를 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추석의 의미는 신앙 안에서 뭐 우리 명절 보내는 모습을 좀 다르게 지낸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마음만 아니라 어떤 예절의 형식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특별히 마음에 새기면 좋은 어떤 말씀이나 자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이 역시도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고 앞서 댓글로도 말씀 주신 부분인데요.
1: 네.
0: 제가 우리 오솔길 가정 여러분들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석 때 매년 추석 당일에 한가위 때는 매년 똑같은 복음이 나옵니다. 똑같은 복음.
1: 맞습니다.
0: 루카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인데요. 주제는 탐욕을 경계하여라입니다.
1: 네.
0: 내용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유한 사람이 소출을 거둡니다.
1: 네.
0: 그리고 점점 소출이 많아지자 더 큰 곳간을 지어 재산을 쌓을 마음에 마음 아주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의 목숨을 앗아가겠다. 바로 그날 밤 하느님께서 그의 목숨을 되찾아 가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매년 추석 당일에 나옵니다.
1: 네.
0: 추석은 결실과 풍요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결실을 나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눌 필요가 있음을 꼭 추석 때 오히려 역설적이지요.
1: 네.
0: 풍요로움을 기억하는 추석에 이웃과 나눔을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신앙인들만큼은 추석에 나와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함께 기억하고 실제로 나누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추석을 더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이지 않을까
1: 네.
0: 꼭 이야기
1: 네.
0: 드리고
1: 지금
0: 싶었습니다.
1: 말씀은 아까 곰님께서 네, 여쭤봤던 네, 말씀의 답이 되겠습니다.
0: 네.
1: 예,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돼가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을 맞아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뭐 꼭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짧게 해주시죠.
0: 네. 신앙인에게 있어 추석은 단순히 쉬는 날이나 어떤 민족적인 명절 기념일을 넘어서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느님의 자비와 그리고 조상들의 은덕에 감사하고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여 서로의 허물을 또 용서하고 사랑을 다지는 가정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솔길 가족 모든 여러분들 이번 추석 한가위가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한 명절이 되기를 저도 기도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신앙생활에 아주 꼭 필요한 추석 추석에 대한 신앙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예, 다음 주는 어떤 주제로 밥상을 차려주시나요?
0: 네, 다음 주 제가 기도 밥상 하기 직전 전날이 대천사 대축일인데요.
1: 예.
0: 네, 그래서 천사를 주제로
1: 와.
0: 기도 밥상 이야기
1: 대해서.
0: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예, 다음 주도 천사에 기대가 됩니다. 예,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아쉽지만 신부님 보내드려야겠는데요. 짧게 오솔길 가족분들께 인사 나눠주세요.
0: 네, 기쁜 추석 명절 보내시고 명절 이후에 다시 찾아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시부님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아, 명절이 반갑고 설레는 분도 많겠지만요, 오히려 명절엔 더 외로운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분들을 찾아뵙거나 따뜻한 안부 한마디 건네는 한가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는 시간, 모두가 마음 많은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곡으로 심교린, 김상균이 부르는 너와 나의 노래가 남겨드리면서 오솔길 산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의 강론.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복은 신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시었다. 그리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었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예, 쉽게 말해서 얻어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얻어먹으라는 얘기, 당연하게도 안면 몰수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예, 뭐 뻔뻔하게 다가가가, 예,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하니까 내 나라, 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느님께 의탁을 했을 때, 사실 내 생각에는 이것도 챙겨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챙겨야 될 것 같지만 그걸 하느님께 의탁을 했을 때 하느님께서 직접 은총으로서 그걸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너머의 일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주변 신자가 됐든 비신자든 아니 환경이든 그것들의 손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그 뜻대로 베풀어지고 채워진다는 것, 그렇게 채워지는 걸 얻어먹으라는 것이 오늘 복음이 주는 교훈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릅니까? 아니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요, 이게 내 손에 없으면, 아니면 내 손 닿는 데 없으면 걱정이 됩니다. 천성이 걱정 없는 그런 성격이 아닌 이상해야, 예, 누구나 인간적인 걱정을 다 알고 살아갑니다. 예, 예를 들어가 딸을 키웠는데 딸이 밤늦게 안 들어오면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 누구한테 거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최근에 연락도 안 되고 잘 안 보이고 이러면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뭔가 잘 해놨는 일이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넘겨줘야 되면은 그걸 망치지 않을지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걱정까진 그렇다 칩시다. 근데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도 우리 인간적인 걱정이 그렇게 앞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 일인데도,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도, 아니 아유, 내가 보니 불안해서 안 되겠다, 비켜보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이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도와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내 고집만으로 요지부동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면 하느님의 섭리가 내게 들어올 자리가 아예 없단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느님께 의탁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내 말을 전하려고, 하느님에 대한 내 개인적인 깨달음을 가르치려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걱정대로 그렇게 전파 사업에 나선다면 그게 어찌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물건들부터 내려놔라. 세속적으로 봤을 때 제일 걱정할 부분까지 우리가 내려놓은 상태라면, 이미 뼈저리게 우리가 하느님께 의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당연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복음에 또한 하느님께서 깃들어 계실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께 의탁한다는 것, 예수님께 내 마음, 내 신앙을 맡겨드린다는 것, 이게 그저 예, 될 대로 되라, 그래 하느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예, 방임의 태도에서도 안 될 것이고, 아니 그냥 내 생각대로 하겠다, 그런 태도에서도 안 될 겁니다. 정말 굳건한 신뢰, 하느님께 그런 신뢰

0: 를 가지고 우리가 진심으로 맡겨드릴 수 있을 때, 의탁할 수 있을 때, 그때 정말로 우리의 삶과 생활 또한 하느님의 손길이 깃들 것이고 그리스도의 숨결이 깃들게 될 겁니다.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평안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복은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황복은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내일이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오랜만에 안부를 묻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모두가 명절이 반가운 건 아닐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더 상처받은 기억이 있거나 지금도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분들에겐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죠. 특히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더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때 왜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생각하다 보면 끝난 일인데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 사람과 싸우게 되는데요. 나한테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 대신 나는 이제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더 이상 미움이 내 마음과 시간을 계속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다시 내 삶으로 돌아오기 위한 일이니까요.

0: 좀 조율한 번 해주세요.
1: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수 첫 곡으로 한영의 줄 듣고 오셨습니다. 저도 미움에 대해서 신부로 살다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타인에 대해서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막상 제 일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에 평소에는 잊고 살긴 하지만 마음속에 어딘가 가지고 있는 미움 한만큼은 있고요. 뭐 저만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평소에는 다 괜찮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미움이 내가 묻어두었던 미움이 올라가는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움이라는 게 죄인가 그냥 감정 자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다만 그 감정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 안에서 그 감정을 겪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더 우리가 하느님께 다시 한번 성찰해 나갔을 때 내 잘못이 보이게 되는 거죠. 항상 위험한 일은 거기 안에서 그 감정 자체가 우리에게 죄를 가지게 되는 죄책감처럼 느껴지게 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감정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 자체로는 죄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미움이라는 감정이 떠올랐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하느님을 떠올릴 수 있다면 예수님의 용서를 떠올릴 수 있다면 참 우리에게 좋은 일이겠지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성찰해보고 노력해가는 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물며 명절이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마음은 더 쉽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어떤 가족이 나를 뭘 안다고 갑자기 내 삶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전에 얻었던 그런 상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득 다가오기도 하고 두려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인간의 삶이라는 게 참 좋기도 하지만 또 힘든 부분들이 우리의 명절 가족의 모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명절이 되면 모두 가족들과 함께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곤 하죠. 그래도 가족인데 명절인데 얼굴은 봐야지 하는 말도 쉽게 하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하지만 모든 상처를 참고 견뎌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만나는 일이 반가운 일이 아니라 다시 아픈 기억을 꺼내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가족 문제로 명절이 힘든 사람에게 너무 쉽게 그래도 가족이니까 라는 말보다는 각자의 사정과 마음을 존중해주면서 조금 더 조심스럽고 따뜻한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23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고민상담소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바이브의 미워도 다시 한번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77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곧 정년 퇴직을 앞두고 계신 아버지는 타지에서 지내며 일하고 계시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곧 환갑인 아버지는 협심증을 알고 계셔서 병원에 갈 때마다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시는데요. 끊기는커녕 줄일 생각도 없으시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저와 엄마가 틈날 때마다 조금만 줄여보시라고 울어도 보고 화도 내보고 웃으면서 좋게 얘기도 해봤지만 하나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는 아버지와 지하철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가만히 계시다가 가슴을 툭툭 치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더라고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말이죠. 어떻게 아버지를 설득하면 좋을지 비슷한 병을 앓는 분들의 글도 찾아봤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병원까지 다녀와야 정신을 차린다는 말만 많았습니다. 이런 걱정을 주변에 내비치니 다들 아버지 인생이고 아버지 몸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물론 저도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몸이 점점 망가지는 걸 보고만 있자니 혹시라도 타지에서 혼자 계시다 쓰러지시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아버지께 제 마음이 전달될까요? 이대로 아버지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협심증을 앓고 계시면서도 술, 담배를 끊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기억이 좀 떠오르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형을 먼저 떠나보낸 뒤 1년 정도 술과 담배로 지내셨다고 해요. 그러다 아버지 나이 47에 제가 태어났고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모두 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술 마시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자랐는데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냥 당연한 일이었는데 돌아보니 아버지께 참 큰 변화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께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다 알 수 없죠.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끊을 수 있었을까. 다만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끊지 못한다고 해서 가족을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술과 담배라는 게 다른 사람이 말한다고 쉽게 끊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거의 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버지 인생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 내 아버지인데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가슴을 두드리시는 모습만 봐도 무섭고 혼자 계실 때는 어떨까 계속 걱정이 드는데요. 이미 울어도 보고 화도 내보셨죠. 사실 아버지도 가족이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 이제 술과 담배 이야기를 시작하면 또 그 이야기구나 싶어서 잘 안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날 지하철에서 사실 나는 많이 무서웠다고요. 이제 퇴직하시면 같이 밥도 먹고 어디 다니기도 하면서 지내고 싶다고요. 아버지와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죠.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 마음에 가장 남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오래 함께 살고 싶다는 마음이겠죠. 끊으라는 말을 하다 보니 장작 그 마음은 충분히 이야기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바로 달라지시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도 그런 뜻으로 드린 건 아니고요. 다만 아버지가 소중해서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 그것만은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다음 진료에 한 번쯤 함께 가보시면 어떨까요? 가슴이 불편했던 일도 함께 말씀드리고 금연과 음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여쭤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가족의 말만으로 어려우면 또 치료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가슴 통증이 계속되거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있을 때 또 바로 119에 연락해야 될 수도 있고요.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니까요. 그래도 아버지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 사연자님이 덜 애썼기 때문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다 바꿀 수는 없지만 함께 살고 싶은 마음까지 접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아버지께 퇴직하시면 함께하고 싶은 일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분명히 내가 다른 가족조차 함부로 바꿀 수 없고 그렇게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서로 화내지 않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인순이의 아버지.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의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1500님, 안녕하세요. 저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박종혁이고 75년 1월생입니다. 익명은 필요 없습니다. 어디선가 라디오를 듣고 있을지 모를 종혁이를 찾고 싶어요. 아, 이렇게 뭐 제가 찾아드릴 수는 없지만 또 이렇게 어딘가에서 내가 정말 찾고 싶은 사람의 이야기를 또 전하는 건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조금 작게 만드는 어떤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75년 1년생 박종혁님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일진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보고 싶고 정말 찾고 싶으면 언제 어떻게든 또 우리에게 연이 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찾아준다는 그런 마음이 또 때로는 굉장히 기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8760님, 저마다 명절 앞두고 퇴근하는 사람들 손에 작은 명절 선물 세트가 들려있는데요. 저는 올해 초에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한 상태라 올해 명절에는 선물 세트를 받을 회사가 없다는 사실이 새삼 훅 다가오더라고요. 다음 직장을 준비하고 있기는 한데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되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이 그 별로 평소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뭐 이번엔 또 이런 거 주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막상 그렇게 작은 거 하나도 없다는 느낌이 무언가 상실의 어떤 감정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큰 거에도 별 기미가 없고 또 어떨 땐 작은 거에도 너무나 크게 반응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마음에서 또 어떻게 보면 다시 또 회사에 들어가실 때 전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또 입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391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이웃방송 라디오 프로에서 안치환 가수님이 참여하셨습니다. 따스하게 마음에 와닿는 노래를 같이 들으면서 진정한 사랑과 자유는 무엇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의 자유의지와 그리고 동물 자유연대 시민단체를 떠올리며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신부님 언젠가 이에 대한 따스하고 영성 있는 기도 이야기 조그맣게 희망드려 봅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넓은 집 말고 제 수준에 알맞는 너무 답답하지 않은 조그만 집에서 새로운 삶을 가벼운 마음으로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해 좋은 인연을 희망하며 같이 따스하게 기도 희망 드려봅니다. 지구 동네 생명과 평화를 기도하고요. 건강히 평안하세요. 저희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따스하고 생명감 있는 마음이 같이 하시기를 기도의 마음을 모아봅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은 치유와 회복에 있는 따스한 명절이면 좋겠고요. 같이 마음으로 기도 희망 드려봅니다. 혹시 제게 선물이나 연락 주시면요. 안치환님 내가 만일 노래 생명의 양식 듀엣송가, 이명주님 이혜원님 장애인 친구들이 같이 노래한
언제나 그 자리에 들려주시는 것으로 대신하면 좋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려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따스한 이성 청년 친구와 같이 건강하게 신청곡을 감상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화목한 모습을 희망해봅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또는 때론 동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작은 소망들 참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또 희망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임영주의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잠이 오지 않는 밤, 우연히 꺼내본 책 안에서 발견한 한 줄, 달빛에 그려진 서점.

오늘은 출근길에 골목길에 떨어져 있는 은행잎을 하나 주었습니다. 가을이다 싶어서 올해 첫 가을을 기억하고 싶어서

장혜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듣고 오셨습니다. 있다 보니 고대 철학사 수업 때 배운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가 먼저 떠올랐는데요. 변화와 존재에 관해서 서로 다른 질문을 던졌던 철학자들이죠. 매년 가을이 돌아오지만 올해의 나는 지난해의 나와 같지 않습니다. 가을 하면 떠오르는 단풍, 그리고 단풍의 흔적인 낙엽. 낙엽은 어쩌면 죽음의 흔적이기도 하죠. 한 계절을 살고 나무에서 떨어

떨어진 잎입니다. 그 잎을 주워 책갈피에 넣습니다. 지나간 것을 기억하며 지금의 가을을 기억합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흐르는 것이 좀 아쉽죠. 돌아가고 싶은 때도 있고 조금 더 머물렀으면 하는 순간도 있어요. 하지만 지나갔다고 해서 덧없는 것은 아니죠. 그 시간을 살아온 우리가 지금 이 낙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늙음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묵직한 감정을 전해주는 것 같네요. 우리는 나이를 먹고 많은 것을 떠나보냅니다. 그러면서도 처음 느끼는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올해도 가을이 왔고 우리는 또 한 번 새로운 가을을 살아갈 겁니다. 달빛에 그려진 서점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문장, 글귀가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 수업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 수업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78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저는 친구 사귀는 걸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무리 속에서 두루두루 잘 지내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저만 동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뭐랄까요?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다른 사람들끼리 훨씬 가까워져 있고 저만 한 발짝 밖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솔직히 이런 문제가 대학에 와서까지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도 평소에 별로 안 친했던 두 명에게 제가 먼저 스터디를 같이 하자고 권했습니다. 제 딴에는 용기를 내서 제안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 두 명이 저보다 훨씬 더 친해져서 어느 순간 저만 빼고 둘이서 얘기하고 저 없이 따로 만나는 일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저만 또 떨어져 나오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소외감이 밀려오고 제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서 자존감도 자꾸 떨어집니다. 또 이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아서 다른 일에 집중이 안 될 때도 많고요. 대체 뭐가 문제길래 어떤 게 친구들을 불편하게 만든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처음엔 잘 지내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혼자 동떨어지고 소외당할 때가 많아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저에게 어려운 질문 중 하나는 친한 친구가 누구냐는 질문이었는데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나이가 좀 들어서도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같이 수학여행이나 어디 여행을 갈 때도 2인 1실로 방을 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4,50명이 있어도 그럴 때 누구한테 먼저 말을 꺼내본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에게 누군가가 와서 말을 해주면 같이 방을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계속해서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웠어요. 막상 한 사람을 고르는 게 너무 어렵고 한 3명, 4명만 돼도 누군가를 골라서 같이 방을 쓰면 되는데 단 둘이서 쓰는 방을 한 명에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짝을 잘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소외감을 저도 마찬가지로 느끼게 되는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 모습이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싶어졌어요. 신부를로 살아가는데도 지금도 가장 친한 친구를 딱 한두 명 꼽기는 어렵거든요. 그래도 이야기 나눌 친구들은 항상 있어요. 그게 제 모습이 항상 그렇게 꼭 나쁜 것은 아니더라고요. 사연자님께서 용기를 내서 스터디를 제안하셨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더 가까워지니 서운하셨을 거예요. 함께 지내고 싶어서 또 함께 우리가 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만든 자리인데 오히려 나만 빠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요. 다만 두 사람이 가까워졌다는 것이 내가 꼭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뜻은 아니겠죠. 사연 끝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잘못한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이 나보다 친하다는 것과 내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물론 셋이 있는 자리에서 둘만 계속 나중에 만나게 되면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계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 모두에게 같은 모습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사람과 아주 깊이 지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 친구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도 있겠죠. 아직은 내가 어떤 관계에서 편한지 알아가는 중일 수도 있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오고 제가 바라보는 어떤 이상향이라고 할까? 조금 친구들과 잘 지내는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도 있었는데 조금은 외향적인 그 친구도 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도 그런 부분들을 소외감을 느끼고 막상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이 중심인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못된 것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그것들을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관계가 처음부터 편안하진 않죠. 다만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가장 친한 친구 한 사람을 고르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연자님도 이번 일을 자신을 너무 나쁘게 바라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함께하자고 손을 내밀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편한 친구와 밥 한 끼 먹으면서 요즘 지내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일 필요도 없고 여러 명 중에 내가 꼭 계속 마주하는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터놓을 수 있는, 하지만 뭐 항상 붙어다니는 친구는 아니어도 되니까요. 그런 친구와 함께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리피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 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오늘의 끝곡은 허트의 얼론입니다.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요, 언어가 다른 외국인과도 편리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편리한 시대가 됐지만요, 아직 그 장벽을 뛰어넘지 못한 언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수어인데요. 외국인들과 했던 노력만큼 수어로 대화를 나누려고 한 적은 있는지 새삼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계 수어의 날인 오늘,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언어의 장벽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꿈꿔봅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첫 곡으로 투코다의 너의 마음 안에 띄워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우리가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저도 최근에 출장을 다녀왔잖아요. 다녀왔을 때도 제가 뭐그 독일어나 네덜란드어를 잘 못하거든요. 조금, 인사 정도 하는 거지만. 근데 가서 사실 이런 어떤 인공지능이 잘 되어 있기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잘 되어서 막 그렇게 불편함은 못 느꼈거든요. 근데 아직 AI도 못 개척한 여격이 수어군요. 최근에 또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미사를 다녀왔는데 그 사회복지회에서 하는 미사를 다녀왔는데요. 거기 한 신부님이 미사 내내 수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신부님밖에 안 보였거든요. 여러 신부님들 공동 집전하는 곳이어가지고 어떤 한 신부님이 계속 수어를 하고 계시길래 왜 이렇게 저 열심히 수어를 하고 계실까? 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둥 뒤에 그 청각 장애인 신부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이렇게 수어 통역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울컥했어요. 미사 내내 미사 끝나서 행사하는 동안에도 계속 옆에서 통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되게 좀 연세가 있는 연차가 있으신 신부님이셨는데 열심히 거의 2시간, 3시간을 이렇게 계속 수어 통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AI도 개척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어떤 따뜻함이 있어야 배울 수 있는 게또 수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수요일 오늘 이렇게 시작해 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해 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1053, 유료 100원이에요. 자, 오늘만 지나면 우리 내일부터 또 추석 명절을 맞으니까요. 명절 어떻게 보내실지 또 함께 듣고 싶은 곡 있으면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우물정 1053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무료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김시연이 부르는 견디어내는 것 듣고요. 이어서 김구환 루카의 사랑하여라. 듣고 오늘 또 마음 깊는 두레박 박하얀 자매님 만나러 가볼게요.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길어올리는 시간이죠. 마음 깃는 두레박. 오늘은 작곡가 박하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하연입니다. 요즘 동네에서 이삿짐을 나르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이사 왔던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낯설어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느 가게를 자주 가게 될지, 그동안 주택에서 오래 살다 보니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를 마주치는 일조차 많이 어색했습니다. 그러다 가장 먼저 알게 된 이웃은 아랫집에 사는 신혼부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는데 며칠 보이지 않으면 궁금했고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반가워서 이야기가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모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과일이나 간식 같은 걸 같이 나누기도 하고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돕기도 했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웃.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날들이 쌓이며 이웃은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마음을 열어준 이웃과 이제는 같은 동네에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피아니스트인 친구도 다음 달이면 유학을 떠납니다. 음악을 한다는 공통점으로 가까워졌지만 정작 만나면 음악 이야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만나 밥을 먹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날에는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요. 사는 이야기를 하다가 또 다시 음악 이야기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서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했는데요. 말과 행동에는 고운 구석이 있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다음 달이면 유학을 떠납니다. 뜻하는 공부가 생겨 갑자기 가게 되었는데요. 원하는 학교에 가게 되니 내일처럼 기쁘고 좋은 곳에서 많이 배우고 하고 싶은 음악 마음껏 해봤으면 좋겠어요. 집에 들어오는 길이면 창에 불이 켜져 있는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불이 켜져 있으면 잘 들어왔구나 싶고 또 늦도록 꺼져 있으면 아직도 일이 많은가, 밥은 먹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그 집의 불빛 하나로 서로의 안부를 짐작하며 지내는 시간들. 동네 친구들은 그렇게 집 몇 채 건너에만 산 게 아니라 어느새 제 마음 가까이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떠난다는 말을 듣고 나니 함께 밥을 먹고 먹을 것을 나누고 별것 아닌 이야기를 오래 나누었던 순간들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곡이 끝난 후에도 계속 생각나는 그런 음악이 있잖아요. 인상적인 멜로디 때문일 때도 있고 신나는 리듬일 때도 있지만 어떤 곡은 아주 잔잔한 울림과 분위기만으로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함께 있을 때보다 떠난 뒤에야 더 선명해지는 사람이 있고 별것 아닌 말과 표정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사람. 좋은 만남은 좋은 음악과 조금 닮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멀리서 빈다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서로의 하루를 다 알 수는 없어도 그 사람이 어딘가에서 잘 지내기를 마음속으로 빌어보는 것. 각자의 삶을 살아내다 보면 그렇게 만남이 쉽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시 만난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우리 또 다시 반갑게 만나자 곧 하고 인사를 하고 싶어집니다. 꼭 얼굴을 보는 것만이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느 음악에서, 또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사람을 또 나를 만나기도 합니다. 헤어질 때 했던 인사처럼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몸, 마음 건강히 잘 지내기를, 어느 곳에서나 그렇게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좋은 사람들을 다시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마음 깊는 두레박 오늘은 박하연님과 함께 했고요. 또 박하연님이 추천해 주신 곡이에요. 류이치 사카모토의 아쿠아 듣고 왔습니다. 음악도 참 하얀 자매님을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레지나님은요. 안녕하세요. 늘 청취하면서도 톡은 처음 보네요. 오늘 첫 곡으로 나온 성가 제목 알고 싶어요. 선곡표에 안 나와 있네요 하셨어요. 예, 어제 보내주셨는데 어제 제가 선곡표를 좀 늦게 올렸나 봐요. 나중에 확인하시면 보실 수 있었을 텐데 힘의 위로였어요. 어제 첫 곡은 힘의 위로. 이곡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이 곡도 추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나정신의 내 작은 씨앗 하나 지금 띄워드리려고 하고요. 6654님은 황소리의 주님은 틀어주세요 하셔서요. 이 곡도 준비했습니다. 두곡 이어드릴게요. 나정신의 내 작은 씨앗 하나 그리고 황소리 주님은.

나정신의 내 작은 씨앗 하나, 이어서 황소리 주님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성 피에트레일치나의 성 비오 사제가 있습니다. 오상의 비오 신부로 알려진 성인이죠. 예, 비오 성인은 1887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1918년 처음 몸에 오상을 지니게 된 후부터 무려 50년 동안 그리스도의 상처를 몸에 지닌 채 고통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자들을 또 열성적으로 지도하며 회개시키려는 노력을 다했는데요. 비오 신부에게 고해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신자들로 또 매일 성당이 북적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밖에 또 오늘 축일인 분들, 세례자 요한의 부모이기도 한성 지카르야, 성녀 엘리사벳 등 14분이 계십니다. 오늘 왠지 축일 맞은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축일 맞으신 분들 축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주위에 오상의 비오나, 지카르야, 엘리사벳 있으시면 문자메시지로 오늘 축일입니다. 축일 축하해요 하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너무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화살기도 한 번씩 보내주시면 또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네, 축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려요. 최준익이 부르는 내 발을 씻으신 예수 띄워드립니다.

최준익의 네 발을 씻기신 예수 띄워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파견하신 제자들은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을 고쳐줬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기쁜 소식 애써 찾지 않아도 주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먼저 찾아온 반가운 소식 놓치지 말고 예, 기쁘게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잘 응답하고 계신가요? 어떤 봉사직을 맡으라고 신부님, 수녀님이 제안하시는 것도 일종의 기쁜 소식 아닐까 싶은데 잘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다 한 번 더 다짐해 봅니다. 저는 그 푸른 기쁨 음반에서 온 땅의 기쁜 소식 외쳐라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또 추석 연휴죠. 추석 연휴 첫날 목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복음의 메시지 뜨겁게 만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금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 24일 연중 제25주간 목요일 오늘 미사는 의정부교구 교화본당 지구장 최재영 세례자 요한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9월 24일 연중 제25주간 목요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백성의 구원이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주고 영원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잠시 우리 마음을 준비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성부 오른편에 중계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1: 아멘.
0: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으니 저희가 그 사랑의 정신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코헬렛 1장 2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3: 코헬렛의 말씀입니다. 허무로다 허무, 코헬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모든 노고가 사람에게 무슨 보람이 있으랴? 한 세대가 가고 또한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그대로다. 태양은 뜨고 지지만 떠올랐던 그곳으로 서둘러 간다. 남쪽으로 불다 북쪽으로 도는 바람은 돌고 돌며 가지만 제자리로 되돌아온다. 강물이 모두 바다로 흘러드는데 바다는 가득 차지 않는다. 강물은 흘러드는 그곳으로 계속 흘러든다. 온갖 말로 애써 말하지만 아무도 다 말하지 못한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한다. 있던 것은 다시 있을 것이고 이루어진 것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니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란 없다. 이걸 보아라, 새로운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 이전, 옛 시대에 이미 있던 것이다. 아무도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듯 장차 일어날 일도 마찬가지. 그 일도 기억하지 않으리니 그 후에 일어나는 일도 매한가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2: 주님,

0: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전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방가도 같사옵니다.
1: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0: 당신이 그들을 쓸어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가는 불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돋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1: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0: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0: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소서.
1: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알렐루야.
0: 알렐루야.
1: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
0: 알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2: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그때 헤로대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대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찬미 예수님,
0: 찬미 예수님.
2: 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추석이 하루 남은 거죠. 큰 보름달이. 예, 추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명절이 되면 쓸쓸한 분들은 더 쓸쓸하죠. 날씨가 너무 좋아도. 더 쓸쓸하고, 추석 명절에 뭐 아파서 뭐 여러 가지 사연으로 집에 혼자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즐거움을 찾으려고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도 보시고, 낮에는 해도 쳐다보고, 햇빛도 쐬고. 오늘 들으신 제일 독소가 코헬렛의 말씀인데, 이제 지혜 문학 이라고 흔히 하죠. 코헬렛은 세상에서 우리가 막 이러저런 많은 것들을 찾아서 얻고 싶어서, 가지고 싶어서 많은 애를 쓰는데, 그것이 우리 아버지 때도, 어머니 때도, 할아버지 때도, 할머니 때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것이지만, 삶은 참 더덥더라.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과연 뭐냐? 이런 것들을 써놓은 글이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허물로다라고 이 책을 시작하지만, 우리가 찾아야 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어떤 명예를 얻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록 몸이 불편하거나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없더라도 우리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하느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니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우리 미사 봉헌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로데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인데 사람들이 과연 이 인물이 누구냐를 놓고 여러 가지 설명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세례자 요한이 되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아시는 것처럼 마르코 복음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했는데 그 세례자 요한의 죽음 뒤에는 헤로데라고 하는 인물의 어리석음, 변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헤로데는 늘 그게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자기가 명령을 내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쩔 수 없었고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이런 변명들을 계속 가지면서도 마음이 불안했겠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워낙 유명하다기보다 많은 사랑을 받는 예언자였기 때문에 혹시 정말 죽은 건가? 안 죽은 건가? 이런 의심을 자기도 하고 있던 차에 되살아났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아니라 헤로데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성당에도 오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느님 앞에 서 있는 한 개인, 나 자신이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신의 모습 중에서, 우리의 모습 중에서 가장 하느님과 우리를 많이 연결시키는 것이 안타깝게도 죄의식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부족한가? 이런 것들이죠. 아이가 엄마와 같이 있을 때 내가 뭘 잘못했나? 숙제를 안 했나? 엄마한테 혼날 건가? 아닌가? 엄마가 나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굉장히 슬프겠죠, 엄마는? 그렇죠? 우리는 헤로데처럼 죄의식, 우리는 잘못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떤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데 그리고 지나간 것들을 계속 되새기게 되죠.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걸. 아,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삶이 조금 달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지만 그런 지나간 것, 아픈 것, 후회스러운 것을 가지고 하느님을 계속 만나면 그 만남이 좀 아깝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헤로데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더 아름다운 것, 이 세상의 신비로움, 지혜 이런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하느님과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저희가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2: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저희가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0: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2: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2: 주님, 주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저희가 경건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천상 성사로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 영과 함께
2: 마음을 드높이
0: 주님께 올립니다.
2: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0: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2: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의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0: 높은 데서 오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청성 드려 바칩시다.

0: 주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면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돌보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 영과 함께.
1: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2: 하느님의 어린 양,
0: 세상을,

0: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1: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성체로 저희에게 힘을 주시니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삶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주님을 찬미합시다.

0: 묵주 기도 빛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 날에 죽으셨습니다.

0: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0: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0: 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사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빛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3: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7번,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네, 오늘부터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옛말처럼 느껴질 만큼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그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도 달라지고 있죠. 명절을 보내는 모습도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인데요. 네, 올해도 명절 기차표가 빠르게 매진되고 고속도로에도 고향을 찾는 차들이 가득하겠죠. 익숙한 명절 풍경과 또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렇게 오래도록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BNW의 주님이 오셨도다로 그대에게 평화를 9월 24일 목요일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쉬는 날이죠. 아주 기분 좋은 아침 맞이하셨나요? 혹시 오늘 이렇게 명절인데도 다른 분들 위해서 또 수고해 주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도 출근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와 함께 이 시간 보내시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또 명절의 분위기 마음으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저만 출근하는 것 같아서 외로워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문자메시지 방송토크 통해서 사연 남겨주세요. 샵 1053 유료 100원입니다. 우물정 1053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빵톡도 무료로 열려 있어요. CPBC 빵이 새 단장을 했죠. CPBC 빵이라고 검색하셔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토크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선곡표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보는 라디오 있는 프로그램 보는 라디오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여해 주세요. 자, 오늘은 아름다운 미담 소식 전하는 꽃들에게 희망을 기다리고 있는 목요일입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갈게요. 이경수의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여라 듣고요. 이어서 나정신 최은영 프로젝트 주님을 만나면 듣고 올게요.

우리에게 영화 영혼본색소 트렌치코트를 입고 성냥개비를 문 모습으로 기억되는 홍콩 배우가 있죠. 바로 주윤발인데요. 지난 2018년에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재산을 대부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가 환원할 재산 우리 돈으로 약 9,6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무소유의 신념을 밝혔습니다. 지금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길거리 음식처럼 소박한 식사를 할 만큼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먹을 것만 있어도 행복하다는 걸 일찍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예와 부를 얻은 후에도 검소한 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결정이죠. 그렇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 되고 그 온기가 또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꽃들에게 희망을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투엘비의 사랑하는 마음이 모여였습니다. 네, 꽃들에게 희망을 오늘 주윤발 배우의 이야기였는데요. 와, 이 배우가 되게 멋있잖아요. 얼굴만 멋있고 잘생기신 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더 멋있어 보이는 거 있죠. 네, 먹을 것만 있어도 행복하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행복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또 내가 내일 먹을 걱정 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인데요. 또 누구랑 비교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미디어의 영향일 수도 있고요. TV를 보면서 나는 좀 맛없는 거를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윤발 배우 이렇게 열심히 연기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건 정말 마음이 정말 깨끗하고 다른 사람과는 다른 따뜻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꽃들에게 희망을 이렇게 목요일마다 따뜻한 소식 전해드리는 코너예요. 새로운 이야기들도 알게 돼서 참 좋네요. 421님이 저는 사랑의 날개에 하느님의 그 사랑 좋아해요. 같이 따라 부르게 틀어주세요 하셨는데요. 아침에 목이 잠기시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래도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리고요. 239님은요. 이보다 더큰 은혜와 제가 좋아하는 성가인데 들려주세요 하셔서요. 두곡 지금 이어드릴게요. 사랑의 날개에 하느님의 그 사랑 듣고요. 이어서 한국 가톨릭 젊은이 성령 수신 연합이 부르는 이보다 더큰 은혜와 이어드립니다.

사랑의 날개 하느님의 그 사랑 신청곡 이어서 한국 가톨릭 젊은이 성령쇄신 연합이 부르는 이보다 더 큰 은혜야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성인 중에는 성 아나탈론이 있습니다. 이 아나탈론 성인은요, 바르나바 사도의 제자였다가 밀라노의 첫 주교가 된 성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신에게 봉헌된 신전 자리에 예수님께 봉헌하는 성당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후 브레시아 지역을 사목 방문하던 중에 선종한 성인이에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인 분들 성 루스티코, 성 타르소 등 14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은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은총 속에서 행복한 축일, 또 기분 좋은 연휴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하늘바라기가 부르는 아버지 듣고요. 이어서 이노주사의 교사의 기도 띄워드릴게요.

하늘바라기의 아버지여서 방금 들으신 곡 인호주사의 교사의 기도였습니다. 이 곡은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또 익숙한 기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주일학교 교사 한게 10년도 넘었는데요. 그때 이제 항상 이 노래 부르면서 특히 뭐 캠프 끝나고 피정, 겨울 피정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 끝나고 다 같이 부르면서 약간 눈물도 흘리고 질질 짜고 약간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교사의 기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10년, 20년 근속하신 선생님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분들이십니다. 정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헤롯의 영주는 들려오는 소문에 당황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가진 걸 지키려 했기에 작은 소문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나의 신념을 가지고 또 하느님을 따르는 길을 걷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주위에서 누가 콕 찌르면 아닌가? 나만 너무 바보처럼 사나? 나만 너무 남들한테 당하고 사나? 나만 너무 양보하고 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정말 이런 가치 판단 기준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께 두어야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함께 하니까 모두 이 단단한 가치 판단 기준 하느님께 딱 세우고 함께 손잡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도 놓치지 말고 꼭 들어보시고요. 저는 아르보르가 부르는 흔들리지 않으리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일본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83번 순교자 찬가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 제25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헤롯의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대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나온다고 해야겠죠. 요한이 되살아났다라든지 뭐 엘리야가 나타났다라든지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라든지 예, 전부 과거의 인물들입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머릿속에 인상적으로 잘 남는 건 과거의 영웅들이고 위인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대단하신 분이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훨씬 효과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목록에 예, 당시로는 현시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자 요한이 끼어 있다는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이 세례자 요한의 지명도가 대단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세례자 요한과 같이 언급되고 있는 우리 예수님 또한 그 당시의 위명이 엄청났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명, 그런 유명함, 그런 대단함 그게 우리 예수님께 도움이 됐습니까? 전혀 아니죠.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최대한 그런 거를 피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환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 일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내가 낳은 일을 비밀로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셨습니다. 사실 예,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이 아닌 이상은 다른 어떤 영광도 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방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그토록 조심하고 다니시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숨기시고 다니시는 우리 예수님조차 이런 유명해짐을 피하지 못하셨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언자 막 유명한 이름들에 같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복음 말고 다른 복음도 있죠. 예,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셨을 때 군중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모셔다가 억지로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수많은 기회들, 유명해질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떻게든 찾아올 수 있고 우리가 익히 아는 속담대로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 하는 그런 칭찬들, 그런 칭송들은 분명 우리의 혼을 홀딱 빼놓을 겁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내가 뭐 대단해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도 그저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장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박수 한 번만 쳐주더라도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느님께 받게 될 그런 칭찬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평가, 주변인들의 평가, 그런 것들에 휘둘리고 그런 것들에 내 혼이 빠져서 따라다니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정말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다른 칭찬이나 박수에 내 마음이 흔들려버리고 내 마음이 휘말려 가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힘을 청하면서 오늘 하루도 보내도록 합시다. 아멘.

연중 제25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성동성당 보좌 황보근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황보근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쉼없이 달려온 일상,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5: 가지산과 신불산이 품은 영남 알프스의 숲길을 걷습니다.
4: 발끝에 닿는 흙의 감촉, 그리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든 가을 햇살.
5: 그 길 위에서 잊고 지낸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4: 박해를 피해 찾아든 이들에게 살 수 있는 터가 되어준 울주 살기공소.
5: 그 오래된 믿음의 자리에 서면 마음 한켠이 데워지는 걸 느낍니다.
4: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5: 그 고요함이 지친 마음을 다독여줍니다.
4: 나를 살리는 길, 울주 힐링로드.
5: 지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주교 순례길에서 온전한 비움을 경험하세요.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힐링 캠페인은 울주군과 함께합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처.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일어나 출근하신 분들 계신가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제까지 바쁘게 움직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지금 다들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신가요?

각자의 자리에서 보내는 모습은 달라도 그래도 기분 좋은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 보기들 모두에게 풍요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과 함께라면 함께여서 좋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보내더라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채워지는 연휴. 바쁘게 살아온 우리에게 잠시 숨을 고르고 앞으로의 날들을 다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되길 바라면서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폭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MG 새마을 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추가열의 행복해요로 2026년 9월 24일 목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정말 평소보다 더 많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곁에 있어서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들, 또 멀리 있어서 자주 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번 추석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번 연휴에는 그동안 미뤄뒀던 안부도 묻고 고마웠던 마음도 한 번쯤 표현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목요일 오늘 준비한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추석 연휴에도 따뜻한 우리의 일상은 계속되어야 되죠. 우리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햇살 한 줌 속 따뜻한 이야기 우리 보기들과 더 깊이 나누는 시간 이어지도록 합니다. 자, 2부에서는 목요일 코너 직업주의보 함께 하는데요. 추석 연휴를 맞아 추석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볼까 싶어요. 추석에도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추석이 더 바쁜 분들을 위한 시간, 우리 주인공이 우리 보기들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함께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추석 연휴 집, 도로, 회사 그 어디에 계시든 끝까지 쭉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멋진 가을, 아름다운 클래식과 함께할 수 있는 공연 티켓 이벤트 준비했거든요. 행복을 여는 아침 가족분들 가운데 다섯 분을 선정해서 1인 2매씩 총 10장의 티켓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6주년을 맞아 마련된 6주년 음악회 온 에어. 소프라노 장예지, 크로스오버 그룹 리베란타의 바리톤 노현우, 피아니스트 김도현, 유튜브 채널 뚱치 땅치의 기타리스트 김희연, 성악 반주자 정희와 그리고 조이풀 콰르텟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연은 10월 5일 월요일 오후 4시입니다. 을지로 4가역 10번 출구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열리는데요. 혹시 이 콘서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중에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로 6주년 음악회 신청과 성함을 보내주시거나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신청은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을날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행복을 여는 아침 가족분들의 많은 관심, 참여 바랍니다. 노래 두 곡입니다. 박기영 흐르는 강물처럼, 이한철 시간은 흘러.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줌. 어떤 지역에서의 축제 현장, 그곳에서 30년 전 인연이 진행자와 출연자로 만날 확률 얼마나 될까요?

한 축제장에서 중년 참가자들의 멋진 춤을 보고 있던 진행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 무대에 올라갔는데요. 어라? 무대에 서 계신 분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중학교 때 국사 선생님이셨던 겁니다. 진행자는 선생님께 다가가 꼭 안아드리며 이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얼굴을 고쳤는데도 알아봐 주시네요. 능청스러운 인사에 현장은 웃음바다가 됐고요. 진행자는 그 시절 국사 시험에서 4점을 맞아서 선생님께 혼났던 추억까지 꺼내놓습니다. 국사 4점짜리 제자였던 그 아이는 어느새 어른이 되었고 선생님도 세월이 지나 축제 무대에서 춤을 추는 멋진 어른이 되셨습니다. 근데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선생님과 제자였던 시절의 웃음만이 남아있던 거죠. 30여 년이 지나도 이렇게 달려가 안아드릴 수 있는 사람. 얼굴이 조금만 달라져도 한눈에 알아봐주는 사람. 그 시절에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고맙고 따뜻한 일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 보기들도 오래된 인연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는 건 결국 오래된 기억과 따뜻한 마음일 테니까요.

중학교 국사 선생님을 축제 현장에서 공연자와 진행자 사이로 만나게 되다니 진짜 인연이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근데 또 우리 애교 있는 제자 한다름에 달려가 우리 선생님 하면서 꼭 안아드릴 수 있는 제자. 국사는 4점 맞았을지 몰라도 사랑과 행복이 100점짜리 어른으로 자란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보기들은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면 반갑게 안으면서 인사하실 것 같으세요?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동률, 오래된 노래.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노래 김동률 오래된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30년이 지나도 한눈에 알아봐주는 사람, 그 시절에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죠.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학교도 졸업하고 직장도 다니고 가정도 꾸리고 또 자녀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도 수많은 인연을 맺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중에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어도 다시 보면 금세 그때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그런 인연들이 특별히 더 많이 떠오를 것 같은데 누가 있을까요? 어릴 적 나를 기억하는 가족들, 또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 그리고 그 시절에 나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친구들까지. 세월이 흘러서 우리 모습은 많이 달라졌어도 서로를 기억하는 마음까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이 났다면 먼저 연락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노래 송하의 네 소식, 박효신 추억은 사랑은 닮아, 안치환 오늘이 좋다.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게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쉬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빛이 주는 선물 피디케어에서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를, 가톨릭 굿즈와 이야기를 담은 정오살롱에서 보기들을 위해 엄선한 정오 작가의 랜덤 선물을 드립니다.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프리즈 뭐라 할까? 이수영 그레이스, 안예은 문어의 꿈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1부 끝곡 데이브레이크 좋다 준비했습니다. 연휴라서 좋죠? 텐션 올려보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AI 블록체인

0: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1: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2: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3: 한우.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4: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3: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5: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6: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7: 9회 말 투아웃 홈런이면 끝납니다. 아, 큰 타구! 파울입니다!
8: 펄!
9: 네, 맞습니다. 파울입니다.
7: 아, 홈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파울을 인정했습니다.
10: 정직한 한마디, 상대를 향한 존중, 규칙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홈런입니다. 진짜 승리는 규칙을 지키는 용기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체육회가 함께 만드는 학교 운동부 청렴 캠페인. 약속과 존중으로 더 강한 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응원합니다.
1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3: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람상담소 이동철 신부입니다.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라는 알림이 뜨면 우리는 서둘러 충전기를 찾습니다. 자동차에 연료가 부족하면 곧바로 주유소로 향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너무 힘드네. 마음의 경고등이 울립니다. 기기의 경고에는 바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의 신호는 외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상담 전화 109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마음을 충전하세요. 그 어떤 일도 당신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1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5: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0: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1336 1336 1336 1336.
7: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6: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8: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으로는 아이유 좋은 날. 좋은 날이죠. 연휴니까요. 자, 기분 좋은 목요일입니다. 연휴 첫날 목요일 2부 코너 직업주의보는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추석에도 우리의 일상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 볼까 해요. 추석에도 일하시는 분들, 추석이 더 바쁜 분들을 위한 시간, 그 주인공 우리 바로 보기들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2부도 쭉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음악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노래 B1A4 그대와 함께 김태우 하이하이 들으시면서 추석 연휴를 맞아 준비한 직업 주의보 기다려주세요.

추석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절이라 오히려 더 바쁜 사람들. 그들의 직업과 하루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명절의 모습을 만나봅니다. 직업 주의보. 누군가는 가족을 만나러 가는 날, 누군가는 사람들을 만나 일하는 날. 오늘 추석을 보내는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석 장을 보러 가는 시장을 가보겠습니다. 먼저 명절이 가까워지는 시장.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죠. 추석 음식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느라 장을 보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빠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장을 보러 가기 전부터 시장 상인들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들여놓고 손님들이 찾는 재료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채소를 다듬고 또 생선을 손질하면서 명절 장사를 준비하시죠. 평소보다 손님이 많으니 물건을 진열하고 또 포장하는 일도 가격을 안내하고 계산하는 일도 몇 배나 바빠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가 명절에 맛있게 먹는 음식, 그 모든 명절 음식의 시작에는 생산자분들부터 시장 상인들이 준비해 놓은 싱싱한 재료들까지 있습니다. 이번 추석장을 보실 때는 필요한 물건을 사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명절이라 더 바쁘시죠? 고생 많으세요. 이 따뜻한 인사 한마디로도 건네보면 어떨까요? 시장 상인 여러분, 올해도 맛있는 명절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멜로망스 좋아요, 치즈 비베어, 커피 소년 힘내.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오늘은 추석에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 명절이라 더 바쁜 직업인들의 이야기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쉬고 가족을 만나고 명절 음식을 나누는 추석에도 자신의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 명절이라 더 바쁘고 또 명절이라서 더 큰 책임을 안고 있는 분들을 소개하고 우리 같이 인사,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집 현관 앞까지 따뜻한 마음을 배달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볼게요. 추석이 가까워지면 택배 물량도 확실히 크게 늘어나죠. 고향에서 보내는 과일 상자, 부모님께 보내는 건강식품, 또 회사에서 보내주는 쌀까지. 우리 택배 기사님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상자를 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무거운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고 비가 오거나 날씨가 궂어도 이 정해진 곳까지 물건을 전해야 하잖아요. 이 택배 상자 안에는 단순히 물건만 들어있는 게 아니겠죠. 부모님 맛있게 드세요. 이번 추석에도 건강하세요. 멀리 있어도 늘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까지도 함께 배달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현관 앞에 놓인 상자를 보면서 그냥 올 것이 왔다 하고 지나칠 때도 있지만 그 상자가 우리 집에 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상자를 분류하고 싣고 들고 걷고 또 걸었을 겁니다. 추석 연휴에도 일하는 택배기사님들, 우리의 선물이 제때 도착할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비와 싸이가 함께 부른 최고의 선물, 길구봉구 조아, 윤미래 선물 세 곡 듣고 올게요.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오늘은 추석에도 쉬지 못하고 우리의 명절을 채우고 또 지켜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직업, 명절에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분들입니다. 바로 의료진과 119 대원,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인데요. 추석이라고 해서 응급실이 쉬는 것도 아니고 사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119 대원분들은 명절을 앞두고 소방 장비 그리고 출동 태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신다고 하는데요. 연휴 동안에는 교통량이 확실히 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만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의료진 역시 아픈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병원을 지키죠.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가는 대신 환자의 곁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누군가의 긴급한 순간에 가장 먼저 달려갈 준비를 합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 명절 연휴에도 자신의 청춘을 내어놓고 나라를 지키면서 우리의 일상이 안전하게 이어지도록 각자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추석을 잠시 미뤄야 하지만 그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에 우리는 조금 더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의료진 여러분, 119 대원 여러분,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모든 군인 여러분, 이번 추석에도 우리 곁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께 이 노래 드릴까요? 데이식스 좋아합니다. 박정현 나의 하루. 이적 같이 걸을까?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마지막 곡으로 이승환 가족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쳐야 할 것 같아요. 감사의 마음까지 넉넉하게 나누다 보니 풍요로운 명절의 시작을 연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해지는데요. 내일은 보기들의 건강주치 선생님들과 함께합니다. 건강중개소 복덕방에서 건강상식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추석 연휴의 시작 잘 보내시라는 인사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10: 본당에서 매일 봉헌되는 미사. 박해시대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순교자들 중에는 살아생전 미사를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믿음은 사제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었던 거죠. 순교자 성활, 우리도 미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봉헌한다면 순교자들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될 수 있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11번 무궁세 우리 주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추석 특집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고속도로에 차는 막혀도 고향으로 향하는 마음만큼은 속도 무제한으로 달려가고 있죠. 추석 연휴와 함께 민족의 대이동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는데요. 이맘때면 고향으로 달려가는 이 마음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사정으로 고향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께도 마음만은 고향집 마당 어딘가에 서성이고 계시겠죠. 고향길에 오르신 분들은 기다리실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당도하시길 바라봅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